0: 진짜 맛있다, 맥주!
1: 나쁘지 않군.
2: 많이들 먹어.
3: 가끔은 이런 여유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게 뭐야? 내 고기! 설마 네가 먹은 거냐?
4: 어? 아니야. 내 건 여기에 있어. 왜?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0: 꼬치가 어디 갔지?
4: 저기...
3: 마그켈로?
0: 마그켈로라고? 그럼 다이노이드란 말이야? 얘도 이상한 것 같아! 오!
3: 마그킬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0: 이쪽이야, 이쪽.
4: 안돼! 나무가 부러진다고!
3: 이쪽이야! 제발 이쪽으로 와!
5: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6: 어? 아무도 없네. 내가 잘못 들었나?
1: 이 녀석, 코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3: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무래도 블랙 위치의 마법에 당한 것 같아. 마그킬로는 원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맹한 다이노이드 전사였다. 카르노 군단에게 침공을 받은 그날, 마그킬로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은 블랙 위치에게 희생당했다. 그런데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마그킬로가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2: 간지러워.
7: 마그킬로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너무 안타까워.
2: 카르노 군단 녀석들 용서 못해.
0: 우리가 마그킬로의 코인을 되찾자. 그리고 카르노 군단을 꼭 막아내는 거야. 가자.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8: 공룡 미니트 공대!

0: 볼트, 그래서 작전은 뭐지?
1: 자, 이건 본부의 과학자들이 만든 마비장치야. 너희가 잠시 블랙위치의 주위를 끌어줘. 내가 그 틈에 이 장치를 블랙위치에게 붙일게.
2: 오, 그때 마그킬로의 코인을 빼내면 되겠네.
3: 좋은 작전인데?
1: 이 정도가 좋아.
4: 마그킬로의 코인으로도 모자라. 그레이트 코인까지 눈앞에 나타나다니. 내가 오늘 운이 아주 좋군. 카르누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구나.
1: 얘들아, 작전 시작이다.
5: 알겠어.

0: 이 녀석들이 감히!
1: 이러면 마비장치가 부서지다니!
2: 작전 실패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넥스카이저로 합치하자!

이 정도 공격으로 나한테 흠집 하나 못 낸다! 야! 하! 야!

0: 있을 것이지. 공의 한여름 누아
1: 마그킬러 가자. 마그마 해머 조언

0: 저게 마그킬러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1: 감히 내 다이노이드 코인아! 야! 코인은 모두 다른 언니의 것이다!
2: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0: 가자, 마그킬러!

0: 베니 특공대, 너희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1: 앞으로 잘 부탁해, 마그킬러.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합류, 완료!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용띄용 버티캔트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버티캔트 넘버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

0: 이거 잡았다. 여러분, 신체 나이 9입니다.
1: 이제 여기 가가지고 밟아주는 이런 거.
0: 오오오오오. 아, 아.
1: 어딜 봐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0: 아, 여긴가 보다. 우와.

0: 뭐야? 여기 도서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잠깐 여기 앉아도 될까요?
1: 앉아도 돼.
0: 제가 지금 환생을 했거든요. 환생. 저 지금 26학번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1: 저희 2, 3학번이에요.
2: 아, 선배님들이구나. 말 편하게 하세요, 말 편하게.
1: 응.
2: 야, 해보세요, 야.
3: 야.
0: 지금 여기 딱 봐도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 맞죠?
1: 아, 여기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북카페, 휴식공간, 토론공간이 같이 있는 학교의 랜드마크예요.
0: 어? 미리다.
4: 미리입니다. 보건의료 행정과. 강의가 곧 시작됩니다. VR, AR 실습실로 이동해주세요.
0: 어? 우리 선배님들. 저도 보건의료 행정과 학생입니다. 학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수업 받으러 좀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들.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이곳이 바로 그 보건의료 행정 VR 수업하는 곳인가요?
1: 맞습니다.
0: 아, 잘 왔다. 잘 찾아왔다. 저 앉아도 돼요? 하, 26학번?
3: 난 선배야.
0: 아, 선배님. 선배님 말 편하게
3: 상처 대하지 마.
0: 여기도 선배?
1: 아, 저는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입니다.
0: 아니 학생인 줄 알았어요.
1: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종종 들어요.
0: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3: 네.
5: 우리 오늘 배우는 과목은 이제 AI 보건의료 데이터 실무라고 해서 급성 충수염 환자 차트를 같이 해석해 볼 거예요. 혹시 충수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충.
5: 충.
0: 벌레.
5: 벌레. 아, 뭔가 약간 그런 느낌.
0: 벌레 수염.
5: 대장이 굵게 겉을 싸고 있는 게 대장인데 끝에 파란색으로 된 게 저게 충수예요. 흔히 이제 맹장에 달려 있어서 저희가 맹장이라고 하고 노트북에 AI 플러스 플랫폼 띄워놨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6: 해당 환자는 22살 여성으로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5: 밑에 AI 대화 활성화시키고 물어봐야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0: 이제는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5: 그럼요.
6: 급성 충수염은 K35 코드인데 옥막염이나 천공 등 무엇을 동반한지에 따라 세부 코드가 달라져요.
0: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이 행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를 줄 알았어요.
5: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0: 네, 근데
5: 저희가 아무래도 환자 차트를 해석하려면 의학용어, 해부생리학, 병리학처럼 그 기초 의학도 알아야 돼요.
0: 엄청난 지식을 공부하고
5: 맞습니다.
0: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군요.
5: 이제 충수염이 생기게 되면 저기 맥버니 포인트라고 하는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오면서 이제 응급실을. 그렇죠.
0: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 이게 처음 배가 아파요. 급성 대변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 아픔이 끝이 없이 아파져요.
5: 맞아요. 여기 아직 충수염 수술 안 해본 사람.
1: 안 터져본 사람.
0: 우리 선배님 맹장 안 터졌어요?
3: 아직 안 터졌네.
5: 진짜? 저희 둘만
0: 교수님.
5: 축하드립니다.
0: 이게 늙으면 터지는 건가?
5: 무슨 소리세요?
0: 저 스무 살이구나.
3: 위로 올려야지.
0: 올라와.
5: 잘하시는데요. 위치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아주 신입생 자세가 좋네.
0: 이게 진짜 게임 같고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5: 그렇죠. 우리 충수 한번 떼볼까요? 충수.
0: 잡았다.
5: 떼주세요.
0: 나
5: 지금. 잡았다.
0: 잡았다.
5: 우리 이제 충수 뗐다.
0: 재미지는데요?
5: 아주 재밌죠.
0: 네, 막 학교 나오고 싶을 것 같아.
5: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배?
5: 너무나.
0: 그렇죠. 취업은 좀 많이 좋은가요?
5: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오히려 선택장애가 오는 학과인데
0: 취업률이 좋군요.
5: 취업률도 좋고 저희가 대학병원에 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도 있고 원무과도 있고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행정에 관련된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7: 자, 팀별로 나누네요.
8: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려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9: 병원의 그 병상별 가동 인원 그게 실시간 검색이 조금 어렵다는 점이 지금 현재 문제점.
0: 아, 그럼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겠네요.
10: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산업체하고도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을 하거나 저희는 병원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우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아, 이 수업이 실제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확실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11: 네.
12: 네, 오늘 수업은 스마트 AI 헬스케어 수업으로서 건강검진 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의 실습을 지금 진행해보는 수업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지금부터 실습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0: 역할극이군요?
12: 네, 맞습니다. 네, 실무 현장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을 학교 수업에서 미리 체험해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리피 학생은 오늘 환자 역할을 담당해주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 환자 역할.
13: 생년월일 말씀해주세요.
0: 저는 8. 아, 이거 연령 어떡하지? 저 20살입니다, 20살. 20살. 근육은 없는데 비만이에요. 최악! 두뇌가 최악인데요?
14: 일단 20살 치고는 굉장히 심각해. 이제 갓 성인 된 거 맞잖아.
0: 아, 그쵸. 20살인데요.
14: 자, 그러니까 체중이랑 체지방은 높은데 근육은 없는.
0: 살만 쪘다.
14: 그치. 살만 있는 거지.
0: 근육은 아무것도.
14: 몸이 살이다. 이런 느낌이지.
0: 아.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ET예요. 지금 뼈밖에 없는데 배만 나왔어요.
14: 그래서 지금은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먹는 거를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할까요? 좀
14: 채소랑 단백질 같은 고기류도 많이 섭취해주면 좋아.
0: 아, 근데 진짜 좋네요. 이 학교에서 실제로 검진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검진을 했었는데 똑같아요. 네. 뭐야? 다 놀고 뭐야? 이거 다
15: 아니지.
0: 다 놀고 있네, 이거 뭐야? PC방이야? 오, 여기는 보드카페! 이야! 아니, 여기 노는 데가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데예요, 여기?
15: 신입생이야?
0: 이거... 네, 신입생입니다. 26학번 슬리피입니다.
15: 키가 되게 크다.
0: 뭐야? 키가 더 커, 뭐야?
15: 키 지지 않는구나.
0: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5: 지금 게임 하면서 분석하는 과제 중이었어.
0: 분석까지요? 아니, 그럼 여기 무슨 과예요?
15: 여기 이제 게임 콘텐츠 과라고 이제 게임을 만들고 해볼 수 있어.
0: 아니, 근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이게 공부가 될 수가 있나?
15: 공부가 되지.
0: 아, 돼요?

0: 공부가 됩니까?
1: 공부가 되지. 이렇게 봐봐.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할 때도 패턴을 파악하거나 이러잖아. 아. 이기려고. 그것도 다 공부야, 결국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다 공부라고 난 생각해.
0: 게임 컨텐츠과를 간다고 했을 때 혹시 막 부모님이 반대! 게임은 안 돼! 뭐 이런 반대는 없었나?
1: 맞아요! 반대가 있었어.
0: 맞아요!
1: 맞아요! 반대가 있었어. 하지만 아,
0: 누가 반대했어?
1: 우리 어머니가 좀 반대를 하신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좀 많이 하고 그랬거든? 아. 내가 취미로 하던 그림 그리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내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게임 콘텐츠과에 이제 원화라는 게 있어. 내가 이제 패드로 그림을 그려서
0: 원화?
1: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근데 내가 그거에 흥미가 생기면서 계속 하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신 거지.
0: 나도 이거 할래. 나도 게임 할래. 슬리피 지금 여기서 뭐해? 곧 수업 시작해.
1: 빨리 가.
0: 늦었다. 가볼게.
2: 시간.
0: 10분이면 결석이야.
3: 저희 팀은 2인 협동이 핵심이 되는 2D 사이드뷰 협동 퍼즐 게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각각 해와 달이 되어 불과 얼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이런 식으로 물을 얼려서 얼음길을 만들면 해가 이제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식으로
0: 이 의리를 배울 수, 의리 게임이네.
4: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학! 돈독해지는 거야. 들어가서 한번 해볼.
0: 아 들어가서.
4: 올라갈 수 있어.
0: 아. 망했다. 폭망. 게임 콘텐츠과는 강점이 뭡니까? 강점.
5: 가장 큰 강점은 실무 중심의 교육이지. 여기 모든 학과 교수님들이 다 게임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어. 아.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교육을 학생들한테 직접 가르치고 있지. 사실 게임을 만드는 되게 여러 가지 직무가 필요하잖아. 뭐 기획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픽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배우고 싶은 것들을 1대1 솔루션으로 가르쳐주고 있어.
0: 와. 아니 왜 혼자 서 계세요?
6: 아, 저 후배들 가르치느라.
0: 아, 선배님이구나. 저 26학번 슬리피입니다.
6: 아, 16학번 김시빈입니다.
0: 아니, 근데 16학번이요?
6: 아, 네.
0: 그럼 저랑... 아니, 근데 16학번인데 왜 여기...
6: 전 후배들 알려주려고 전 연차 내고 왔어요. 왔어.
0: 아, 이미 연차를 냈다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6: 그렇지.
0: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6: 그냥 게임 만드는 조금 큰 회사?
0: 혹시 뭐 땡마블 이런데?
6: 아,
0: 진짜 실물을 보고 계신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6: 그렇죠.
0: 아, 어떤 것보다 좋겠다.
6: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은 물어봐라 그런 느낌.
0: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라. 야, 이거 그린 거예요 지금?
6: 네.
3: 이 랩핑을 할 때 네.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7: 아, 이 텍스처 남긴 거 그대로 가져가서 올려서 계속 작업할 수 있거든요.
6: 아, 잘하지 않았어요?
0: 제가 볼 줄은 잘 모르지만 엄청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 따라올 것 같습니까?
6: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랑 좀 저런 요정 같은 느낌의 컨셉을 잘 살리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6: 열심히 하면.
0: 우와.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원준 교수입니다.
0: 쇼 끝은 없는 거야. 모두 잠든 후에 살아날 거야.
8: 딱 우리 학과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 제가 전생에 제가 이번에 환생을 해서 26학번 지금 신입생인데요. 전생에 가수를 했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8: 혹시 랩도 하지 않았어요?
0: 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26학번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9: 사운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배우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음향 시설이 있는 스튜디오 레코딩도 배울 수 있고
10: 고가의 장비들이 학교에 너무 좋은 시스템으로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드랍 더 비트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11: 가능합니다.
0: 예, 드랍 비트를 내려주세요.
8: 네. 트랙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사운드 돌고 있는

0: 부채.
1: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베이스 소스를 잡으면 얘 위치를 우리가 뒤로도 뺄 수가 있고, 그렇죠?
2: 뒤로 갔다, 뒤로 갔어요. 요 오른쪽,
1: 앞으로
2: 오른쪽.
1: 앞으로.
0: 녹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진짜 말 나온 김에? 아. 대신 녹음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크가 하는 걸로.
2: 아, 너무 좋죠. 별로면 별로다. 탈락시켜주세요.
0: 화이팅입니다.
2: 화이팅!
0: 예, 녹음 가볼게요.
2: 예.
0: 트로트네.
2: Put your hands up! Yeah! Let's go! 아, I feel like hold up, wait a minute, hold up.
0: 잘한다, 잘한다.

0: 어떻게 약간 이 수분기를 좀 넣어봤거든요. 기대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1: 넵! 아, 맛을 잘 살리네.
2: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3: 난 개인적으로 몸매를 딱 들었을 때 내 몸매가 너무 좋아지는 기분.
4: 오! 잘 들었어.
5: 합격! 합격! 아, 합격! 합격! 합격!
6: 노래방에서 노래 좀 불렀던 것 같은데?
5: 합격! 아! 저 합격!
0: 자, 이번 생 경민대학교 이 26학번 신입생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아, 보건의료행정과 제 신체 나이가 18세 이 건강검진도 받을 수가 있고 참 실습이 좋은 것 같아요. 또 게임 컨텐츠과도 와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 같은 과 학생들도 해보고 우리 졸업한 대기업에 있는 분 좋아서 이렇게 특강까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참 취업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참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컨과 선배님이랑 게임을 하기로 해가지고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생에서 만나요. 저는 게임하러 갑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요.

0: 그러니까 매운맛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4: 매일이 여행이다. 매일이 여행이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우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예전만큼 음식 삼키는 게 어려우신가요?
7: 어떨 때는 자다가도 막 토하고 이게 물을 먹어도 꽉 걸려갖고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8: 여기 명치뼈가 항시 우리 항이 아픈데 심하면 이제 여기서 불이 활활 타고 막 이 전체가 아파서
6: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나는 길. 입과 위 사이를 잇는 약 25cm의 통로, 식도다. 이곳이 병드는 순간 일상은 지옥이 된다.
9: 역류되는 물질의 대부분이 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공업용으로 쓰는, 그래서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6: 염산을 들이붓는 고통, 그 고통의 끝에서 마주하는 잔혹한 집안.
10: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다음 복잡한 수술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이 다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6: 식도 질환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 염증과 초기암을 막아내는 내시경 치료부터 최고난도의 식도암 재건 수술까지 막히고 무너진 식도를 살려내기 위한 두 명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됐다.

0: 그저 마음 편하게 밥 한 술 삼켜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됐다는 65세 윤영식 씨.
1: 식후에는 항상 그게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소고지 되새긴 거지 계속 씻고 또 넘어가야 되고 이게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역류가 된 지는 뭐 한 3, 40년 전에부터 역류가 됐는데 이 관리를 제가 오케이 안 해가지고

0: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되는데 그걸로도 지금 조절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식도염이신 것 같아요.
1: 윤영식 씨의 식도 점막에 핥힌 것 같은 상처와 염증이 눈에 띈다. 식도는 인두와 위를 잇는 가늘고 긴 소화기관이다. 식도 위아래에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상부 괄약근이 열리며 연동 운동으로 음식을 밀어낸다.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하부 괄약근이 수축을 통해 위산의 역류를 차단한다.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은 강력한 위산과 섞이며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다. 그중 하부 괄약근의 힘이 떨어져 역류한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0: 식도 세포는 굉장히 얇고 평평한 세포라고 해서 편평세포라고 표현하거든요.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요. 중층이라고 이제 중복되는 세포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세포들은 위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는 점액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음식물을 받아서 잘 내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기고 식도 자체에는 위산이 없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위산 보호 기능이 없는 식도의 상피가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윤영식 씨의 경우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곧바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0: 젤리 살짝 들어갑니다.
1: 느슨해진 하부식도 괄약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병든 근육과 세포를 강화하는 치료다. 먼저 입을 통해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하부 식도 괄약근 위치까지 삽입한다. 풍선을 부풀려 식도 내벽에 밀착시키면 미세한 바늘 전극 4개가 근육층까지 삽입돼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 위치와 각도를 변경해가며 식도 하부부터 위장 입구의 여러 구역에 고주파 에너지를 고르게 조사한다. 열 자극을 받은 조직은 스스로 재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느슨했던 괄약근이 원래의 탄력을 되찾게 된다.
0: 반칸 안 빼고 해볼게요. 니들이 좀 모자라나 싶어서 닿는 게.
1: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비좁은 식도안. 바늘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찾는 것은 온전히 집도의의 몫이다.
0: 그러면 46 했죠? 46? 46 한 번만 더 할게요.
1: 식도 벽에 찌른 4개의 바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압력과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한다.
0: 이게 뒤로 한 발 물리니까. 네,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시경 보겠습니다.
1: 내시경을 통해 목표로 한 부위가 제대로 치료됐는지 살핀다.
0: 하얀 점들이 바늘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1: 고주파 에너지가 조사된 흔적이다. 머지않아 괄약근도 본래의 탄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0: 식도염이 생기는 병태 생리가 일과성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식이나 뭐 과식이나 아니면은 술, 담배, 커피 같은 걸 드셔도 역류를 하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근데 식도염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부식도 괄약근을 조금 더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더 조장시키는 거죠.

0: 비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잘 안 내려가서 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임신했을 때도 그러고요. 예, 그런 사항들이 됐을 때 영유가 되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1: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일상 속 식습관들. 영유성 식도염은 이제 국민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됐다. 수십 년간 가해진 자극과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돌연변이. 드물긴 하지만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0: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형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세포암이 거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한 2, 3% 정도가 선암이라고, 그 선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식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산 노출 때문에 생기는 하부 식도의 점막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반복적인 그런 역류가 있을 때 암으로 바뀌는 거죠.
1: 암세포가 뿌리내리는 순간 치료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54세 조홍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2: 소화가 잘안 되거나 뭐 불편감 이런 건 없었어요?
3: 그런 증세는 별로 없었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끔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찌개라든가 자극성 있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예. 뭐 뜨겁거나 좀 얼큰한 뭐 매운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1: 암세포는 이미 근육층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그는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주치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다. 독한 항암 치료 끝에 암세포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4: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암방사선 치료 후에는 검사한 거 보면은 이제 병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펫 검사한 거 보면은 아까는 이제 노랗게 빛나서 보이는 이제 병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병변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이 더 이상 보이진 않고 있고요.
1: 항암 치료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육안상의 암병변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재발과 전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결국 식도 전체를 잘라내야만 한다. 식도암 수술은 암 수술 중에서도 최상위 난이도다.
5: 식도암 수술만이 보면은 복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흉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목도 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 가슴, 목을 다 같이 절개해야 되는 수술 부위가 몸통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이제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식도 주변에 위험한 장기들이 굉장히 밀접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기관지랑 식도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경계가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방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수술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
1: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식도암 수술은 위장관 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암이 있는 식도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장을 끌어올려 새로운 식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조홍래 씨의 암은 식도 중간 부분에서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로봇팔로 암이 발생한 식도를 주변 장기들과 하나하나 박리시킨다.

식도를 절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복강경 수술이 이어진다. 위장 주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한 뒤 위장을 세로로 길게 잘라 얇고 긴 원통형의 위장 도관을 만든다. 다음으로 다시 흉강을 열어 방리해둔 식도를 절제한다. 마지막으로 위장

0: 후관 끝부분과 절제 후 남은 흉곽 내 식도를 이어붙이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비좁은 갈비뼈 사이로 식도를 분리한다. 김 교수의 손끝엔 망설임이 없다. 정교한 로봇 팔과 10배 이상 확대된 로봇 시야 덕분에 주요 장기 사이로 얽힌 미세 혈관까지 완벽히 살려낼 수 있다. 다음은 위장관 외과의 복강경 수술이다. 정성화 교수가 새로운 식도가 될 위장 도관을 만드는 수술에 나섰다. 위장에 혈류를 공급할 혈관을 남기고 주변 림프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다시 김용희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남아있는 식도와 흉강 속으로 끌어올린 위장 도관을 정교하게 잇는 수술이다.
1: 쉬어. 링.
0: 먼저 림프절 일부를 떼어내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동결 절편 검사를 보낸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식도를 조심스럽게 절제한다. 마침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잠시 후 조직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2: 정성명 리프 노드 라이트 리커런트 라인자 발전은 네거티브 보라니그시
0: 다행히 목소리를 관장하는 중요 신경 주변에 전이가 없다.
3: 항암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는 아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도인데 병변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현재 보이는 병변은 없거든요.
0: 이제 남은 식도와 위장 도관을 문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식도암은 대부분 위 내시경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다. 초기에 식도암을 찾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 우리 내시경 이름 자체 위 내시경이기 때문에 배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보면서 다 우리가 식도암까지 같이 검사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발견되는 가능성들이 낮은 거고요. 증상이 생기기에는 식도 자체가 특성상 잘 늘어납니다.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암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환자분들이 음식물을 못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 현재로선 초기 식도암을 잡아낼 방법은 내시경 검사뿐이다. 우리가 절대 검사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는 2기가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범은 잦은 음주와 흡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 위험성은 최대 100배까지 뛴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습관과 방치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위험 요인이다. 식도에 생긴 질환은 평범한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지만 박현자 씨에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슴이 또 답답하다. 음식을 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밀려온다. 잠시 후
4: 토하신 거예요?
5: 네. 먹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요. 어떨 때는 막

0: 막 토하고 오랫동안 토할 때 있어요. 너무 혼자 토가 나면 좀 괜찮아요.
1: 쓰십시오.
0: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1: 아니요.
0: 아이고 괜히 그래.
2: 밥 한 숟가락의 일상이 박현자 씨에겐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 됐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3: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동네 병원은 한 4, 5년을 다녔죠. 그랬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3: 네, 없었어요.
1: 역류성 식도염.
3: 네, 그걸 먹으면 막 위장약 보호제를 먹으면 더 죽어가요. 제가 막 구토를 얼마나 하는가 막 이 배에 창자가 따로 오늘도록까지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2: 병원을 전전한 지 5년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3: 처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막 정신과로 가보고 신경쓰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차고가 없어요. 차도가. 그런데 그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가고 여기서 딱 병명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2: 마침내 찾은 고통의 원인. 문제는 하부식도 괄약근에 있었다.
4: 이런 여기 하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1: 예.
4: 이렇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수축돼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조영술로 보면은 식도를 손으로 움켜진 모습 푹 들어간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이런 수축을 나타내는 비정상의 수축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가 안 열리, 내신경을 갖다 댔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그다음 더 밀었는데 또 안 열리고 여기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또 안 열리고 이제 겨우 이제 통과한 거죠 이때.
2: 흔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받기 쉬운 탓에 그동안 환자는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지 못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또 눈물이 나신다.
5: 에이. 눈물이 나요.
4: 그동안 너무 힘드셨나 봐요.
5: 네, 힘들었어.
4: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내시경을 봤는데 네. 아마 식도 끝이 좀 좁아져가지고 네. 잘 안 열리는 그런 병이 맞는 것 같아요.
2: 병명은 식도이완 불능증. 하부 식도 괄약근이 꽉 닫혀 있는 상태다. 식도는 불과 4mm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총 4개의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음식을 쥐어짜며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꺼운 근육층이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이 근육층에 생긴 질환이다. 근육에게 이완을 명령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돼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조여져 풀리지 않게 된다. 결국 음식물은 고스란히 식도에 쌓이고 연동 운동마저 멈추면서 식도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내시경적 식도 근절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축된 하부 식도 괄약근 일부를 내시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먼저 엔도플립 검사를 시행한다. 특수 풍선을 식도 끝에 넣고 압력을 가해 환자의 괄약근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박현자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4: 압력당 단위 면적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나는 0.3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은 결국 저 치료를 저 숫자를 좀 더 높이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2: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내시경 카메라가 환자의 식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다음 점막에 작은 구멍을 내어 점막 하층을 따라 문제의 하부식도 괄약근에 도달한다. 미세한 전기 칼을 이용해 식도를 조이고 있던 두꺼운 근육을 길게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다. 괄약근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 압력을 가하면 식도 근육이 확장된다. 식도 근육이 얼마나 확장했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나이프. 나이프에 합니다.
2: 조심스럽게 하부 식도 근육을 절개한다.
4: 보통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3에서 3.1, 3.2, 3.3, 3.5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짤록한 모양만 봐도 이전보다는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은 빨갛지 않은 색깔로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색깔을 봐셔도 괜찮고.
2: 수술 전과 비교해 괄약근의 압력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식도 내강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괄약근이 마침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지혈용 클립으로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이완불능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4: 역류성 식도염은 주된 증상이 위산역류와 가슴 쓰림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완불능증 같은 경우는 식도에 음식물이 거의 종일 있기 때문에 항상 식도염 같은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난, 만약에 식도염이라고 오인됐을 경우는 식도이완불능증이 오랫동안 7년 이상 이완불능증을 앓았을 경우에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식도에 많은 부식된 음식물들이 고여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식도세포가 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또 한 명의 환자, 74세 조효자 씨다.
6: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한 뭐 12시도 그러고 2시도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린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목 위로 올라와요. 시린 증상이.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그게 이제 앉아서 있으면 그게 시린 증상이 사르르 가라앉아요. 어느 때는 뭐 한 시간도 쇼파에 와서 앉아 있고 짧아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가서 자고.
7: 매번 식사하고에 그런 건가요?
6: 아니, 잘 때. 매운 거 먹으면 낮에도 쓰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매운 거를 안 먹지요.
7: 쉽지 않잖아요.
6: 바로는 동네병원 내과 갔지요.
7: 내과 가니까 뭐
6: 거기서 한 달, 거기 바로 식도염이라고 그러지요.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 달 치료했는데 안 돼갖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2: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의 코를 통해 얇은 측정관을 식도 끝까지 밀어넣는다.
8: 제가 시작하면 빨대로 다 드시는 것처럼. 네, 드세요. 이거 빨대로.
2: 역류성 식도염을 감별하는 검사로 24시간 동안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증상이 일어날 때의 일상적인 식사가 필수다. 통증 탓에 한동안 입에도 안 댔던 반찬들로 오랜만에 식사를 해본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조효자 씨.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4: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치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6: 안 먹었지요.
4: 예, 먹으면 불편할까 봐 안 드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먹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6: 그럼요.
4: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김치 먹고 하는 걸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6: 어제 먹었지요.
4: 아,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6: 먹었는데 어젯밤에 뭐 그렇게 쓰리지 않더라고요.
4: 괜찮으셨어요?
6: 네.
4: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이게 뭘 먹을 때예요.
6: 네.
4: 그다음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6: 예. 네.
4: 여기 점선 보이죠?
6: 예. 네.
4: 점선이 위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척도가 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0: 근데 식도염 환자가 되려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엄청 많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1: 실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위산 역류를 뜻하는 붉은색 막대가 기준선인 pH 4 아래로 뚝뚝 떨어져 있다. 하지만 조효자 씨의 경우 위산이 역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위산도 올라오지 않는데 왜 가슴이 타는 듯 아픈 걸까?
0: 이런 경우는 식도 자체가 많이 과민한 것 같아요.
2: 과민해서.
0: 과민증, 식도 과민증이라서 불편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자꾸 혼자 불편해하는, 혼자가 아니고 식도 혼자 불편해하는 거예요.
1: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식도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상적으로도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도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그 작은 자극조차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예민해진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계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0: 과민증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쓰는데 사실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약제의 정확한 기전은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누가 예를 들어 꼬집어요. 꼬집으면은 그 꼬집는 신호가 머리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려오는 기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차단을 시키면 불필요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1: 흔한 역류성 식도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오해의 끝에서 예고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병과 마주한 이도 있다. 65세 조경희 씨다.
3: 또 설빨이라 하면은 잘안 쳐요?
4: 네?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차요. 예. 네. 그리고 등이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래 하는 거는 좀 벅차죠.
1: 9년 전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암 2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힘겨운 수술을 버텨냈다.
4: 제가 버순열을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식도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식도암이라 판정을 받았죠.
5: 식도암 판정받고 그 뒤에 어떤 뭐 치료가 있었는지.
4: 완전히 식도를 바로 위에서부터 목 밑에까지 잘랐어요. 식도 밑에다가 위를 끌어올려서 여기다 붙인 거죠, 목 밑에다.
1: 수술 후 철저하게 식사를 조절하며 관리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진 줄 알았다.
4: 지난주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다.
6: 예, 저기다고.
4: 네, 어머니가 이제 다음 달에 구순. 예. 근데 이제 내가 수술하러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한 2박 3일 모여서 한번 나 수술하고 하니까 견뎌갑니다. 제주도 가자 그래서 가족끼리 가서.
1: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들이 곧 과거 식도암 때보다 더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6: 이거 따서 갖고서 와서 구경 갖고 얼마나 좋겠어.
4: 아유, 걱정 마요. 어차피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음 편히 놓고 그냥 집에 계셔. 주사 막 잡았고 되니까.
6: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오면 이게 최고지고.
1: 마주 앉아 나누는 이 평범한 밥상이

0: 수술 후에도 다시 온전히 허락되기를. 며칠 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번 첫날. 조경희 씨의 식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
1: 마지막 시행했던 내시경 소정에서 보면은 이제 식도 재건술을 위해서 사용했던 위장 도관 하부 쪽에 이렇게 궤양성 병변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검사에서 결국은 이제 식도암이 아닌 위암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게 됐고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에는 좀 이제 병변이 좀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수술밖에 없었고요.
0: 식도를 절제한 후 식도 역할을 한 위장 도관에 암세포가 자라난 것이다. 조경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2: 제 수술이 굉장히 크고 험합니다. 이제 기존의 식도암 수술보다 난이도도 몇 배나 올라갈 거고요. 일단 기존에 넣어놨던 이제 위 장기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걸 떼내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폐나 기관지나 심장이랑 잔뜩 달라붙어 있고 수술한 지도 벌써 9년 됐으니까 더 단단하게 잘 하나의 조직처럼 붙어 있을 거고 그걸 다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통상적인 대장을 이용한 식도암 수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를 필두로 위장관외과와 대장항문외과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릴레이 협진이다. 조경희 씨는 식도 통로로 만든 위장도관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주변 장기와 단단히 유착된 위장 도관을 박리한 후 절제한다. 그 다음 복부 쪽으로 내려와 남아있는 위장 도관을 절제한다. 그리고 절제된 위장을 대신할 새로운 소화관으로 전체 대장의 절반 정도를 분리 절제한다. 다음으로 목을 절개한 뒤 목 부위까지 도달한 대장 도관 상단을 남아있는 경부 식도와 문합한다. 다시 복부로 내려와 수술을 이어간다. 대장 도관의 하단을 소장과 문합하고 절제하고 분리된 소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소화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로써 식도, 대장, 소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화 경로가 재건되며 수술이 마무리된다. 조심스럽게 위장 도관을 분리하는 김 교수.
1: 대부분 뭐 이쪽 저쪽 공략해야 되는데 저 에이펙스가 CT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다라는. 아, 역시 저 꼭대기는 진짜 살벌하게 붙어있다.
0: 조금만 무리해도 기도가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오랜 세월 다져진 감각과 집요한 인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이다. 수술은 어느새 3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3: 소망.
0: 무사히 암세포가 있는 위장도관을 절제했다. 이제 대장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대장을 분리할 차례. 대장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할 혈관을 찾는 게 핵심이다.
3: 안 좋아?
4: 이 혈관을 살리면?
5: 너무 약하지 않아?
6: 근데 이 혈관 살려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3: 얘는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메이펄트 같은데.
0: 다행히 가장 튼튼한 혈관을 찾아내 식도 역할을 할 대장 도관을 무사히 박리했다. 다시 바통은 흉부외과로 넘어간다. 떼어낸 대장을 목까지 끌어올려 남은 식도와 연결한다. 이번엔 위장관외과 공충식 교수가 분리된 소장끼리 연결하며 끊어졌던 소화 통로를 재건한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이어진 긴 수술.

0: 수술은 8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다.
1: 다행히도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대장에 뭐 혈류도 나쁘진 않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환자분이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아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조금 하루 쉬시는 게 환자분 체력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큰 고비를 넘긴 조경희 씨는 머지않아 따뜻한 밥 한 술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식도암 환자들에게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후유증과 마주해야 한다. 64세 박지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고 식도를 철제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오늘은 수술 후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 그의 일상은 수술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2: 원래도 뭐 음식을 한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라도 사람들하고 식사를 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나는 듣고.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식사량을 많이 가져갈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 소분해서 자주 2시간에서 3시간 안 넘기고 자주 짧게 자주 먹는 거의 먹으면은 나가서 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게 내려가요.
0: 식도암은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수술 이후 환자가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 유독 큰 암이다. 식도암 수술 후 환자 몸에선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식도암 수술 후 환자의 위는 얇고 긴 튜브 형태인 위장도관으로 변형된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위장도관이 가득 차 흉부를 압박한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데도 뇌는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식도를 절제할 때 소화를 관장하는 미주신경이 절단된다. 곧 뇌로 가는 소화 신호에 혼선이 생기고 환자들은 수시로 밀려오는 가짜 허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능이 사라진 탓에 소장으로 쏟아진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놀란 몸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면서 다시 저혈당 상태로 빠지는데 뇌는 이를 에너지 부족 상태로 착각한다. 결국 좁아진 위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뇌는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1: 위장이 지금 요 목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과략근들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기침하면 저희들이 이제 복부압이 올라가면서 쫙 짜주게 되면 음식물이 넘어오는 건 정상이고요.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을 다 절제를 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가능한 한 지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간식 같은 걸 드신다든지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바로바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새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꽉 막힌 식도 탓에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었던 박현자 씨. 수술 후 한결 편해진 모습이다.
3: 도라지, 더덕, 여기 만물상이에요. 다 있어요.
4: 식재료가 다 있네 이게.
3: 네, 그냥 안 사 먹어요 식재료는 이런 건.
0: 풍성해진 텃밭만큼이나 다시 찾은 그녀의 봄날도 활짝 피어났다.
3: 옛날에는 이렇게 길러도 재미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빈 터가 있으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뻐요. 아 저기 심어놓으면 수확을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을까. 그리고 날마다 보는 재미, 크는 재미.
0: 잃어보고 나서.

0: 알아 알게 된 평범한 일상의 행복.
1: 이 사람이 먹는다는 게 행복인데 이제는 이제 나서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0: 이 당연한 한 끼를 되찾기 위해 참으로 길고 아득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2: 참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자는 모르잖아요. 건강으로 다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기만의 그 서름이랄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누구한테. 그런데 지금은 네, 좀 자신감을 얻어가 회복이 되는 거 하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있고 이제 날개를 펼 것 같아요.
0: 다시 찾은 따뜻한 밥 한 술의 온기가 그녀의 삶을 눈부시게 채워가고 있다. 그렇다면 잃기 전에 지켜야 할 식도 건강, 대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3: 첫 번째는 약물이 아니고 생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좀 덜 뜨겁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명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당부는 단 하나다. 최선의 치료는 질병이 생기기 전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식탁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건강한 내일이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4: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5: 폐경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끌었는데
4: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5: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6: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5: 소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지방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보험 너무 좋은데?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이래도 되나? 네.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네.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AIA 생명.
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이래도 되나? 네.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네.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AIA

0: 조심, 조심.
1: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폐와 관련된 단서?
0: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0: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3: 여기 사막이잖아요.
4: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5: 오, 이런 소리.
3: 여기 도대체 뭐지?
5: 무서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

0: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비가 안 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맞이 부침개 3종 세트. 스타 셰프 이재훈의 반죽 노하우부터 전부치기 스킬까지 모두 주목.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애호박전부터 팽이버섯 한 봉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팽이버섯전. 왠지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는 바삭바삭 부추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오비 기념품 강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3: 셰프님, 네. 이 고소하게 풍기는 전 부침 냄새는 부침의 순간부터 먹고 싶게 만들거든요.
4: 네네.
3: 요즘처럼 애호박, 부추가 제철일 때 만들 수 있는 부침개 재료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4: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애호박을 이용해서 애호박 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3: 네.
4: 이 애호박하고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명으로 살짝 올릴 수 있는 부추 두 가지.
3: 네.
4: 그리고 부침가루 이렇게 있습니다.
3: 재료를 보니까 네. 버섯이 들어가요. 팽이버섯.
4: 버섯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이 팽이버섯인데
3: 네.
4: 팽이버섯전은 팽이버섯하고 그리고 계란 그리고 대파 고추
3: 네.
4: 그리고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맛술을 준비했습니다.
3: 오, 네. 이 버섯의 쫄깃한 식감을 100%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애호박전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4: 그럴까요? 애호박전이 가장 간단하니까
3: 예.
4: 여기 썰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리고 이 사실 애호박은
4: 네.
3: 정말 초보자분들도
4: 네.
3: 쉽게 손질할 수 있는 재료인 게
4: 네.
3: 썰기도 굉장히 쉽고 부드럽잖아요.
4: 맞아요. 이 애호박전 같은 경우가 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만들기 쉬운 것 같고
3: 맞아요.
4: 일단은 뭐 두께는 0.5cm에서 네. 1cm 미만으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애호박은 옆으로 이렇게 잠깐만 네. 두고
3: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포근포근하고 부드럽고, 그쵸?
4: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살짝 제가 고명으로
3: 네.
4: 이렇게 살짝 얇게 좀 썰어줄게요. 얇게.
3: 고명으로, 그쵸? 조금의 맛도 내주잖아요, 선생님.
4: 그렇죠.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모양도도 낼 수 있고.
3: 예.
4: 이렇게 좀 고추도 일단은 청고추를 좀 썰어놨고요.
3: 셰프님께서 아까 애호박을 이렇게 도톰하게 썬 이유가
4: 네.
3: 아마 부치기 좀 편안하고 이렇게 썰지 않았을까 싶어요.
4: 그리고 약간의 식감도 있어야 좀 맛있고
3: 너무
4: 얇게 썰면은
3: 예.
4: 물러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3: 자,
4: 이렇게 자 이렇게 홍고추도 이렇게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3: 아마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 그렇죠? 같이 이렇게 올릴 때
4: 네.
3: 이 청고추 홍고추는 굉장히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4: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도
3: 예.
4: 왠지 좀
3: 있어 보이고
4: 있어 보이는 느낌 나고
3: 예.
4: 일단 계란을 한번 좀 풀어야 되거든요.
3: 예.
4: 자, 계란을 한번 풀어보고 이걸 살짝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사실 전에는 이 달걀이 빠질 수가 없죠.
4: 맞아요.
3: 예.
4: 이렇게 그냥 구워도 사실 맛있는데
3: 예.
4: 이렇게 한번 달걀 옷을 한번 또 입혀줘야지
3: 예.
4: 네.
3: 고소하고 맛있죠.
4: 자 이렇게 달걀물에 묻혀가지고 구우면 뭐든지 다 맛있는데
3: 맞아요.
4: 오늘은 더 특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3: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전을 부칠 준비가 된 건가요?
4: 맞아요.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됐고
3: 예.
4: 일단 오늘은 제가 부침가루를 한번 이렇게 발을 묻힐 거예요. 부침가루를 묻혀주고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부침가루 묻힌 거기다가 계란물을 한번 더 묻혀주고
3: 예.
4: 이거를 살짝 다 죽여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셰프님, 애호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4: 네.
3: 씨가 많은 애호박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수분이 좀 많을 수 있는데
3: 예.
4: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침가루 충분히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3: 예.
4: 부침가루 대신 뭐 밀가루를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
3: 네.
4: 밀가루 같은 경우보다는 이 부침가루가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 있어요.
3: 맞아요.
4: 그래서 일을 또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니까
3: 예.
4: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완성이 됐고
3: 예.
4: 제가 한쪽에서 한번 구워보도록 할까요?
3: 네, 드디어 한번 전을

0: 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고로. 네.
1: 고추만 살짝 주시고.
0: 예. 네.
1: 자, 일단은 또 기름을 또 충분히 좀 둘러주시고요.
0: 셰프님, 네? 전을 부칠 때는 네. 확실히 식용유, 기름이 확실히 많아야겠죠?
1: 그렇죠. 기름이 좀 충분하게 네. 붙어 있어야지 전을 훨씬 더 배가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0: 네. 불세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셰프님?
1: 불세기는 한 중불 정도로 한번 올려서 가볼게요.
0: 네.
1: 갈까요? 자, 이렇게 아, 맛있게 또 이거.
0: 중불 정도로. 자.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막 그쵸? 오락기 그냥.
1: 네. 여기다가 방금 전에 아까 썰어놨던 예? 고추를 제가 고명으로 살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만 돼도 맛있는데 고추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만 구우면은 일반 식당 이렇게 고추를 살짝 올려주면 한정식
0: 맞아, 느낌. 맞아, 맞아.
1: 그 느낌이 되는 거죠.
0: 한정식 가면 이렇게 청운 고추로 예쁘게
1: 네.
0: 이렇게 모양을 냈더라고요.
1: 이렇게
0: 하트 모양으로.
1: 하트 모양 이렇게?
0: 예.
1: 하트? 아. 이런 식으로
0: 예.
1: 올려주세요.
0: 아, 예쁘네요. 이때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요. 저는 딸이 있는데 예. 딸하고 같이 이런 전 같은 거 만드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예요.
0: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면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너무 세면은
0: 예.
1: 또 안 되니까 불은 살짝 좀 줄여주고
0: 네.
1: 하지만 하나만 더 뜨거울 수 있으니까
0: 네. 네. 조심조심
1: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예쁘게
0: 그러게요.
1: 잘하셨는데
0: 사실 별거 아닌 건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1: 요것만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고급 식당으로 노릇한 색깔이 지금 살짝 올라왔다.
0: 맞네요.
1: 너무 좋아요 지금.
0: 요 정도 색깔이 나면 굉장히 먹음직스러 보여요.
1: 지금 딱 좋죠.
0: 이야 우와
1: 지금 그리고 살짝 이렇게 뜨거운데 만져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0: 예.
1: 만져보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0: 그러게요. 이거야말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죠.
1: 거의 굉장히 바삭하게
0: 예.
1: 전이
0: 이야
1: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분 정도만 더
0: 예.
1: 살짝만 더 익혀보겠습니다.
0: 저희 명절인가요, 지금?
1: 오늘 예? 명절 겸 오늘 제 생일 할게요.
0: 그러게요.
1: 이렇게
0: 아니 뭐 에어바 뭐 특별한 재료 아닌데 이렇게 또 네. 특별한 요리가 됐네요.
1: 맞아요. 자 이번에 접시에 이제 한번 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 고소한 이 기름의 향 예?
1: 네. 자 이렇게
0: 얼마나 식감이 좋을까요 셰프님?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짝
0: 예 이렇게 먹으면 어린 친구들도 에어박에 대한 기억이 좋을 것 같아요.
1: 요거는 뭐 남녀노소
0: 예.
1: 그냥 저녁에 야식으로 드셔도 좋고
0: 그러게요.
1: 야식으로 뭐 아니면은 아버님들 술안주로 하셔도 좋고
0: 예.
1: 그리고 영양도 굉장히 좋으니까
0: 네.
1: 그리고 저녁에 또 드시면은 자꾸 술안주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소화도 너무 잘 되거든요.
0: 예. 자 이렇게 에어박 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팽이버섯 전 해볼까요?
1: 이어가 볼까요 그럼요?
0: 예.
1: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팽이버섯은
0: 네.
1: 이렇게 밑둥을 살짝 끝에 한 단을 살짝 조금만 좀 잘라주시고
0: 밑둥을 잘라주시고
1: 버려주시고
0: 네.
1: 이렇게
0: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되나요?
1: 이렇게만 일단 버섯은 준비하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계란에다가
0: 예.
1: 맛술만 살짝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약간 좀 그 전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고
0: 오.
1: 그리고 조금 더 단맛이 있어가지고
0: 예.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념장을 찍어서 먹게 되는데
0: 네.
1: 굉장히 또 단짠단짠 느낌의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맛술을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술에 들어가면 또 계란이 또 전이 또 부드러워져요.
0: 맞아요.
1: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하고
0: 네.
1: 약간의 소금 조금하고 그리고 후추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0: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맛술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달라질 것 같아요.
1: 풍미도 훨씬 더 좋아지고
0: 예,
1: 맛이
0: 부드러워지고
1: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0: 예.
1: 자 이제
0: 여기다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지금 요거는 바로 묻히는 건 아니고
0: 예.
1: 요거를 팽이버섯을 제가 한번 구우면서
0: 예?
1: 그 위에다가 전을 계란을 한번 뿌려줄 겁니다.
0: 우와 요건 또 색다른 또 방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그 파전 중에 뭐 동네 파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처럼.
0: 그 느낌 뭔지 알죠? 이렇게
1: 네.
0: 파 이렇게 얹어놓고.
1: 맞아요.
0: 이렇게 살짝 이제.
1: 재료 먼저.
0: 하다가 위에 얹어주잖아요.
1: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0: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버섯을 좋아했던 게 이 팽이버섯 덕분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이 팽이버섯은 굉장히 귀여우면서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찌개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김치 예. 같은 거에 들어가면서
0: 친숙했어요.
1: 친숙했죠. 그런 이 재료를 갖고서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0: 예.
1: 제가 위에다 계란을 살짝 한번 덮어줄 겁니다.
0: 달걀물을.
1: 달걀물을 살짝. 이렇게. 살짝.
0: 야, 네.
1: 자, 이렇게 돼서 재료가 거의 막 버섯에
0: 예.
1: 배일 수 있게.
0: 배일 수 있게.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셰프님.
1: 네. 여기다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썰어놨던
0: 예.
1: 저희 채소들 있잖아요.
0: 네.
1: 그 채소들 살짝 한번 위에다 한번 고명을 한번 광희 씨가 예쁘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0: 제가요?
1: 네.
0: 그럼 처음에 좀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해볼게요.
1: 이런 식으로 토핑하듯이.
0: 아, 토핑하듯이.
1: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좋아요.
0: 네.
1: 그리고 고추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0: 자,
1: 이렇게 올려주시면.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한국식 전 플러스 피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0: 원하는 모양 있으시면 원하시는 네. 모양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 뭔가 고소하면서도 이 팽이버섯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 네. 완성된 전을 살짝 지금 이제 거의 다 익어갔는데.
0: 네, 옆면을 한번 보신 후에.
1: 살짝 제가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살짝.
0: 우와! 역시! 이 요리 프로에 나오시는 셰프님, 요리생님들은 아니, 실수가 없어요.
1: 제가 원래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0: 예.
1: 왠지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0: 예.
1: 갑자기 순간 손을 떨었어요.
0: 아, 예,
1: 이렇게 해서.
0: 예.
1: 한쪽 면은 살짝 이제 그 색깔만 좀 나, 아랫면을 바삭하게 한 다음에,
0: 예.
1: 맛있게 구워졌거든요. 요거를 접시에 한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제가 담아, 요거 아까 뒤집은 면에 지금 그 고추들이 다 있어가지고.
0: 예.
1: 살짝 한 번만 더 뒤집어주고.
0: 야.
1: 요거를 제가 한번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납니다.
1: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예.
1: 이렇게 털어주면. 자.
0: 이야.
1: 맛있는 팽이버섯전.
0: 예.
1: 이제 완성이 됐고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완성 접시 담아볼까요?
1: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0: 이거 명절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셰프님?
1: 그러니까요. 오늘 생일 방송인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저는 명절, 생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싶으니까
1: 네.
0: 오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죠?
0: 맞아요.
1: 뭐 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뭐.
0: 아, 셰프님 덕분에 네.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맛깔나게 좀 담아봤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팽이버섯전도 한번 담아볼까요?
1: 팽이버섯전도 자 이렇게 해서 그 페이퍼타올에 살짝 대가지고 기름기도 살짝 좀 뺐거든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좀 맛있게 전을 좀 담아봤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호박은 0.5cm 두께로 썰고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주세요. 애호박에 부침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줍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으니 부침가루를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애호박을 올려 부쳐줍니다. 애호박에 풋고추, 홍고추를 얹은 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런 다음 채반에 담아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달걀을 분 뒤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때 달걀에 맛술을 넣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나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팽이버섯을 가지런히 올리고 중불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팽이버섯 위에 달걀물을 붓고 대파, 홍고추를 얹은 뒤 앞뒤로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각각

0: 담으면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애호박전만큼 즐겨찾는 부추전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네, 부추전 재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부추전에 부추가 들어갈 거고요.
1: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신선해 네. 보이고요.
2: 그리고 신선함을 좀 더해주고 식감을 더해줄 수 있는 예. 그리고 새우, 알새우 준비했고요. 그리고 당근하고 양파를 넣어가지고 색감을 좀 더 줘볼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가루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1: 그러게요.
2: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튀김가루가 들어가면 좀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간마늘과 그리고 물은 전을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이 고소한 부추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가 지나도 식어도 맛있는 이 부침개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부추부터 손질해볼게요.
2: 네. 일단 저 볼을 하나 주시겠어요?
1: 예.
2: 볼을 하나 주시고, 네, 볼을 하나 주시고, 자, 부추를 100g 정도 됐는데, 자, 요거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요 밑부분은 살짝 좀 억셀 수가 있어요. 예. 요런 부분은 살짝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사실 이제 부추전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 부추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또 비 올 때 먹었으면 좋겠다. 네. 이 부추전은 막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네. 많이들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 아 최고죠, 최고고. 예. 이 부추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1: 여러 가지로 참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2: 그렇고 독소 같은 것도 빼주고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리고 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당근과 양파도 얇게 썰어가지고 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근과 양파도
2: 양파는 곱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1: 색감도 잘 어울리고 맛도 더해주고요.
2: 네,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1: 바로 넣나요?
2: 바로 넣을게요. 예. 자, 바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 저는 셰프님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2: 네.
1: 또,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 부추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외국에도 부추가 있나요?
2: 아, 부추가 없었어요. 아이고. 부추가 없고. 그,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저는 유학생활 했었었는데. 예. 저는 그래도 한국 음식을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한국 음식을 뭐.
1: 나름 비슷한 재료를 찾아서?
2: 네, 한국식 탕수육 같은 것도 해 먹고. 예.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비슷하게. 예. 좀 절여 먹기도 하고. 예. 전 같은 경우는 파전 같은 거.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부추는 구하지 못했는데. 예. 파는 있으니까.
1: 진짜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이 전 있잖아요, 전. 네. 정말 좋아해요.
2: 좋아하죠.
1: 맛있다고.
2: 그 피자 이런 느낌과는 굉장히 또 다르게.
1: 맞아요, 맞아요. 우린 또 담백한 맛이 있잖아요.
2: 자,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당근은 이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네. 섭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이렇게 썰어놨고요.
1: 예.
2: 자, 당근 이렇게 썰어졌고
1: 색감까지 참 예뻐졌는데요.
2: 네. 이렇게 썰어졌고
1: 예.
2: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새우 준비했는데 예. 새우 말고 뭐 오징어라든지 뭐 콩알 같은 거 넣으면은 예. 해물 부추전이 되겠네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2: 이렇게 새우도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어보고 자 이제 여기다가
1: 예.
2: 오늘 반죽을 할 반죽 가루를 한번 넣어볼 텐데
1: 네.
2: 일단은 이 얼음물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된다 그랬죠?
1: 그러게요, 저는 얼음물이 있어서 좀 신기했는데
2: 조금만 예. 정제 하나 주시고요.
1: 아니 그냥 물이랑 얼음물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2: 얼음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튀김을 할 때 예.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1: 반죽을 할 때.
2: 네, 이렇게 살짝 물을 넣어주고 여기다 튀김가루.
1: 튀김가루. 근데 왜 반반 또 섞는 거예요, 셰프님?
2: 부침가루 같은 경우만 사용해도 예. 맛있는데 튀김가루가 이 가루의 수분 함량이 적어가지고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 오,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2: 자, 이렇게 해서
1: 예.
2: 조금만 저어줄게요. 물을 좀 더 넣어주고
1: 예.
2: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저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다진 마늘은 언제 넣어요?
2: 지금 이제 넣어주세요. 자 제가 넣을 겁니다.
1: 다진 마늘까지 넣어서 맛이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1: 저도 부추전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전집이잖아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0: 오늘 다들 생일 하시고 기념일 하시면 되겠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자, 그럼 자, 바로 전을 붙여볼까요?
0: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 예.
0: 한번 저희 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본격적으로 자, 또.
0: 여기서 일단 또 전의 생명은 또 기름이니까
1: 그렇죠.
0: 기름을 또 충분히 한번 또 넣어주시고.
1: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0: 네. 기름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쭉 다 들어가게
1: 예.
0: 살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해준 상태에서
1: 맞아 우리 엄마도 항상 국자로 하셨어요.
0: 국자로 예. 먹을 만큼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1: 예.
0: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불은 지금 세게 한 건가요?
0: 지금 일단 세게 한번 달가주고 그리고 예. 너무 세면은 또
1: 탈 수
0: 있으니까 중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1: 예.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각자 이제 집집마다 이제 불색이 다르다 하니까
0: 네.
1: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 중불 정도로 이렇게.
1: 크기는요?
0: 크기는 뭐 오늘은 제가 이거 후라이팬만하게 좀 한번 구워보려고 하는데
1: 맞아요. 부추전은 약간 큼직큼직 막 해야
0: 네.
1: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새우도 좀 들어가고.
1: 예. 아니 얼마나 바삭하게 될지 좀 기대가 돼요. 저희가 또 얼음물을 썼잖아요. 차가운
0: 얼음물 들어갔고 또 튀김가루가 들어갔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1: 아, 진짜 그래서 그런지 옆에가 지금 정말 튀겨지듯이
0: 네.
1: 벌써부터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하나 가득이죠?
1: 예.
0: 오늘도 잘 뒤집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반죽이 얇게 올라가서
0: 네.
1: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0: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1: 예.
0: 이 한쪽면 뒤집은 다음에 살짝 눌러주면은
1: 네.
0: 더 바삭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따라오네요.
1: 네.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뭉쳐서 통으로 움직일 때.
0: 네, 그 정도가 딱 좋은 상태고.
1: 예.
0: 바닥을 봤을 때 바닥이 살짝 좀 노릇해야 돼요. 완전히 노릇하게 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다 보면은,
1: 예.
0: 뒤집다 찢어집니다. 이게,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끝에 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고.
1: 그리고 이렇게 위에 봤을 때, 안쪽이 조금씩 익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저는 근데 지금 딱 느낌이 굉장히 바삭바삭한 느낌도 나고
1: 이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셰프님
0: 네. 그리고 기름을 조금만 예. 넣어줄게요
1: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는 오징어를 넣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렇죠?
0: 여기다가 뭐 대파가 야채 같은 거 채소는
1: 예.
0: 원하시는 거 다 넣으셔도 좋고
1: 그 왜 굴이라든가 조개에 있으면 넣어도 되고 그렇죠? 아 굴은 좀 안 넣는다
0: 아니요 굴도 다 좋아요
1: 그래요?
0: 모든 해산물 다 좋으니까 한번 뒤집어 보도록
1: 하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이야!

0: 이제 한쪽 면 굽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예. 반대면은 이렇게 눌러주면서
1: 진짜 익을 것 같아요.
0: 바삭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지금 향이 너무 좋네요. 예.
0: 그렇죠?
1: 해부님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으니까 네. 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0: 네. 자, 이거를 접시를 한번 이쪽으로 가서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담으실 때 네.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옮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부어주셔도 돼요.
1: 아, 맞아요. 네.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0: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도 예. 있으니까 살짝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맛있게
1: 미끄러지듯이
0: 살짝
1: 아, 이렇게
0: 살짝
1: 슬라이딩 하듯이
0: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1: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2: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부추전이 완성됐습니다.
3: 부추전에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추는 밑동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새우, 얼음물, 튀김가루, 부침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얼음물로 반죽을 하면 더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올려 중불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버섯과 베이컨의 맛있는 장점만 쏙쏙 담긴 버섯 베이컨 덮밥부터 최고의 건강식이자 별

0: 새콤 담백한 토마토 달걀 덮밥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1: 상가말도시 15엽 더블윙 날개에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매운맛을 이렇게 내리겠지. 슬라이스 뚫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0: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4: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4: 좋습니다. 위에를 롤이죠! 롤이죠!
5: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4: 10억이요?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9: 유쾌 상쾌
8: 통쾌 변비엔 메이킨.
1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1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4: 인도네시아의 심장,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백두산이죠.
15: 지구의 심장소리가 저 밑에서부터 지금 저한테 울려오는 듯한.

0: 숨겨진 보석이 가득한 인도네시아. 이번에는 순바로 갑니다. 다채로운 자연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풍경. 걱정은 모두 털어냅니다. 보고 있으면 자꾸만 웃게 됩니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함을 배웁니다.
1: 여기가 천국이야. 인도네시아 말로 만따.
2: 만따.
1: 만따.
0: 낯설지만 매력이 넘치는 섬 순바와로 향합니다. 순바와 섬으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현지에선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히지만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알고 싶은 섬 순바왕 그 서쪽에 있는 만타르에서 시작합니다. 순바와는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섬입니다. 그 중심에는 탐보라 화산이 있습니다. 지구상 최악의 폭발 중 하나였죠. 현재는 탐보라 화산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발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순바와가 좋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 가봅니다. 교통편은 불편하지만 개발이 덜 된 만큼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순바와 섬은 옆의 섬 발리와 롬복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0: 기대감을 가득 싣고 본격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순바와 섬의 대부분은 산악지형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를 제외하고 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고립된 마을이 많았죠. 만타르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 순바와의 보석이라 불리는데요.
1: 여기가 위치가 해발 600m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기도 시원하고 또 심지어 바람도 굉장히 선선해갖고 아 지금 이렇게 트레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0: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문화마을로 지정할 정도로 전통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특이한 광경인데요. 물 빻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높게 들어보겠습니다.
1: 절구공의 길이가 사람만 하고요. 절구도 특이합니다. 통통 튀는 느낌이네요.
0: 이게 아빠예요.
2: 바디.
0: 근데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막 높게 나. 어우, 야, 이거 점점 세지네.
1: 대나무로 만든 절구공인데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곡식을 빻을 수 있답니다.
0: 누가 하다냐니? 사투,
2: 우와, 우와, 띠다.
0: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1: 기술이 없으니 힘드네요.
0: 쉽지가 않네, 이게. 오.
1: 절구 자체가 탄성이 좋은데요.
0: 이게 지금 물소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물소가죽으로 만든 거라서 여기서 세게 내리쳐도 되겠네. 오.
1: 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충격 흡수도 잘해서 절구를 사용하기 좋습니다.
0: 플라스틱보다 더 센데요, 이게.
3: 아직 뒤에.
0: 칼로이니 빠까이 쌈빠이 보라빠따운.
2: 우와 불루타훈 sampai robek kita. Kalau robek itu enggak nanti kita pakai. Kita buang aja.
0: Permisi dulu. Ya. Terima kasih.
1: Sama-sama. 예로부터 고립된 마을이라 물건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답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쪽에 저도 궁금해 갖고 지금 여기 와봤습니다. 뭘 팔아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 출출해지는 시간이면 나타나는 이동식 가게. 이보다 반가운 손님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인사님.

0: 인기 폭발입니다.
1: 완전 맛집이에요. 줄서 이렇게 이쪽으로만 시골에서. 주알 아빠 이거.
2: 맞아 맞아 짬뽕 진로 박수 아빠가 피야.
0: 다양한 길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에스 캄푸르입니다.
2: 마짱 마짱 아자 아얌 보통.
1: 이게 에스 짬뽀르라고 우리나라에는 팥빙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하고 이제 뭐 초콜릿 막 이런 거 섞어서 파는 건데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0: 무려 30분을 기다려 실물을 영접합니다.
1: 이게 핵심이 요게 맛있는 거예요. 팥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쫙 섞어서 팥빙수에 팥빙수. 먹는 순간에 죽습니다.
0: 평소에 저도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갈증이 날 때 한 입 먹으면 천국이 부럽지 않습니다.
1: 달달하고 시원하고 밖에 야외 활동할 때 할 때 운동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예스 짬뽕 하나 먹으면은 시원하죠. 몇 가지 시원.
0: 가슴까지 후련해집니다. 달콤함도 충전했으니 다시 구경에 나서볼까요? 마을 한가운데 운동장이 있는데요. 한쪽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손에 손에 든 물건이 특이합니다. 나무로 만든 도구인데요. 불렁쇠 같기도 합니다.
1: 야, 아빠 또 있니?
3: 갈링아니니 그로박. 야, 그로박.
1: 글로박?
3: 야, 야.
1: 나만이야, 글로박.
3: 야.
1: 이 바갈만아 많이 있냐, 바갈만아.
3: 비기니더라 많이야, 비기니. 오. 야, 비기니.
1: 좁아, 이 얘도 라리?
0: 페루메난 갈링아니인데요.
1: 좁아, 좁아. 라리 좁아.
0: 마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든 놀이 도구입니다.
1: 부기니?
3: 야.
1: 부기니? 아,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쓰러지면서 달려야 되는구나. 자, 이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 이게 쓰러지면서 오오오오. 야, 이게 쓰러지면서 달리니까 속력이 나요, 이렇게. 오.
0: 만타르의 전통 놀이입니다.
1: 샤파 네. 비키니.
3: 바빠.
1: 야. 아, 빠빠 미킨.
3: 이야, 빠빠 꾸님.
1: 이거 빠빠 주가 나한테 둘로 자만 안 아꼈지?
3: 야.
1: 빠빠 주가 많이 니니.
3: 야, 이거 많이.
1: 사마사야, 갈로 롬바.
3: 야.
1: 갈로 까보 뭐랑 살까시구에 숨어.
3: 오케이.
0: 이렇게 간식 내기 대결이 성사됩니다.
1: 이게 뭐라고 또 긴장이 되네.
0: 몸을 실어 달리는데 속도를 제어하기 힘듭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아이들은 저만큼 앞에 달리는데요. 저는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꼴찌 확정이네요. 응원에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합니다.
1: 아이고, 아, 이 자식도 엄청 빠르네. 아, 내가 졌다. 살깔라. 아.
0: 너무 빨라서 보지도 못한 오늘의 우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4: 빨라, 빨라.
1: 와, 주하라 사또. 슬라마. 주하라 좋아, 시아빠. 와, 빈땅이네.
4: 시아빠.
1: 시아빠.
0: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학원에 매여있지 않고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대결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과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역시 아이들에겐

0: 선물이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한바탕 뛰어놀고 떠난 운동장. 이번에는 어른들의 차례입니다. 손에 손에 든 건 닭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이 동네의 닭들이 총출동한 모양입니다.
1: 자, 들어가시야. 자, 자. 자, 들어가시야. 그나빠 하루이니 꿈불 숨어.
2: Kita lagi ada festival perapan ayam.
1: Ayam?
2: Iya, ayam.
1: Makan ayam?
2: Bukan.
1: Bukan.
2: Festival perapan, kerapan.
1: Kerapan.
2: Iya.
1: Oh.
2: Perapan ayam itu.
3: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닭 싸움은 봤어도 닭 경주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4: Yang dipakai ini super ini.
1: Oh.
4: Ini yang supernya untuk kerapan ini.
1: Oh.
5: Besar ya.
6: Besar. Keturunan juga ini, keturunan harus keturunan juga. Lari.
5: Oh, ya,
6: kalau tidak keturunan kurang mau lari dia.
1: Oh, 공룡 같이 생겼네.
5: 둘로 코로나 주어라 itu ya.
6: Udah, pernah juara dapat kulkas.
1: Wah.
6: Ya, dapat kulkas. Dia kan hadiahnya itu kadang sapi.
1: Oh.
6: Kulkas, kipas angin bermacam-macam.
1: Ya.
0: 닭경주는 순바와에서 인기 있는 민속놀이인데요. 발아판 아얌이라고 합니다. 규칙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총알처럼 튀어나가는데요. 닭들이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닭과 선수 사이의 호흡이 잘 맞아야

0: 어른들의 놀이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진지합니다. 요즘은 다음 대회를 위해 맹훈련 중인데요. 닭들이 얼마나 빠른지 승부는 3초 안에 결정납니다. 저도 도전해 보는데요. 닭들이 뛸 생각이 없네요. 열심히 달려보지만 이번에도 실패. 인생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반복적인 연습만이 살 길이죠. 연습이 끝나면 흥분한 닭들부터 세심하게 챙깁니다.
1: 다시 아이를 떠야 늙이냐 금발리.
2: 쯔팍 승부.
1: 야,
2: 쯔팍 금발리.
0: 훈련 결과는 항상 기록해 두는데요. 발아판 아염은 주민들 간의 우정을 다지기 위한 전통이지만 다들 승부에는 진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만타르는 산 경사면에 마을이 있어 운해가 자주 드리워지는데요. 구름 위의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3: 엄청나게 넓은 시야가 확보되면서 그 밑에도 구름이 쫙 깔려있는 게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구름 사이로 해가 지는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태양을 삼킨 구름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일상의 고민도 사라집니다. 만타르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데요. 마을 어디를 가나 초록 풍경이 저를 반깁니다. 다모작이다 보니 잡초 제거는 1년 내내 농부들의 숙제입니다.
4: 이런 거 이게 아주 그냥 더해.

0: 이 천적들이죠. 이게.
1: 바로산이 또 빠내냐?
2: 이야.
1: 버럽바 불란 양날로.
2: 우다 두아 불란 양날로.
1: 아 두아 불란 양날로.
2: 이야 다남 그 두아 칼리냐.
3: 화산토로 인해 비옥한 땅에선 농작물이 잘 자라고요.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급자족으로 살아도 먹을거리 걱정은 없었습니다. 부족한 건 주민들의 노력으로 채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1: 양파, 라기 뭐 하나?
4: 이 라기, 이렇게 buat ramuan daun-daunan ini.
1: Oh, ini pohon
4: papaya.
1: Papaya.
3: 파파야 하면 열매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열대 지방에서 파파야는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파파야 나무는 마을 어디에서나 자라는데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4: 마사 kedinginan buat ramuan.
1: Ah, kalau dinginan.
4: Ya, campuran ya kalau kedinginan kepake ramuan itu.
3: 자급자족이 기본이라 자연 재료를 활용한 민간 요법도 발달해 있는데요. 파파야로는 순바와 오일을 만듭니다.
1: 이게 끌라포네. 끌라포. 민약이네, 민약. 민약, 민약.
4: 민약, 민약.
1: 이게 야자유예요, 야자기로.
3: 순바와 오일은 코코넛 과육을 잘게 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물과 코코넛 가루를 섞어서 준비하는데요. 코코넛에서 우러나온 물만 따로 모아 끓여줍니다. 여기에 10가지가 넘는 약초를 넣는데요.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사용합니다. 수분은 날리고 기름만 남을 때까지 끓입니다. 두세 시간을 끓여야 하는데요. 타지 않도록 세심한 불 조절은 필수입니다. 불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불순물을 걸러내고 기름만 남깁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야 완성됩니다.
1: 아, 이게 코코넛 기름 냄새가 구수하게 나네요.
3: 순바와 오일은 요리에도 쓰지만 보통은 약처럼 바릅니다. 마사지를 곁들여서 흡수를 돕는데요. 웬만한 피부병에는 닿습니다. 제가 신기한지 아이들의 시선이 떠나질 않네요. 오일만큼이나 마사지 실력도 대단한데요. 피로가 싹 가십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일상을 채워갑니다. 만타로 주민들과 함께라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만타르를 떠나 라부안 잠부로 향합니다. 바다의 신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0: 지금 새벽 4시 17분인데요. 제가 여기 부두에 나온 이유는 그 국제적인 보호 어종인 고래상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 인도네시아에서는 네 군데에서만 가능합니다.
0: 잠을 못 잤어요. 고래상어 본다고 생각해갖고. 잠을 설쳤습니다.
3: 고래상어를 보는 건 저의 인생 소원 중 하나인데요.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날입니다. 3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멸종위기 종인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먹이를 주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고래상어를 보는 겁니다.

0: 구례상어 보호 관광이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4년 동안 살면서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야생의 고래상어입니다.
1: 우와, 신기하다.
0: 고래상어는 익숙한 듯 배를 지나가는데요. 그 모습도 신기합니다. 고래상어는 어류 중에서 제일 큰 편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1: 그냥 감동이네, 감동. 와.
0: 보기만 하는 건 아쉬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바와 섬의 고래상어 보호 관광은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래상어와 특별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서 좀 껴안고 막 뽀뽀하고 이러고 싶은데. 오, 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0: 직접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래상어와 수영이라니.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인데요.

0: 다이빙은 한 번에 4, 5명씩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시간은 15분 내에만 가능합니다. 순바와 해역에선 1년 내내 볼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고래상어는 행운의 상징이자 바다의 수호자로 여깁니다. 거대한 몸짓과 달리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 바다의 신사로도 불리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리얼이다. 와, 진짜.
0: 고래상어와의 시간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2: 지느러미 쫙 펴고 오는 거 보면 완전 상어인데 눈을 이렇게 보면 눈이 되게 귀여워요.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무서운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참 정말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하나를 했습니다.
1: 안녕, 잘 살아. 형 간다.
0: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었습니다. 순바와로 여행을 간다니 주변에선 매력적인 작은 섬들이 많다며 추천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3: 이 본섬 외에도 작은 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작은 섬 내에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여기 와봤는데요.
4: 할로.
3: 어, 예. 슬라마시앙 마. 야, 슬라마시앙.
4: 야.
3: 빠. 이니 까따냐 아다 디 플라워 트레킹.
4: 야.
3: 아다 아빠야.
4: 아다. 어. 아, 기타 menuju ke Pulau Stonda jarak 7 menit. Kita akan trekking nanti di sana keliling dengan Pulau Stonda itu. Di atas Stonda itu ada rusa.
3: Rusa.
4: Hijan. Oh. Ya. Di danau itu ada ikan terapi.
3: Oh.
4: Dan ada juga pijit-pijit.
3: Oh, ya ya.
4: Di danau Pulau Stonda.
3: Ya. Oke lah, ya.
0: 듣기만 해도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가이드 봄봄 씨와 함께 사톤다 섬으로 떠나볼까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0: 저를 반기는 듯 날씨도 쾌청하네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45분을 달리면 사톤다 섬이 있습니다. 주민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인데요. 사톤다 섬 중심에 독특한 염소호가 있습니다. 선착장도 따로 없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기본 시설만 갖추고 있는데요. 계단과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1: 루사냐 카파
2: 파기
3: kalau pagi dia turuninum bisa itu.
0: 섬이 작아서 걸어서 45분이면 충분한데요. 사톤다 섬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서든 보이는 호수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데요. 풍경에 집중하며 걷게 됩니다.
1: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기분인데 막상 옆에 보면 바다 있고 파도 소리 들리고 신기한 장소입니다. 하여튼 이런 장소는 처음 와본 거죠. 저도.
0: 사톤다는 해저 화산의 폭발로 생긴 섬입니다. 사톤다 분화구는 탐보라 화산보다도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탐보라 화산이 폭발할 때 범람한 바닷물이 분화구에 갇혔고 그래서 염소호가 된 거라 추정합니다.
1: 오, 여기가 한 장면이다.
0: 사톤다 호수는 바다보다 염도가 높은데요. 호수에 갇혀있는 물이 시간이 흘러 증발했고 그 과정에서 염도가 높아진 거죠. 수영복이 없다면 발이라도 담가보라는데요. 시범을 보이는 봄봄씨. 호수에는 닥터피시처럼 작은 물고기만 살고 있는데요.
4: 간지러워. 왼쪽, 오, 왼쪽에 두 마리. 아, 간지러워.
0: 닥터피시는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덕분에 발도 부들부들해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1: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 옆에는 바다, 이쪽은 저 호수가 보이고, 그리고 너무 조용하네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서 그런지 사람도 하나도 없고 관광객을 여기 와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지금. 너무 조용한 장소입니다.
0: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제격입니다. 작고 소중한 낙원 사톤다 섬입니다. 다시 숨바와 섬으로 돌아와 동쪽으로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산기슭에 있는 마리아 마을입니다. 특별한 곡물 창고로 유명한데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 저기 우리나라 초가집 같은 비슷한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요.
0: 세모난 모양의 건물도 보이고요. 주민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비마족입니다. 약 400년 전 전쟁을 피해 순바와 동쪽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1: 오래 삼아.
5: 예.
1: 음악이 나오네. 이제 음악이 나와.
0: 흥겨운 리

0: 이름에 저도 동참합니다.
1: 밖에 이름아?
2: 비아르스망아.
0: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짓는데요. 비마족의 전통은 농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세모난 모양의 건물도 농작물을 위한 겁니다. 1층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는데요. 초가 지붕이 있는 기둥형 가옥이 전통 방식입니다.
1: 바이니 누마 아빠이니 나마냐?
3: 나마냐 루마랭게.
1: 루마랭게.
3: 루마랭게.
1: 우마랭게.
3: 루마랭게. 바세노세나 루마랭게. 비마 우마.
1: 우마랭게.
0: 우마랭게는 비마족의 곡식 창고이자 생활 공간인데요. 자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곡식 창고가 제일 위에 있는 게 특징입니다.
1: 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부딪혀서 떨어지게 쥐가 못 올라가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네요. 이게. 쥐가 딱 올라가다 여기 못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쥐가. 아주 되게 현명하게 지은 집이네요.
0: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곡물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네 남아냐 좀파.
1: 좀파.
3: 야, 이 좀파. 루마 termasuk modern.
1: 아, 이거 스디핀 모델은 다 빨리 남아.
3: 야, 이게 빨리 남아.
0: 겉모습은 변해도 우마랭게는 비마족의 상징입니다.
1: 사야 된다느냐? 스링 바와 암빌.
3: 아, tidak boleh ngambil banyak. Itu dinamakan temboros.
1: 어, 야.
3: harus ngambil sesuai kebutuhan.
1: 야.
0: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마족이 가진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을을 떠나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바다의 어둠이 내립니다.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쉬운 건 저만은 아닐 겁니다.
1: 스링 다땅 미신이 맞잖아. 스링 다땅 미신이. 베라 루비바구 사다. 아다양 나인 양 문득 바짜란.
4: 주만신이 아재.
1: 주만신이 아재?
4: 예.
1: 아 이니 빨리 마구 쓰네.
0: 알고 보니 유명한 일몰 장소인데요.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노점 가게도 많습니다.
1: 야, 이 일몰이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환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또 커피를 한 잔 곁들이면 또 여행의 참맛이 아닐까. 수라마 말라마. 비사미늄 커피?
5: 비사. Kalau ada yang roasting itu es kopi susu.
1: Oh, es kopi susu. Ya, ini cuma satu. Ya, ya, satu satu. 디신이 아다 양 주알란 꼬삐 뭐 박소 디신이 라메 이건 아빠
5: karena di sini tempat tongkrongan anak muda ada view sunset
1: 여기서 이 사랑을 속삭이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0: 어떤 커피를 마셔도 고급 커피숍이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5: This brand, Kopi Motor.
1: 브랜드이니?
5: 야,
1: 커피 모터. 이니 유어 브랜드.
5: 야.
1: 아, 이거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또 이렇게 바르고.
0: 순바와에서 만난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1: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입니다. 꽃비 모터로.
0: 낭만적이지 않나요?
1: 마치 이렇게 한 폭의 동양화. 터치를 쫙 한 번에 쫙 긁으면서 한 것 같아요.
0: 자연이 그려낸 그림은 매일 다른데요. 황홀한 이 순간을 온전히 즐겨봅니다.
1: 얼마나 필링냐 또 리아디 또 선 선셋
4: 지우냐 루아르 비아사
1: 루아르 비아사 바사 인도네시아 인다스칼.

0: 자연이 선사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다시 순바와를 떠나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을 찾아갑니다.
1: 봐, 사야 마우꺼 길리 마링깃. 이니 이제 볼래? 어, 야. 오케이.
0: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마링킥 섬이 있는데요. 비현실적인 예쁜 하늘이 저를 반깁니다. 약 2,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마링킥입니다. 주민 대부분은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부가 많기로 손꼽히는 섬입니다. 그래서인지 선착장 주변으로 정박한 배들이 많네요. 섬마을은 바다가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조업이 끝난 시간이라 섬은 한적한데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니 낚시를 하고 있네요.
1: 아, 작살. 작살 연습하는.
0: 낚싯줄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죠. 다들 진지한 표정입니다.
1: 빠나스. 잘 안 무네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게 던지는 게 쟤들도 볼 거야. 우리가 보듯이 쟤들도 볼 거야. 어, 그렇지! 잡았다. 야! 잡았어. 야!
0: 포기하려는 순간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역시 미래의 어부들은 다르네요. 잡은 물고기는 바로 손질하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합니다.
1: 아, 딱 분업화가 돼 있네요. 딱 저기 생선 잡히면은 딱 자르고.
0: 잡은 생선은 어떻게 할까요?
1: 나한테 자디 고, 뭐야? 이깡고랭? 이깡고랭 해나? 먹어? 이렇게. 어, 먹어. 애나? 뽀똥 둘러. 어, 그치. 자르고 나서. 고랭 삼아, 이또 아빠야. 삼벌? 밖에 삼벌? 애나?
0: 마을 구경을 나섭니다. 특이한 건 골목마다 염소가 많습니다. 목줄이 색으로 주인을 구분하는데요.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도 내쫓지 않고요. 애완동물처럼 사랑받고 있답니다.
1: 이 롬보 민전이야. 민사나.
0: 흥겨운 음악 소리가 해변을 가득 채웁니다. 마을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주하고 있네요. 악보가 따로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1: 재밌네. 이거 아빠야 이니 아빠야라고.
2: 리오.
1: 어?
2: 리오.
1: 리오스 아빠야.
2: 리오. 나 리오.
3: 그리오이.
2: 트리오.
1: 트리오. 트리오 3번. 아, 트리오 3번. 이니 뭐야? 이니 아빠야 이니. 다리 많아.
2: 네, 다리 거니.
1: 어? 다리 많아 이 또.
0: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나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건들로 만든 악기입니다.
1: 깔레.
0: 여느 악단 못지 않은데요. 저도 슬쩍 참여합니다.
1: 자, 갑시다. 요라기. 마주.
0: 다시 시작되는 연주. 주로 이슬람 사원에서 배운 음악이랍니다. 합주가 무르익자 노래도 더해지는데요. 마을에서 소문난 실력자랍니다.

0: 이거 선수들이네, 선수들. 어유. 잘한다. 바구스. 바구스야. 불나자 잘해, 마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1: 마을 행사에서 연주할 정도로 인정받는 악단이랍니다.
0: 오케이.
1: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언젠가 더 큰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아이들. 아이들이 살아갈 바다는 훨씬 더 크고 넓을 겁니다.

0: 어떤 꿈들로 섬의 미래가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1: 아, 좋다.
0: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건 보물 찾기 하는 기분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2: 아름다운 해변과 화산길을 걷고 또 고원지대를 걸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 그분들은 저와는 다른 속도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어둠을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인생의 속도가 저마다 다르듯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낙원이 별건가요? 아이들의 미소로 채워진 풍경 속에서 저도 따라서 웃게 됩니다. 함께 행복해집니다.

0: 와, 빨리 달리네. 오, 살아있는 것 같아.
1: 야, 글라마 파괴.
2: 오, 야, 어떤 분이 익었던 흔적이죠, 이게.
3: 꼬리가 길대요.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시는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5: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나 괜찮아.
3: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 어디?
5: 조심 조심.
6: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7: 폐와 관련된 단서?
8: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6: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우와.
8: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9: 여긴 사막이잖아요.
10: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4: 오, 이랬어.
9: 여기 도대체 뭐지?
4: 무서워.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 네, 10년 넘게 자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 규모 역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정부가 청소년 자살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10대 청소년은 396명입니다. 10년 만에 45%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자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빨리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마음 근육을 키워 자살을 예방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6시간 실시하고 있는 사회 정서 교육을 17시간으로 확대하고 정서 회복을 위한 체육, 예술 활동도 늘립니다. 자살 위기 청소년 감지 체계도 개선합니다. 위기 학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음 이지 검사를 활성화하고 자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 서로가 서로를 돕는 또래 지킴이를 양성합니다. 자살 학생의 80%가 정기 검사인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판별돼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2: 문항수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또는 질문한 내용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한번 더 스크린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선별 검사의 뭐 횟수를 좀 늘리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1: 예방과 발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청소년 자살 자해를 유발할 수 있는 SNS 온라인 정보를 AI가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고위험 청소년 발굴에도 AI를 활용합니다.
3: AI 기반 모니터링 및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와 건강검진 간 연계도 검토하겠습니다.
1: 자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 4,750곳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오는 2035년엔 지금의 절반 수준인 10만 명당 4.2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를 꼽았지만 정작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려면 경쟁교육 체제와 학교 공동체 붕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을 진정으로 줄이겠다면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세 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청소년 자살 문제는 학교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특히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위해서 다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이 한해 평균 쓰는 사교육비만 4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5: 올해 1분기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실업자 4명 중 1명꼴은 2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4%로 2021년 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 수도 342만여 명으로 한해 사이 1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위해 한해 동안 쓴 사교육비는 평균 455만 원으로 3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사교육비를 지출한 곳은 전공 분야 자격증 취득이었고, 영어 관련 사교육과 취업 컨설팅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계속되다 보니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 취업 준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취업 준비생은 71%를 넘겼고, 구직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73%에 달했습니다. 현재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사교육비는 실태 파악을 위한 공식 조사조차 전무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민간도 띄엄띄엄 하다 보니 청년고통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조차도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맞춤 지원을 해야 좀 이런 구직 단계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5: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교육과 훈련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교육금을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지 20년이 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효용감도 또 학교 현장의 자율성도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쏟아진 무효표는 108만 7천여 표, 전체 투표의 4%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5배 수준이고 직전 선거보다도 2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남에선 무효표 7만여 표가 1, 2위 후보 간 표 차이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은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정당도 기호도 없는 투표용지 앞에서 선택을 포기하는 유권자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지역에 맞는 교육에 기여한다는 데 부정적인 응답은 지난해 46.3%, 2021년보다 1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초중고 학부모의 시각은 더 부정적이어서 부정응답은 2021년보다 23%포인트 늘고 긍정응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직선제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펴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국제 비교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됩니다. 학교 자치의 핵심인 학교장 권한. OECD 비교에서 우리 학교장의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떨어져 38개국 중 29위에 그쳤습니다.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지만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관료적 구조가 바뀌지 않으나 현장이 느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지방자치가 강화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권한 배분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방교육자치가 진행이 되고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선거 직후 교육감 직선제 개편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손질까지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 지방교육자치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2: 네, 이상으로 6월 10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빙,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0: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저 이토피아에서 사는 안사호 안젤리나입니다. Yeah, I love listening to K-pop and dancing K-pop songs.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0: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This week she turned 2 years old.
0: 클로이야 공주예요? 맞아?
2: Yes.
0: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카이 남자로 여기 왔다고.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3: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선생님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1: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two siblings.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5: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단입니다.
6: I start working as freelance of two companies.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ku.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So you can say as a project officer.
4: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진출을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카이와 클로이까지 같이 봐주시죠.
7: እንደምን አደራችሁ መጀመሪያ ተበ ወለ ገብርኤል ልባላለሁ
0: ሲጉምቶ ሪ ኢያጊ ሲያከ

0: 저희 가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살고 있고요.
1: 저 이소베스 a very good country to live in.

지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가 보여줄게. Let me introduce you my house. Let's get in. Okay, this is the way we put our car. 여기 차 놔둬요. 엄마 차 아니 아빠 차. 여기 충전하니까. 그리고 저 여기 할머니, 우리 이토피아 할머니 방. And she pretty is like Ethiopian style. She's my Ethiopian grandma. Now we're going upstairs. This is our living room. Team 위에 가면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제 방. 다음 여기 엄마나 아빠 방. 여기 애기가 자고 우리 카이 동생. 그리고 이런 언니들이 집에 있어서 take care of me very well.

에티오피아는 사실 생활 편의상으로 보면 그렇게 편한 국가는 아니에요. 물도 어렵고 전기도 어렵고 그 요즘에는 그한번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일주일을 또 불없이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0: 그렇지? 왜나? 진짜 막 고민난데. 응? 제가 체인지하려고 지금.
1: 이모 나갈까?

0: 에티페이 여자랑 결혼해서, 응? 가서 살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지. 처음에 에티페이 여자랑 결혼할 때내 호적 팔아야겠구만. 호적 팔아봐야 필요 없다고 그랬어.
1: 근데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0: 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참. 근데 사람 댕댕이가 됐다고 나보고 겪어보라 그랬거든.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결혼은 안될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 했을 타이밍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물론 애인도 잘한다고 하지. 응? 잘한다고 해. 그래도 그 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속이 가서 보면 꽉 찼어. 애 같은 게 없다고 이미.
1: 뒤로 데리고 와.
2: 안녕. 안녕.
3: 맞았어?

0: 그리고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키드 필릭스 향. 이거는 제가 처음 받은 리노 인형. 귀여워.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얘기하지 마. 엄마 미안해. I'll try my best next time.
1: Yeah, now I have to go. Have fun at the school.
0: Have a great work at your place.
1: 가야지.
2: 안재인아.
1: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 Bye-bye.
0: Egg? Huh? Egg? Bye-bye.

0: Hi. 아빠를 깨 날맸다면 사도 괜찮았어.
1: 쌈마 마이 기즈처.
0: 어?
2: 아, 보다 보다 한다. 뚫어봐, 뚫어봐. 보다 한다.
0: When I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service, I don't have to walk.

0: 너무 이쁘다.
1: 아가씨 같아, 이제 진짜.
0: 야, 안젤리나 쫄리.
1: 쫄리는 아니고 안젤리나지.
0: 나는 쫄리라고 불렀잖아, 얘.
1: 아, 내가 그랬잖아. 안젤리나 쫄리냐? 내가 그랬다니까. 제 이름 졌을 때. 그 전에 아기 때 봤잖아. 6살인가 그때.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안윤분입니다.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이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다,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아이고, 준석이네. 하이.
2: 안녕.
3: 안녕하세요.
1: 어이구, 안젤리나 아가씨 같으네. 안젤리나, 잘 지내고 있지?
3: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1: 그래.
3: 있어요.
1: 그래. 클로이. 어이, 클로이. 어머나, 이렇게 많이 컸어.
4: 네.
1: 아이고, 미. 클로이. 클로이. 안녕.
5: 안녕.
6: Hi.
3: Hi.
6: Hi.
3: Say hi.
6: Hi, Grandma.
3: Say hi.
6: This is Grandma.
1: 그래, 그랜드 맘이다. 그랜드 맘이다, 이거.
2: 자, 여기. Hi, Sakai.
6: Hi,
1: Hi. 네. Hi.

0: 아이, 아이,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진짜 컸네. 아이, 사돈. 사돈 욕 부셔, 욕 봐. 사돈 욕 부셔요. 아야, 너네 김치 없냐?
1: 김치 조금 있는데, 아주 조금? 어? 한 500g, 1kg 있는 것 같은데?
0: 어? 알았어. 알았어. 김치도 싸가야 되거든. 응. 응.
2: 김치볶음밥?
1: 김치볶음밥도 먹고 싶대, 엄마. 나도 저기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만든 저기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긴 한데.
0: 알았어. 야, 야, 소고기로 김치찌개 줄게.
1: 김밥도 먹고 싶고. 야,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대.
3: 한 거야, 가서. 아니, 김치 김치찌개, 삼치 김치찌개.
0: 그래, 알았어.
3: 김치도 많아.
2: 할머니, 빨리 오세요.
0: 알았어. 오늘 저녁에 간다.
1: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다네.
2: 아이고, 할머니.
0: 알았어, 끊어요, 이제. 끊어.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야, 이거, 이거, 하트, 이거. 하트, 보이냐? 하트. 손 하트야, 나는.
2: 네.
1: 알았어, 엄마. 에티오피아에서 보고.
0: 알았어.
1: 바이바이.
2: 바이.
0: 그래, 그래, 잘 있어, 다. 끊어.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사랑해.
4: 착한 가격. 열 마디 100만원.
0: 음식 재료 사러 가야 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밀떡이에요?
5: 네, 밀떡.
0: 이게 한 봉지 얼마나
5: 돼? 1500원.
0: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5: 예? 네?
0: 40명.
5: 40명?
6: 뭐?
5: 몇 명이 먹어? 40명. 40명? 이거 뭐, 몇 명이 먹어야 돼?
0: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 그런다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말이 통역들 뭐 나가지. 그러니까 뭘 해주겠어. 다 해가지고 가잖아, 지금. 여기서. 아이고, 내가 끓일 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5: 여섯, 아홉, 열. 열 개.
0: 어, 넣어요. 그놈을 미역, 여기 미역 사야 되겠네, 미역. 미역이요.
5: 미역? 뭐 큰 거 드려, 작은 거 드려.
0: 큰 거는 절만 안 돼요? 자요, 예. 50인분에 이게?
7: 50인분, 많죠.
0: 아니, 이거 하나 주세요. 6천. 아이고, 알배기 몇 사야 되나? 이거 얼마 대단 나지? 뭐, 무거우니까. 오늘 상품권 받아요?
8: 네, 오늘 상품권 받아요.
0: 엄마. 너무 많을까? 어떡할까 모르겠네.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안젤리나 입히면 되겠네. 어? 예쁘겠네. 얘는 클로이? 응. 클로이. 안젤리나 형. 이건 안젤리나 엄마. 아이고, 감사해요.
9: 네.
0: 아휴, 그 친구 가봤어?
9: 네, 괜찮습니다.

0: 아, 나 못 찾겠어, 어딨나. 에티오피아? 아, 총각, 이거 좀 가르쳐 줘봐요.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1: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0: 왼쪽.
1: 홍봉시 20분이라 돼 있죠? 아디스 아바바 볼래.
0: 아디스 아바바가? B9로 가면 되겠네. 알았어요. 알았어. 맨 꼬레비? 내가 맨 꼬레비네. 좋아 죽겠어.
2: 왜 좋아요?

0: 이게 2kg. 있나요? 아, 하나 어디 갔어? 고춧가루?
1: 그럼 두 개 뺐는데.
2: 제가 가져가면 돼.
0: 됐어요? 네. 아이고, 이제 알았어. 30이 들어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57번? 어? 에티오피아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씩이나 가야 해요.

없어. 아우 시원해. 아 이제

0: yesterday night I tried to tell you, but I'm okay.
1: 뭐?
0: 할머니한테 한국말.
1: 아, 한국말로?
0: 응. 좀 이따 만나요. 어때 못한? 근데 학교 가기 싫어. 할머니는 싶어.
1: 그래도 학교를 가서 시험 보는 날인데 학교 안 가.
0: 그렇지.
1: 내가 이따 봐.
0: 할머니 올 때 여기 첫 번째 이게 하고 먼저 여기 안 들리나 그러니까.
1: 오시면 이제 안아드리고 또 오셔서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0: 걸렸대요.
1: 누구야? 어머니가?
0: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요? 네, 드려요.
2: 아, 피디님.
0: 네. 일단.
3: 여섯 개?
0: 뺏겼어요.
3: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4: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고프로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그리고 두 개. 카메라는 다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 안 뺏어갔더라고요. 뭐 없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끝.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1: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0: 아들하고 손주 보라고 그러는데 뭐.
1: 야, 내가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웰컴투 안녕.
0: 아, 됐어.
1: 아빠 내가 미국 갈게. 근데 뭐 이렇게 짐이 많어?
0: 바리바리 싸우니까 그렇지.
1: 뭐 초과요금 같은 거 안 물었어?
0: 응?
1: 추가요금 같은 거?
0: 아, 물었어요.
1: 아, 물었어?
0: 그럼.
1: 아이고. 그 돈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0: 아, 형이 결제했어.
1: 아, 그래?
0: 그럼.
1: 괜찮네, 그럼.
0: 아, 또 지.
1: 아, 이게, 어우, 야, 이씨. 뭐 들었길래?
0: 그게 더 무거운 거야.
1: 얘 뭐 들었어, 안에?
0: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어허이. 결제 매시고.
0: 한국처럼 차치마을 찾았네. 옛날 한국처럼.
1: 옛날 한국이랑 똑같잖아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70년대 같고 어디 보면 2000년대 같고 어디 보면 또 90년대 같고 그렇지. 그게 다 혼재돼 있지.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2: It's really two kind of life. There are the Boli side, if you see the roads are constructed well, there are really well-lived cities and there's a lot of lights constantly without any outrage. The other side of the Addis Ababa, there are people who live only by livestock, which is they raise sheep and then sell them and then try to live, make money out of it. There are two kind of lives. Mix it.
0: 어휴, 아직 이 건물은 삐까삐까하네.
1: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0: 진짜 삐까삐까하다. 도착을 했네. 여기 다 정리 다 했네. 아, 저기도 뭐 공간 있지 않아?
1: 여기. 어, 있어. 거기 정리 다 했어.
0: 그 다음에, 아이고, 참 지저분하네.
1: 지저분하네. 이 안쪽에 창고
0: 여기도 정리하면 창고를 깨서
1: 이게 정리한 거야.
0: 일단 선반을 갖다 놔야지.
1: 아니 선반까지 어떻게 갖다 놔. 이제 숙이고 들어가야지. 어? 로이. 에? 에? 그랜드마더.
0: 타이. 타이.
1: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0: 이리 와봐.
1: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1: 응? 어? 왁?
0: 왜?
1: 노프.
0: 왜?
1: 얼굴 봐. 얼굴 네. 표정 봐.
0: 네, 그럴 줄 알았어. 와. 네 할머니야.
1: 그랜마더, 그랜마더.
0: 할머니. 할머니라고. 어.
1: 안아줘 봐, 한 번만.
0: 조이린 거 봐. 안아? 한번 안아줄까? 안아봐. 어디 이리 와봐. 네. 벗을 안 줘.
1: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0: 여자애를 서른지야 눈을 착 내리깔아. 클로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하는데 그래도 갈 때쯤이면 내가 갈 때쯤이면 울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

0: 들어와, 엄마.
1: 아유,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 애써요, 의사도. 애기 보느라고 애쓰고, 살림해주느라고 애쓰고,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2: 하이.
1: 아이고, 정말로.
2: 고생이 많아요.
1: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하이.
2: 예. 아이고, 이뻐라. 오, 이뻐.
1: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기척이 장하잖아, 내가. 이뻐, 이뻐, 이뻐.
2: 하돈, 애기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3: 저그래요. 루지야, 다크만, 이다크미샬.
0: 문제 없다고.
3: 이다크미샬.
2: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4: 어, 할머니, 뭐, 있을까? 빨리야.
1: 안젤리나가 5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4: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미, 아이고, 미.
1: 아이고, 미.
0: 아이고, 아이고, 미. 앉아있는 거.
2: 잠깐, 어딨어? 근데 엄마 옷들?
3: 늦게 안 갈 것도, 새벽에 안 갈 것인가 모르겠어.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3: 알았어. 궁금해. 이 나라 저래서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4: 나르시네.
3: 욕 본다, 욕 봐. 안 사. 안 사.
1: 아, 왜요?
3: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2: 은재인아, 너 뭐 먹을 거야?
1: 나는, 떡볶이.
2: 떡볶이?
4: 오케이.
1: 야미.
5: 와, 맛있어요.
2: 할머니가 그럼 왔을 때 떡볶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그지?
1: 많이.
2: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6: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15: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6: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배는 다.
16: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17: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6: 10억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어지는 8번 서울 김영준의 캐시아.

0: 네, 좋습니다. 페어웨이 왼쪽편에 위치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세컨샷. 지금 골프방송 끝나고 제가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두 분을 만나고자 지금 어둠을 뚫고 조금 먼 길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야심한 밤을 달리고 달려 깊은 산, 높은 골, 설악산 자락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 아, 근데 긴장되는데요? 바람이 부는 이 풍경이 제 마음 같습니다. 제 마음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오시는 거지?
1: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사람 저였어요?
3: 김홍준 아나운서, 아이고.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뵙고 싶었던 게, 우리 아나운서들을 보면 이런 장군 스타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2: 저는 진짜 너무 영광이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뭔가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이라서.
1: 반가운 인연과 함께 오늘 잠시 쉬어가려고요. 맑고 산세 좋은 고즈넉한 마을 강원도 양양에 왔습니다.
3: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아이고
3: 뵙고 싶었습니다.
4: 네. 네. 네. 진짜 네 반갑습니다.
3: 아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데 사시네요. 아유, 영광은 전남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1: 기억 나실까요? 작년 가을 백두대간을 누비며 토종 꿀을 채취하던 모습. 이 녀석들이 만들어낸 귀한 꿀은 8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변했답니다.
5: 토종 꿀을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아, 1년 아니, 동안 숙성시키면 색깔이 이제 이렇게 점점 노래지는 거예요.
3: 아니 이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예요, 고체.
2: 네. 그렇죠?
5: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는 네. 겨울에는 좀 굳는 현상이 있고 여름에는 노골노골해집니다.
3: 이야.
5: 200여 통에서 이게 나온 양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3: 세상에.
5: 네.
3: 이거 채취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5: 고생보다도 그냥 즐거운 낙으로 제 일상이다 생각하고 요게 이제
3: 세상에.
5: 숙성된 꿀입니다.
3: 선생님 거의 황금처럼 보여요.
5: 예, 예.
1: 귀하디 귀한 꿀 맛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와.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어요.
3: 말이 안 나와요.
6: 그렇습니까?
3: 풍미라는 단어 자체가 이 꿀에 들어있어요.
1: 꿀도 시간을 거치면 한층 더 깊어지나 봐요.
3: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하셨어요.
5: 자연이 좋다 보니까는 자연이 그냥 자연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3: 근데 선생님은 그러시지만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7: 아니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생활 일을 해야 되고
3: 그러니까요.
7: 수익성을 안 보고 자기 거짓대로만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받지 말아야만 생활이 안 돼요. 저도 이제는 뭐 관련했어요.
3: 네. 네, 그러게요. 네. 얼굴에 체념이 보입니다. 네. 사모님. 네. 훌륭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더 훌륭한 아내가 계십니다.
7: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좀 크게 그리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냥 그 멘트가 너무 좋아요. 아. 제가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리고 그래요. 너무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3: 아, 맞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1: 참 고마운 인연입니다. 가을 대물 토종 꿀을 얻기 위해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랍니다.
5: 엄마 벌이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제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놓는 분봉장입니다.
2: 어떤 꽃의 꿀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들이?
5: 아, 그러면은 꽃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고성에서 피는 꽃이 틀리고 양양에서 피는 꽃이 틀리고 지역마다 꽃이 또 조금씩 다 틀려. 그 꽃을 가을에 한 번에 채취를 해서 섞어.
1: 그래서 백두대간을 누벼야 한답니다.
5: 위에 있는 벌들이 다 밑으로 내려간다.
1: 그렇게 온 산을 뒤져 채취한 꿀을 한 대 넣고 잘

0: 섞어 숙성하는 거죠. 이 녀석들도 머지않아 백두대간 곳곳에 둥지를 틀 겁니다.
1: 안에 한 네 검을 한번 보자고.
2: 선배님은 또 벌들이 꽃인 줄 알고 달려들 수 있으니까.
3: 사회생활.
2: 어머님이랑.
1: 아니, 근데 저는... 옷을 입으시면 되는데.
2: 네. 우송이의 꽃께서는. 네. 네.
0: 먼저 벌을 진정시켜야 하는데요. 냄새로 후각을 방해한답니다.
2: 이 풀은 뭐예요?
1: 쑥, 쑥.
2: 아, 쑥이구나.
1: 이 쑥은 벌한테.
2: 오, 네네.
1: 해가 안 된대요, 옛날부터.
0: 알싸한 쑥향에 벌이 얌전해졌죠?
4: 와, 손으로 직접.
2: 몇 마리나 될까요?
1: 아, 이게가 한참 새끼들 막, 저기 뭐냐, 일 열심히 할 때는.
2: 네.
1: 2만 마리, 뭐, 2만 마리 전후.
2: 와.
1: 예.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요 다리에다가 노란 거, 이게 저기 묻혀서 들어가는 벌들이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새끼를 먹이기 위한 먹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노랗게 끝에 익었잖아요. 얘는 이제 왕이 거의 다 됐다는 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왕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왕이 나올 때는 여기는 식구 절반을 데리고 나온다고.
0: 날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집을 짓고 알을 낳아 로열 젤리로 여왕벌을 기른답니다.
1: 한 개만 남기고 다 딸 거야. 이거 나는 이걸 따내갔다 이거 이렇게. 요 안에 여왕이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고. 이제 얘 하나만 남길 거예요. 벌을 많이 쓰여서 여러 통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따는 겁니다. 여왕벌이 나와서 바로 뭉쳐가지고
2: 네.
1: 공중에서 빙빙 돌아. 어디 앉을까 하고.
0: 공중에 굴피나무로 만든 새로운 집을 걸어두면 이사 준비 완료. 그리고 일주일 후.
1: 앞에 저 보이죠?
0: 여왕벌의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마친 새로운 여왕벌. 이제 본격적으로 뿔을 채취할 일만 남았습니다.
1: 한쪽으로 매달렸네. 바람이 부니까는 정 가운데로 매달리질 않고 얘네들이 한쪽으로만 매달렸어. 아, 원래 요 가운데 붙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쁘게 앉아야 되는데 삐딱하게 앉았잖아.
3: 여기 여왕벌은 어디 있어요?
1: 여왕벌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좀 생긴 게 틀려. 좀 길다랗게 생겼어.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3: 이렇게 열면은 울지 않아요?
1: 아니요, 울지 않지.
3: 아, 손 괜찮으세요? 왜 안 물어요, 벌들이?
1: 아, 얘를 내가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 얘네들이 공격한다 할 때 무는 거지. 공격 안 하는데 왜 무는
3: 거야? 아, 얘들이 공격 안 하는 줄 알아요?
1: 걔가 살살, 아주 살살 애기처럼 다뤄야지. 얘는 나한테 나의 하나의 분신이지 뭐. 나 같은 존재지 얘는. 얘 없으면 나도 못 살고.
0: 꿀을 찾아 가을까지 쉼없이 달려줄 고마운 녀석들. 이제 벌통에 옮겨 담아 백두대간 곳곳에 둥지를 틀 일만 남았습니다. 이왕 길을 나선 김에 강원도의 자연을 좀 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1: 자, 이걸 캐시면 됩니다.
3: 이게 뭐예요?
1: 더덕, 산더덕.
3: 아, 산더덕.
1: 예, 예. 향을 맡아보십시오.
3: 오, 향 진하다.
1: 아, 예. 네. 이거 이파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3: 하나,
1: 같아. 아, 이거 안 보고 얘기를 해야지.
2: 좋은 얘기 했어요. 네 개요.
1: 아이, 참. 네, 거기서 다 보였네.
2: 좋은 얘기 했어요.
0: 어떻게 캐는 거예요, 선생님?
1: 요거를, 네. 일단은 요 한쪽을 한번 깊이 파봐요.
0: 한쪽을 깊이 파요. 네. 예. 네. 산더덕 진짜 좋잖아요. 캐는 건 힘들더라고요. 여기 돌도 있어요. 와.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오, 나오네요. 신기하다. 오, 뿌리도 엄청 향이 강해요.
1: 네네, 맞아요.
0: 잎보다 더 강한데요? 장군 스타일 김왕중 아나운서도 손을 보탰습니다.
1: 어, 이거 홍도덕이다. 약도덕.
2: 약이에요, 이거는?
1: 어, 약도덕이야. 빨간 도덕.
2: 신봤다!
1: 아, 이거 진짜 신분 거예요.
2: 신분 거예요?
1: 아, 이거 보기 신분 거예요.
0: 홍도덕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데 운이 참 좋습니다.
1: 야, 그 홍도덕이 대다가 말았네.
0: 이제 자연을 맛볼 시간. 저희가 직접 캔 산더덕도 준비하고 맷돌 호박에 토종 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음식 기억나시나요? 방송으로만 보던 토종 꿀 보양찜이 눈앞에 있습니다.
5: 아유, 아주 푹 보려고 하시는 거군요.
6: 내리자. 와.
5: 단맛이 쫙 되겠네요.
6: 네, 그럼요.
5: 닭까지 아주 많이
6: 예, 예.
5: 버덕까지 다. 맛 없을 수 없는.
6: 네.
5: 우리가 이름을 한번 지어봅시다.
2: 네.
5: 저는 지금 하나 생각했어요.
2: 어떤 거요? 네.
5: 달긴가? 꿀이지.
2: 이걸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달긴가?
2: 꿀이지.
0: 제 장면 어때요? 이제 가마솥에 뭉근하게 삶아낼 시간. 2시간은 좋게 걸린답니다. 자연에서는 모든 기다림의 연속.
5: 소원 같은 거 있으세요? 소원.
1: 우리는 둘이서 외국 여행도 한번 못 해봤는데.
5: 정말요?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온 김에 교수님 날짜를 정하세요. 외국 여행 언제 가실래요? 사모님 잘 들으세요. 외국 여행 가신대요. 언제 가실래요?
1: 뭐 한 11월 달에 한번. 네, 한번 그러면은
5: 11월?
1: 네네.
5: 날짜 정하시죠. 11월 중에.
1: 11월 1일 날 집사람을 데리고 순례를 해보겠습니다.
5: 사모님 약속을 네, 보내세요. 네. 손가락.
6: 네.
5: 손가락 사모님하고.
6: 네.
5: 리모컨. 네. 원격 조정. 약속하신 거예요?
1: 약속했습니다.
0: 이야. 부인을 위해 제가 힘 좀 썼습니다.
2: 고기를 잡으러 진짜 산으로 왔네요.
0: 집 앞을 흐르는 물 맑은 계곡엔 먹거리가 한가득이래요. 통발만 넣어두면 한 끼 식사거리는 금방.
5: 오, 너무 신기하다. 오, 들어있어요. 버들치네.
2: 아, 이게 버들치?
5: 오.
2: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5: 아니, 한국게임에서 많이 등장한 물고기예요.
0: 버들치 매운탕도 한번 맛봐야겠죠? 버들치에 각종 채소 더해 끓여내면 되는데요. 그때
5: 이렇게 이쁘게 누르니까
2: 네.
5: 아니 이걸로 하려
1: 했어. 이 마늘을 이빨 한 숟갈 저 가운데다 딱 놔. 고춧가루를 이빨 한 숟갈 그 마늘 위에다가 놔. 그리고 뚜껑 딱 덮어.
2: 그 일본말은
1: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그대로 있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2: 다
1: 망가졌잖아.
5: 아니 이렇게 그게 망가졌어.
6: 글쎄 잠겨야지.
1: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다 얹어.
6: 이렇게
2: 저 약간 엄마 아빠 싸움에 지금 껴있는 아들 같은. 왜요? 어머님 맛있어 보이는데요.
0: 두 분이 사랑 싸움 하는 사이 근사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2: 와!
5: 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군요.
1: 네.
0: 드디어 완성된 달긴가 꿀이지
5: 꽃이 폈습니다.
1: 이렇게 됐습니다.
7: 아, 닭다리를 절여 주시려고요?
1: 네.
7: 어, 닭다리는 사랑인데 큰일 났네요. 와, 감사합니다.
1: 다리 꽂아줘야지. 드시고 나면은 네네. 한 100년은 네. 아주 건강하게.
7: 100년씩이나. 네. 100년 동안 건강하시죠?
1: 네. 네. 고맙습니다.
0: 궁금하던 그 맛 드디어 봤습니다.
8: 어떻습니까?
7: 은은한 단맛이죠?
2: 네.

0: 호박도 너무 맛있네요. 와.
1: 너무 달고 맛있어요.
0: 여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맛이잖아요.
2: 제가 먹어도 맛있네.
0: 네. 정말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예,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마음도 더 흐려지고.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에게 달콤한 그 현장, 그 달콤함이 있기까지 너무 애쓰신 그 현장 다 보여주시고. 마무리를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건강 음식 대접해 주셔서 오랫동안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약간 그 학창시절에 체험학습 온 느낌이었어요.
0: 두 분 내내 건강하시고 11월에 꼭 여행 다녀오세요.
2: 정말 꼭 다녀오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3: 덕분에 달콤한 하루 잘 보냈습니다.
4: 적산기 계곡의 마스코트인 마롱입니다. 길을 안내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첩첩산 중에 전시회 포스터 같은 게 놓여졌네요.
5: 여기 나는 게 작풀 같지만 사실은 나물이고 양초다.
4: 네.
6: 이걸 왜 잡아줄 수 있냐?
4: 이곳에 오면 세상사 좀 잊고 지낼 만하다.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원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8: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원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프리드라이프.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장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이자 고속도로이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건강 수명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혈관은 무려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고 딱딱해지고 약해지면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혈관의 소리를 잘 듣고 혈관 건강을 극복하는 솔루션을 잘 실천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혈관 질환으로 인한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되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대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그 두 부위가 바로 심장과 뇌입니다. 이 두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통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가지 증상들을 잘 해결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혈액순환이 뇌로 잘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뇌로 가는 혈관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뇌로 가는 혈관들은 중간에 꺾인 부분들이 많고 각 부위마다 우리 몸, 전신 건강을 관리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위라도 잘못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문제는 실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 등 모든 부위가 정교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혈관은 매우 정교하지만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뇌 혈관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보호해야 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뇌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을 잘 조절하면 뇌혈관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뇌는 이 혈액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고육지책인 것이죠. 첫째, 뇌로 가는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면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겠죠. 둘째, 뇌로 가는 혈압을 보상적으로 높이다 보면 뇌혈관이 그 혈압을 다 받아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인한 각종 후유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정상 첫 번째는 손발이 차고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붓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신경 교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팔이나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심장과 혈관 기능들이 오히려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즉, 팔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발이 차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이를 해결하기에 손발을 자주 틀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발목 운동도 시간 날 때마다 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

표정이 진료실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손을 틀고 발끝을 돌려주면서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세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상은 명치 끝이 아프고 체한 느낌이 드는 것인데요. 저는 기립성 결합이 있거나 머리가 자주 멍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명치 끝을 눌러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스라치듯이 놀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에 가스가 차고 소화 운동이 안 되어 발생하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때 위가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량의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되어 머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걷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몸이 움직여야 위도 움직인다.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루에 만보 정도는 걷는 것이 좋고요. 만보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하다면 7,000보 정도는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최소 40분 이상, 2,800m, 4,000보 정도이고, 여자는 최소 48분 이상, 2,900m, 4,800보 정도를 걸으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됨에 따라서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기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걸음수를 찾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건강하다면 7,000보 이상, 만보까지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걷고 나서 관절통이 심하고 하루 이틀 지나도 통증이 남아 있다면 걸음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염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소화를 돕는 약이 아니므로 위염이나 위식도 염으로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서 위염약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소화요소제를 드셔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운동을 잘 되게 하려면 장내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꾸준히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장 활동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화를 증진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사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개 정도 오전 시간에 섭취하는 사과는 소화를 돕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사과에 든 펙틴 성분은 장내 노폐물을 밀어내며 장의 운동성을 높여 변비와 설사를 해소하는 1등 식품입니다. 고구마 역시 매우 뛰어난 소화 증진 음식인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활동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당근이나 양배추, 매실차, 생강차 등도 소화를 돕는 음식들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찾아서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얼마간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어깨와 목에 뭉친 근육이 혈관을 눌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승모근을 꽉 이렇게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승모근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목과 어깨를 자주 스트레칭하고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주물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한번 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기운이 없고 피로가 너무 심한 것이죠. 체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저해됩니다. 인슐린의 에너지 대사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당 중심에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로 식사를 전환해야 에너지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코엔자임 Q10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혈압, 적정 혈당,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부분은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0: 목욕하고 반신욕을 하며 몸에 순환을 시키고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하루 3분 스쿼트를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하체로 내려온 혈액이 뇌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뇌로 가는 순환을 방해하는 네 가지 증상을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해서 미리미리 해결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8번의 강의에 걸쳐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기술인 명상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명상의 기원과 발전 추이를 알아보고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이라는 도구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은 고대부터 동양의 힌두교와 불교, 서양의 고대 철학 등 여러 문화와 전통에서 실천되어 온 심신 수련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 동양의 명상 기법이 서양으로 전파되었고요. 1979년 존 카바트진이 매사추세츠 의대에서 MBSR을 통해 불안과 만성 통증, 다양한 건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고요. 정신건강은 물론 이제는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마다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바로 핸드폰, 컴퓨터 이러한 여러 가지 대중매체들로 인해서 정보의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재의 마음을 집중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미 잘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자신에게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재촉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앞서서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은 분명히 여기 모니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나요?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동안 아마도 마음이 여기에 온전히 있었던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명상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지금 여기에 없는 순간,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놓침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반대의 상태를 마음 챙김, 알아차림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엘렌 행어 박사는 마음 놓침의 상태에서 익숙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침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만족감, 현재 놓치고 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제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나의 의지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실험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불쑥불쑥 어떤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내가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싶지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방황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2001년 미국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첼 연구팀에서 발견했는데요. 행동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도 뇌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으로부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잉 활성화되어서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주말에 꼼짝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저녁에 쉰것 같지 않고 여전히 피로감을 느낀다. 두 번째, 나는 밤에 잠에 쉽게 들지 못한다. 세 번째, 잠에 들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중간에 잠을 깨는 횟수가 아주 잦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신의 오감을 활용을 해서 명상을 한번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나의 왼쪽 가슴에 대어 봅니다. 나의 주의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져갑니다. 그곳에선 어떤 감각이 있나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가슴이 살짝 부풀었다가 꺼지는 호흡의 감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손은 편안하게 하시고요. 나의 주의를 코, 후각으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그곳에는 어떤 향이 있나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음식 냄새, 혹은 나의 옷에서 나는 세제 향기. 아무 향이 없다면 그저 아무 향이 나지 않음을 알아차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눈을 천천히 떠서 주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의 모양, 크기, 색깔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제 자신이 있는 공간 전체를 고개를 이리저리 둘러가면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지만 뭔가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 대상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관찰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으로 주의를 한번 두고

이 싱불 소리가 자각이 되면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해 봅니다. 방금 5가지 감각의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몰랐던 감각들이 아주 선명하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또 어떠신가요? 조금은 안정됨을 느끼셨나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오감 명상과 함께 명상의 기원과 명상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에게 명상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럼 다음 강의에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상의 종류, 그리고 정의, 명상할 때의 마음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우승영입니다. 저는 각종 재난이나 또 지진, 뭐 화재나 사고, 뭐 전쟁까지도 생존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EBS 평생학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생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대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온도가 1.5도가 넘으면 큰일 난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에는 20년 정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 1월 달 뉴스에 벌써 1.5도가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2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재난과 삶을 위협하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폭염으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은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구 가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점점 더 심해지면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식량난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경주랑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나갔고 건물들도 파괴가 되고 외국 같은 상황이 됐었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또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해갖고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대만, 중국 같은 양안 전쟁에다가 한반도 위기 상황도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피할 상황 때 이 대피를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재난 하면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연재난이 있겠죠. 뭐 대형 산불, 또 홍수나 수해, 여름이면은 태풍, 또 산사태, 뭐 그 외에도 지진이나 심지어 백두산 분화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크게 확산이 됐었죠. 거기다가 뭐 태양폭풍이라든가 운석, 뭐 해성충돌 같은 우주재난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전사고나 인재도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노후된 다리나 건물이 붕괴가 되었고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참 안타깝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유소나 또 공장 이런 폭발이나 또 가스 누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팬데믹 기간에는 수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이 도시 봉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작게는 뭐 수도나 전기가 끊기는 단전 단수 사태에도 재난 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전쟁 또 폭력 상황 이것도 좀 짚고 싶어요. 한반도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또 그 외에도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서 뭐 집단적으로 뭐 폭동이라든가 또 테러, 내전, 쿠데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11년 3.11 이 동일본 대지진과 그런 재난들이 전에는 주기가 길었다 하면은 지금은 주기도 더 짧고요. 또 무엇보다 그 강도가 뭐 수백 년 만의 강도다 혹은 뭐 천 년 만의 강도다 이렇게 강도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재난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계속 손잡고 끌고 오는 복합 재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에서 더 문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여자 또 아이들이 더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빨리 우리가 구조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119나 또 소방분들이나 또 경찰분들 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평상시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그런 커다란 역대급 빈도의 도시난 상황에서는 이게 대응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1,000만 메가시티에서는 이 복잡성과 취약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작은 게더큰 재난, 더 광범위한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일상시에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4대 라이프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자,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차단이 되게 되면은 현대 재난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뭐, 물이 끊겨도 여름에는 정말 재난이 될 수가 있죠. 뭐, 하다못해 승강기만 끊겨도, 재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불 밖은 위험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 개인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죠. 뭐, 간단하게는, 우리 집에, 생존 배낭을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도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잦고 역사가 오래됐던 영국, 미국, 일본 같은 곳에서는 내 집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자, 이런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라는 자, 이런 개념도 훨씬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개인의 이제 책임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항상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도시 재난을 대비하는 개인 생존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도 되고 자격증도 많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이때도 생존 전문가는 유망 직업이라고도 하니까 많이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강의 8강까지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일이 터졌을 때 공포 상황이 됐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공포 영화, 재난 영화 보게 되면은 많은 빌런들이 나타나죠. 참 답답한데 그게 나나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빨리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의 사람들만이 냉정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요. 그외한70% 같은 경우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또 주위 사람들 따라하거나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한10% 정도만 패닉에 빠져서 얼어붙거나 또 꼼짝 못하고 뭐 울거나 비명을 질러야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이런 것들도 평소 교육이나 또 훈련, 생존 교육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하면 제가 이 생존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생존에는 이333 법칙이 있습니다. 숨을 안 쉬면 3분, 또 물을 안 마시면 3일, 또 밥을 안 먹으면 3주까지 살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생존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여기에 맞춰 가시는데 음식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물이고요. 또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보온입니다.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3시간만 해도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재작년 경북 봉화 탄광 사고 때도 갇혔던 2명의 광부가 무려 9일 동안 갇혔다가 구조돼서 생존이 됐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생존 원칙에 따라서 잘 하셨던 거였었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건물 붕괴된 곳에 갇히거나 조난이 됐을 때이 다급한 마음에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큰 소리를 치게 되면은 금방 체력도 떨어지고요. 또 목도 마르고요. 또 주위에 분진이 있으면은 마셔갖고 이제 폐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이 주위에 있는 뭐 돌멩이나 파편, 막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쳐갖고 SOS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고 현명한 방법이죠. 거기다가 요즘 또 점점 더 많은 테러 같은 것들 외국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전문 테러 기관들 또 미국 FBI 같은 경우는 테러 생존 매뉴얼을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비상 상황 시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도망가라. 두 번째가 숨어라. 세 번째가 싸워라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막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칙, 빨리 도망가라. 만약 큰 사건이나 또 화재, 또 테러 현장에서 총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빨리 반대편으로 즉시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신발이 슬리퍼나 또 하이를 신었다 하면은 요거 벗어 던지고요. 맨발로 뛰셔야 되고요. 또뛸때 주위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큰 소리로 같이 뛰라고 절로 가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른 재난 상황이나 사고, 화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 상황에서 또 구경하거나 맞서기보다는 일단 안전지대로 이 대피, 피난을 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 위험에 맞서지 말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이 대피처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또 건물 지하실, 지하철 역사 같은 곳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또 동네는 마을 회관들도 지정이 돼 있거든요. 평상시 집 주위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숨어라입니다. 도망가기 힘들면은 빨리 숨어야 되는데 옆 교실이나 방, 뭐 화장실, 또벽 뒤나 이런 곳으로 이제 숨으셔야 되고 어설프게 이 집을 떠나기보다는 내 집에 있는 게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 집에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바로 뭐 물이라든가 비상식량, 자 이런 것들이죠. 비상장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큰일이 터지면은 어디 산에 가서 쉬어야겠다, 피난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이 정글의 법칙을 보다 말고 나 오늘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칙, 싸우라입니다. 도망가거나 숨는 게 힘들다면은 공격하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테러 상황에서도 이 테러범의 빈틈을 노려갖고 주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무모해 보이지만은 그냥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요거는 다른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갖고 이 붙어가는 복도나 뭐 출입구가 있다면은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 하면은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싸운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생존 팁. 비상시에는 지시하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또 안전이 필요한 상황, 대피해야 될 때는 바로바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죠. 자, 일단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말할 때도 작거나 약하게 하지 마시고 단호하고 큰 소리로 강하게 명령하듯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시에는 엄마 아빠를 외쳐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 때 비명을 지르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엄마 혹은 아빠 자 이렇게 외치는 게더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작은 소리라도 엄마 아빠 소리를 듣게 되면은 깨어갖고 도와주려는 그런 본능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명보다는 엄마 아빠 이렇게 외치는 게더 도움을 받을 확률이 더 크죠. 위험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세요. 전국에 한 5만 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에는 카운터에 바로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신고 버튼을 종업원이 눌러주시고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점점 더 위험해지고요. 이집 밖의 가족이 걱정스러운 때이죠. 우리가 왜 생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생존 배낭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매운맛을 이렇게 내리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3: 오, 크다!
4: 배고기만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5: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0: 좋습니다. 위에를 롤이죠! 롤이죠!
1: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0: 아이고.
1: 아이고, 이.
0: 어부착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생활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으로.
3: 나 알으시네.
2: 욕 본다, 욕 봐. 안사. 안사!
1: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야, 어디야?
5: 조심, 조심!
6: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7: 폐와 관련된 단서?
8: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6: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8: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9: 여긴 사막이잖아요.
10: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4: 오, 이랬어.
9: 여기 도대체 뭐지?
4: 어, 무서워.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역사 컬렉터 박근호입니다. 벌써 6강째인데요. 오늘은 독립문과 세번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립문 가보셨죠?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적입니다. 근데 이 독립문에 관련된 제가 사진을 오래전에 하나 수집을 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 한 가족이 독립문 앞에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서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리고 꼭대기 부분에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찍었다면 이 사진은 몇 년도에 촬영했을까요? 45년도에 일제로부터 벗어났죠. 그럼 46년일까? 1945년도에 8월 15일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독립 1주년,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라고 하면 46년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194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세 번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지를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청나라 말이죠. 자, 기준 연도는 독립문이 세워질 때 독립문 정초식이 거행되었던 1896년 11월 21일이 독립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조선의 1882년도에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임오군란의 이 진압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3,000명이 들어와서 이거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안스카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선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실질적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속국입니다. 그 병자호란 때부터 속국은 뭐냐? 그건 형식적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황제국으로 대우해주고 이런 내정 간섭을 거의 안 했고요. 게다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그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리고 언제 우리가 벗어나느냐, 그것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95년도에 청일전쟁에 패배한 이 청나라가 일본과의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제1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그래서 1895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 조선은 청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기념하고 축하하자. 기념 축하의 의미로서 바로 독립문이라는 기념물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귀한 자료인데요. 독립문 건립할 때 밀양에 살던 안효웅이라는 사람이 독립문 건립에 1원을 내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독립협회에서 받은 영수증인데 이런 식으로 전 국민들의 어떤 그 헌신적인 이런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독립문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떠던 날, 정초식 날에 배재학 학생들이 불렀던 독립가라는 노래를 보면 그 가사에 이 독립문에 담긴 의미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독립문은 이런 의미로 세운 겁니다.

1896년 건양 원년 11월에 아시아주 독립조선 독립문을 새로 세우네. 영읍문이 독립문되니 모아가니 공원이라. 200여 년 병자지치 병자호란의 치욕 오늘에야 씻는구나. 기쁜 날 기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일월같이 빛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우리나라 독립한 날. 그러니까 이 문을 세우던 1896년 11월 21일이 일종의 독립기념일, 독립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독립문을 세울 당시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을 세울 때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완용은 친일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독립문 건립 당시 독립협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기부한 돈도 100원인데요. 이 100원, 지금은 뭐 100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아마 왕이나 왕 세자를 빼고는 제일 많은 돈을 낸 인물 축에 듭니다. 그리고 독립문에는 여러분들, 독립문이라는 글자가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이런 퀴즈를 내면 잘못 맞추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두개 답니다. 한쪽은 한글이고 한쪽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글씨도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이완용이 썼던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요, 처음에 세워질 때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일본이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의미는 없었죠. 이것이 청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더 명확한 증거는요, 그것이 세워진 위치입니다. 기존의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 영읍문이죠. 영읍문을 헐고 그 옆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청이죠. 청나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옛 영읍문의 모습인데요. 저 영읍문을 헐고 바로 그 옆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독립문 앞에 큰 돌기둥 두 개가 보이죠. 그게 바로 영읍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문이 만들어져, 이 독립문이 처음 세웠을 때 담겨진 독립의 의미는 청에서부터 독립했다는 의미가 담겼다. 더 재밌는 사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요, 이 문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는 의미였다면 당연히 파괴해야 되겠죠. 근데 일제는 오히려 이 문을 수리하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너희 조선은 청의 속국이었지. 근데 우리 일본이 전쟁까지 쳐서 청의 간섭을 물리쳐줬고 너희들을 독립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문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은혜의 나라 일본. 이게 바로 독립문을 보호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의 독립문과 관련된 독립 의미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은 뒷날 덧붙여진 의미입니다. 이때 독립이라고 한다면 그럼 독립문에 담긴 독립의 의미는 1945년 8월 15일이 되겠죠. 우리 해방된 날. 자, 두 개의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우표인데요. 1955년 광복 10주년을 맞아서 발행한 기념 우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나온 자료는요. 1975년도 광복 30주년 기념 주화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독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를 담아서 독립문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독립문에 지금 얹어진 거죠. 이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문에다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상징을 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들어선 임정이 1920년 만든 달력입니다. 이 달력을 보면 윗부분에 독립문에 태극기가 꽂혀 있고 광복군이 그 문을 통해서 행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담은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이런 의미가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 이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두 번째 의미로 독립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세 번째 의미는요, 1948년 미군정 3년을 마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입니다.

0: 18년 8월 15일을 독립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48년 미군정 3년을 마치고 스스로 정부를 세운 거죠. 자, 그럼 이 우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우표는요, 독립 1주년 기념 우표라고 돼 있죠. 자, 이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 독립 1주년 기념 우표는 몇 년도 발행된 것일까요? 46년일까요? 49년입니다. 희한하죠? 여기서 독립은, 이 우표가 담은 독립은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정부가 세워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1946년 8월 15일 그날에 발행된 우표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거기에서는 해방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휘와 다른 표현을 썼는데 정리하자면 당시 사람들은 45년 8월 15일은 해방, 광복이란 말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 주로입니다. 48년 8월 15일에는 독립이란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이란 말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이 독립문을 보고 어떤 독립의 말을 썼을 때그 독립의 의미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크게 세 번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부터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 세워질 때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의미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세 번째, 미군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정부가 세워진 것 독립. 이세 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독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독립문에 관련된 독립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호, 이 구호가 어떻게 시대를 담는지 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튤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튤립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오늘 주름지의 특성을 잘 활용한 미니 튤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튤립을 만들 재단을 마쳤습니다. 튤립은 다른 꽃과 다르게 스티로폼 볼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튤립의 둥그런 부분을 이 스티로폼 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술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6등분으로 잘라놓은 종이인데요. 이 부분은 수술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수치는 도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놓은 6개의 이 가닥에 각자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두 번을 접어서 비벼 붙여줄 겁니다. 정확한 센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한 1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 한 번, 두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벼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상단부가 조금 두께감이 느껴지는 수술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때에는 이 모양들을 모두 다 똑같이 만드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형태가 다른 부분이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술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수술 부분은 본드가 조금 건조되는 동안 꽃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스트랩 형태로 재단이 되어 있는데요. 바늘 먼저 한번 접어주시고, 여기에 또 한번 바늘 접었다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은 면이 선명하게 4등분으로 보여지실 텐데요. 네, 첫 번째 선을 양손으로 잡으시고 바로 그 파트에서 한 바퀴 비틀어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튤립의 꽃잎은 두께감이 있는데요. 그 두께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둥근 형태의 꽃잎의 잎 모양을 바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너풀거리지 않도록 밀양의 본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켜주실 때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금 주름을 잡아주시더라도 안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접었던 선을 중심으로 비틀어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밀양의 본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은 하나의 재단된 꽃잎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티로폼 볼을 중앙부에 위치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와이어는 디귿자가 되도록 롱로즈를 이용해서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와이어 끝에 부분에 본드를 소량 묻혀주시고 그대로 스티로폼 볼을 꽂아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와이어의 고리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스티로폼 볼이 또 굳은 뒤에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스티로폼 볼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 만들어 놓았던 수술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티로폼 볼에 전체적으로 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드를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주실 때에는 볼을 먼저 가운데 배치하시고 감싸는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스티로폼 볼의 표면이 조금 미끄럽기 때문에 본드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부분 볼이 모두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꽃잎을 연결해 줄 텐데요. 네, 만들어 주셨던 꽃잎 두 장을 겹쳐서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겹쳐 접은 후에 가위로 그냥 작은 자국만 내주셔도 됩니다. 만들어진 홈 사이로 철사를 끼워서 넣어주시고요. 이대로 붙여주시게 되면 연결된 부분이 두툼해서 꽃의 형태가 예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름을 한번 잘 잡아주시고 그대로 비틀어서 스티로폼 볼을 감싸듯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양을 먼저 잡아주신 후에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손으로 잘 잡아주신 후에 먼저 주름을 조금 펴주세요. 네, 주름을 조금 펴주신 상태로 꽃잎의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꽃잎을 열어주시고 스티로폼 볼 하단에 본드를 도포하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본드가 건조가 되면 꽃잎을 스트레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단부에만 본드를 도포했기 때문에 상단부는 추후에 다시 모양을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잎 하나를 붙여주신 후에 건조되는 동안 나머지 하나도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실 때에는 그대로 비틀게 되면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방향, 주름의 방향에 맞춰서 먼저 한번 주름을 잡아주세요. 네. 한번 힘을 주어서 종이를 좀 유연하게 만드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작업하셨던 꽃잎 위에 본드를 도포하시고 두 번째 꽃잎도 그 위에 겹쳐서 꼬아주신 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미니 튤립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장의 꽃잎만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조금 더 풍성한 꽃잎을 원하신다면 한 겹을 더해서 총 6장의 꽃잎으로만 표현을 하셔도 좀더 풍성한 튤립이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잎까지 모두 다 붙여주셨다면 이제 줄기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튤립의 본드가 모두 다 건조가 되면 이제 줄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줄기가 될 주름지의 상단 부분은 접어주시고, 네, 전체적으로 본드를 도포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튤립의 줄기는 좀 굵은 편이기 때문에 주름지의 면적이 좀 넓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께가 조금 더 굵은 와이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주름지 재단하실 때는 그만큼 면적을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튤립의 하단부에 연결된 부분까지 줄기로 감싸지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네, 감아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가 끝났다면 이제 힘을 주어서 줄기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미니 튤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개망초와 함께 리스에 활용을 해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튤립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웅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원은 장미정원입니다. 장미정원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사랑받던 정원이고요. 앞으로도 사랑받을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정원은 향기뿐만 아니라 꽃도 아름답고 다양한 목적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도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많은 정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기에 대해서도 많이 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미에서 향수를 추출하기도 하고 염색을 추출하기도 합니다. 실상 아래 밀집하게 사용되어 있는 식물이 장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미의 매력은 꽃을 1년에 3번, 4번 정도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5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7월 달에 한번 피우고 9월 달에도 한번 피우고 또 잘 키우면 11월 달에도 꽃을 한번 피우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있으면서 하나의 식물이 1년 내내 행복감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장미가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장미는 6종 타입이나 형태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과거 형태, 복고풍인 장미가 올드 로즈 계통이 있고요. 정원에서 주로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랜드스케이프 계통이 따로 있고 덩굴성으로 피가 많이 자라는 덩굴장미, 그리고 가정에서 화분에로 키워서 판매하는 미니어처 계통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원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것은 올드로즈계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향이 가장 진한 장미이면서 많은 관리를 요구하는 장미가 올드로즈 계통입니다. 랜드스케이프계는 관리도 편하고 잘 자라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많이 자라고 꽃이 크지 않고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는 인기를 가질 수 있지만 마니아청에서는 올드로즈보다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물을 키우기를 원하고 키우고자 희망을 하는데 실제로 장미를 키우기에는 쉬운 식물이 아닙니다. 장미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토양에 물 빠지는 배수고요. 다음 한 가지는 그늘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양에 물 빠지는 게 좋지 않으면 뿌리가 썩게 되는데요. 배수가 되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서 식물이 죽게 되는데 꼭 명심해야 될게 비가 오난 다음에 물이 빠지지 안 빠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미를 옮겨신든지 아니면 물을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장미는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꽃과 향이 있으려 그러면 충분한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이 없거나 그늘지게 된다면 장미는 가장 많은 병이 발생되는 흰거루병이 발생이 되고 그 흰거루병으로 해서 생육이 나빠져서 죽기까지 되는데요. 죽기까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이 나빠지면 많은 벌레가 그 식물에 가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잎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꽃이 망가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미 키울 때 토양에 물 빠짐 그리고 그늘지지 않는 것, 그꼭 지켜서 장미를 키워야 됩니다. 장미는 그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근처에 심는 것보다는 나무랑 따로 심어야 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 종원을 보더라도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게 되면 그늘로 인해서 꽃이 제대로 피는 것뿐만 아니라 장미의 특성이 잘안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장미 종원에서 장미는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네 가지 타입은 장미의 생육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생육 특성에 구분이 된다는 것은 가드너가 어떻게 맞춰줄지 같이 검토가 될 사항인데, 과연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이고 어떤 장미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정원사이고 오랫동안 식물을 키우신 경험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식물을 키울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올드로즈계가 적합합니다. 올드로즈계는 향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꽃도 아름답고요. 많은 꽃을 피웁니다. 반면에 많은 관리랑 많은 노력이 필요한 품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장미에는 관심이 많으나 전문가는 아니라 그러시면 랜드스케이프계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계는 올드로즈보다는 꽃이 덜 피고 향도 덜하지만 또한 관리도 편리한 면이 많이 있고 우리가 장미에 대해서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적합한 종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덩굴장미입니다. 덩굴장미는 울타리나 건물이나 아니면 어느 시설물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미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꾸미고 싶다 그러시면 덩굴장미가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미녀측의 장미인데 미녀측에는 이름과 같이 되게 작고 소형인 장미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화분에서 재배가 되고 땅에 심게 되면 상태가 더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마당이었다, 뭐 장미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미녀측의 장미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의 성향과 그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장미 품종이 정해지거나 장미 계통이 정해지면 실제로 시장에 가서 장미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장미를 구입하는 방법은 꽃시장에 가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키우기가 까다롭고 제대로 된 면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모상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꽃이 많이 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성을 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새순이나 순들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이나 벌레는 없는지 화분 상태는 어떤지 다 확인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장미를 구매할 게 아니라 화분째 구매를 하셔야 장미가 유지가 되고요. 장미를 구입할 때 가지를 꼭 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가지가 튼튼한 가지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필 두께 정도 되는 가지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 두께 정도 되는 가지가 한 세네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장미 몸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는 보통 2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미 심는 거리는 2m 정도 유지를 해서 심어야 되고요. 옆으로 뻗는 특징이 있어서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식물과 같이

신문계 좋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억새와 같은 식물들입니다. 억새도 주변에 있는 식물과 경쟁을 많이 하는 식물로서 장미와 억새는 서로 맞지 않는 식물이므로 억새 주변에는 장미를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장미는 대부분 접목을 해서 지금 생산이 되는데요. 접목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장미의 뿌리에 장미의 품종을 붙인 걸 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입하게 되는 장미는 뿌리는 찔레와 같은 야생 장미고 잎은 육종된 품종인데요. 반드시 접목된 장미는 기존에 심겨진 깊잎보다 좀더 깊게 심어야 합니다. 접목할 때 사용하는 그 식물이 야생 장미, 그러니까 찔레 같은 게 되거든요. 근데 뿌리는 찔레고 잎은 장미 품종이 되는데 만약에 깊게 심지 않는다면 야생 장미인 찔레가 지면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지면으로 노출되면 햇빛이 비치게 되고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 찔레가 활성화가 돼서 찔레 풍성이 나오는 거죠. 장미의 풍성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찔레 성질이 나와서 뿌리에 있던 찔레가 점점 강해져서 결국에는 찔레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묻혀있는 깊잎보다 좀 깊게 심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찔레 성질을 땅속으로 묻어버린 겁니다. 장미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장미 꽃대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장미도 육종으로 해서 번식이 된게 많기 때문에 씨앗으로는 잘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미는 씨앗으로 파종을 하면 싹도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씨앗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꽃대만 자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잎한두장 정도 붙여서 잘라야 하고요. 장미에 있어서 꽃대 자르기만 충분히 잘하셔도 많은 꽃을 더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미는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잎에서 꽃을 피우는데 가지치기나 꽃대를 자주 잘라줌으로써 새로운 가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꽃을 보고 난 뒤에 아니면 보는 중이라도 새로운 게 필요하거나 더 왕성하게 키울 필요가 있으면 전지를 자주 하는 게 좋은데 또 무턱대고 전지를 자주 하게 되면 식물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비료나 양분을 줄수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무리하게 전지하는 것보다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전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미는 끝꽂이로 해서 번식이 잘 되는 편이고요. 끝꽂이를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장마기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장마기 때 끝꽂이를 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식물이 잘 마르지가 않고 뿌리를 잘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장마기 때 장미의 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기 때 끝꽂이를 하게 되고요. 길이는 25cm로 자르고 잎은 한두 장 정도 남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밝은 재를 묻혀서 장미 꽃꽂이용 용토를 만들어서 꽃꽂이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0일부터 뿌리를 내기 시작해서 한두달 정도 지나면 땅꽃에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로 장미를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꽃다발로 있는 장미는 많이 가야 일주일이지만 정원 한 켠에 내가 장미를 사다 심는다면 한 달을 벌 수가 있고, 1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어떤 사람한테 장미 꽃다발을 받고 싶다고 했으면 마당 한 켠에 장미를 심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0: 매운맛도 되게 매력이겠죠.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라.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사슬이 좋아한다. 엄마다.
4: 내일이 여행이라다. 내일이 여행이라다.

0: 네,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쁘던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0: 스타일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6: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7: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8: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7: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7: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사람들이 사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걸요?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소설들만 모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이한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취향이 조금 마이너한 취향인가 봐. 기이한 게 그렇게 좋아요.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1: 그냥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 외계인이나 요새 뭐 그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 크고 뭐 힘도 세고 아니면 인간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좀 떠오르는 것
0: 저는 심해어 같은 것도
1: 같아요. 네.
0: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상 가능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요. 그 흥미는 두려움과 흥미가 섞여 있는 모호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프랑켄슈타인을 뽑아요.
1: 아, 네.

0: 나는 이게 철학 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SF 같기도 하고 진짜 과학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공포 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천연색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안 읽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켄슈타인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푸르딩딩하고 네. 못 박혀갖고서는 뭔가 얼굴이 이렇게 상처 있고 뭔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덩치 크고 막 이렇죠. 네.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앞 뒷면을 좀 핥아먹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클루, 흔적 그런 걸 다 채집을 해야 돼요. 네. 부제가 있어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제목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그런 부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0: 부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리 셸리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현대의 신화를 새로 썼다. 저는 이게 일종의 현대적인 신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뭘 훔쳤는지 아시나요?
1: 불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불을 훔쳤어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손을 댔죠. 네. 인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셸리의 작품 안을 보면 생명의 불꽃을 훔치려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듯 이 과학자는 생명의 불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괴물 이름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여기 이렇게 못 박히고 흉터난 그 이미지,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 미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 이어진 모티브가 생기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보죠.
0: 어디에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과학에 미쳐갖고 가정 뭐 자식 다 잊어버리고 막 매진하는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체는요 악마, 그것 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괴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을 되게 나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나쁘게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했고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난한 가정에 가서 그 괴물이 장작도 패주고 밤에 몰래 선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기로 막 찌르고 그래서 이 괴물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본성이 점점 나빠졌다.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에 19살 소녀가 쓴 작품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1818년도에 어떻게 이 작품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메리 셸리 생애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때 19세기 초반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을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메리 셸리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혁명적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이기도 했죠. 아, 우리 메리는 똑똑하구나. 우리 메리 책 많이 읽으렴. 그리고 하필 또 서점이야. 그러니까 밤껏 읽으렴.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 퍼시 셸리라고 하는 한 시인이 도망쳐서 이렇게 조금 나 좀 숨겨주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동지니까 사상적 동지니까 숨겨주거든요. 근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여기 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둘이 어떻게 했느냐 야간 도주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바이런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 바이런의 별장에 우리 좀 거기서 좀 머물게 해줘서 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16년도 어느 날 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되긴 할까? 하게 된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당대의 미남자이자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을 추종하고 있던 의사 폴리도리. 그 다음에 퍼시 셸리, 메리 셸리. 아직은 결혼하기 전 단계예요.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1816년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괴물이 탄생해요. 프랑켄슈타인하고 뱀파이어하고. 바이런이 피 빨아먹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폴리도리가 받아서 뱀파이어를 씁니다. 바이런이 모델이었어요. 이 뱀파이어에게 뭐가 나오냐면 늙지 않고 이상하게 창백한 어떤 미남 귀족이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람들 흡혈하는 이야기가 네. 나와요. 아주 짧고 그냥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갈바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바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죽은 개구리한테 이렇게 전기 자극을 했더니 개구리가 움찔 움직인 거야. 죽었는데 이게 근육이 자극이 돼서 움찔 움직인 거예요. 한 30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대요. 전기 자극을 줘서 개구리 움직이게 했다면, 죽은 개구리도 움직이게 했다면 전기 자극을 아주 많이 주면 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그날 밤에 들었어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프랑켄슈타인. 2년 후에 나왔습니다. 1818년도에. 옛날 이 시기 때는 어떤 소설들이 유행이었냐면 편지 형식, 그리고 일기 형식이라든지 서간식이 되게 서간체가 되게 유행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간문이에요. 어떤 한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북극을 항해하려고 해. 왜 북극일까?
1: 그러게요.
0: 이거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근대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르는 곳을 알고 싶다. 내가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싶다.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간을 하나 죽게 돼요.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 썰매에서 건져낸다고.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여,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는 지금 한 악마를 쫓아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니? 그래, 어떤 커다란 형체가 개썸매를 타고 저 북극을 하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쫓으려는 나의 생명체이자 내가 창조한 생명체이자 악마다. 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로 써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밤이 스위스 제네바의 1816년도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유명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연 철학에 경도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한창 근대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 과학이 내가 이제 할 수 있어. 막 넘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북극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 신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래. 이런 열망이 가득하던 시기여갖고 조각조각 예쁜 걸 모아서 나는 예쁜 생명체를 만들이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체 안치소, 공시소 뒷골목을 다니면서 시체를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안 예쁜 거야. 우선 작은 건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 걸 만들었어요. 혈관이라든지 근육을 조그만 걸 만들기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큰 걸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도 예쁠 줄 아는데 너무 흉측한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무서워서 너무 흉측한 게 나왔다 싶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1: 바로 도망을.
0: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눈을 뜬 거야.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나를 만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 혼자 배고프니까 혼자 뭐 잡아먹고 혼자 막 추우니까 혼자 막 도둑질해서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를 찾아와서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니?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과 외로움을 주니? 왜 날 낳아놓고 책임져 주지 않니? 왜 도망갔니? 라고 얘기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이때

0: 우리 그 책에서는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책의 그 앞에 보면 에피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 뭔가 등대가 될 만한 문구를 다른 곳에서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가 기가 막혀요. 읽어줄게요.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신낙원 중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신낙원이, 그,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이게 신낙원 10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쫓겨나는 아담이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달라고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빚어놓고, 나에게 당신 멋대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구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으면 아담 혼자만의 대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괴물이 자기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현대 인간은 안 할까요?
1: 하죠.
0: 하죠.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왜 철학 소설 같으냐면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냥 던져진 다음에 난 여기 왜 왔을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철학의 어떤 질문의 출발점이고 사람들이 약간 불행을 느끼거나 조금 힘들어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궁금해했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읽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은 나쁜 존재, 부정적 존재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 선장이 거구한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미친 과학자가 몸이 쇠약해서 죽거든요. 그배 안에서 죽어요. 얘가 죽자마자 도망치던 그 괴물이 나타나요.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 아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다스베이더가 아이 그 뭐지?
1: I am your father.
0: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자기 창조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선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먼 곳으로 떠날 거야. 저 북극으로 갈 거야. 나를 쫓지 마. 가서 나는 나를 화형시킬 거야. 나한테 불을 질러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지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일 짠한 건 괴물이다.
1: 그러네요. 불쌍해요.
0: 드라큘라는 제일 상업적으로 핫한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영화 본적 있어요?
1: 아니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0: 어둠의
1: 네,
0: 황제.
1: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원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극 배우의 매니저 였다는 얘기도 있고, 극장 관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한 게 드라큘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폴리도리가 맨 처음에 더 뱀파이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에 젊고 매력적인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좀 무서워요. 이 브램 스토커 드라큘라의 원형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우선, 트랜실바니아의 한 성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요.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한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영국에 저택을 사고 싶어. 변호사를 불러줘. 그래서 조너선이라는 변호사가 트랜실바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2: I am Dracula.
0: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선, 키가 커.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그리고 뭔가를 먹질 않아. 집안에 거울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밤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무서운 여자 세 명이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이게 뱀파이어예요.

0: 와이프거든요.
1: 네.
0: 역시 뱀파이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너선이 겨우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너선 사라지고 뱀파이어는 50개의 관에 자기 트랜실바니아 조상의 흙을 다 채워놓고 그 관에 하나 이렇게 누워갖고 범선에 실려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노리고 흡혈을 하기 시작해요. 흡혈을 당하다가 피가 없어서 비뇨로 죽으면 드라큘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1: 네.
0: 약간 감염 같은 거죠. 전염이에요. 이렇게 네. 하는데 누가 막냐면 반헬싱. 많이 들어봤죠?
1: 네.
0: 반헬싱 교수 네덜란드에서 파견 왔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왔어요.
1: 네.
0: 그다음에 조너선의 친구인 의사.
1: 조너선
0: 이렇게 셋이서 미나를 지켜내고 결국 드라큘라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퇴치가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실바니아는 유럽의 중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외부에서 이교도가 흘러들어온다라든지 이민족이 조금 우리를 침입한다라든지 이렇게 불순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격돌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자, 트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는 백작입니다.
1: 네.
0: 중세의 귀족이죠.
1: 네.
0: 그리고 혼자 높은 고성에서 살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세요. 옛날 중세 때는 고기를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1: 네.
0: 하층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못
1: 그쵸.
0: 먹지.
1: 네.
0: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 노동을 안 해.
1: 그렇죠.
0: 하얘. 중세 귀족의 특징이 드라큘라 백작한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을 이겨내는 세 명의 사람을 계층적으로 풀이하다면 첫 번째 조너선은 법률가예요.
1: 네.
0: 변호사. 친구가 의사예요.
1: 네.
0: 막 미나가 아파하고 그러면 주사 놔줍니다. 생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헬싱은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과학과 법학과 의학 가장 근대적인 학문이 뭉쳐서 이 중세 귀족을 퇴치하는 이야기예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계급이 바뀌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처치 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쁜 존재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어. 약간 이런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흡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의미로 보니까 피 빨아먹었다 아예 아파 약간 이게 아니라
1: 그러네요.
0: 조금 거대한 흐름을 읽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 뱀파이어가 해를 받으면 이제 사라지고
1: 네.
0: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걸 태우고
1: 네.
0: 아니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서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십자가.
1: 아,
0: 십자가로 공격한 모든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조너선을 지켜준 거는 어떤 여관집 주인이 줬던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냄새
1: 마늘 냄새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여기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 피자를 먹으면서 드라큘라를 이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늘을 먹는 건 안 나와요. 마늘꽃이 나와요. 반헬싱이 마늘꽃을 어마어마하게 공수해갖고 마늘꽃으로 다 문질러요. 사방을 다 문질러. 약간 코로나 있을 때 소독하는 느낌으로 막 문질르고 그다음에 마늘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1: 네.
0: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체. 성수에 적신 빵을 빵을 맞아라.
1: 빵이요?
0: 성체에 적신 빵으로
1: 네,
0: 빵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좀 어설픈으로 싸워요. 성수를 빵. 적신 빵하고 마늘꽃이요? 두 가지 들고 있어요.
1: 마늘 목걸이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말뚝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말뚝을 탁탁탁 해갖고서는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은 강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헬싱이 막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무기들 많이 쓰거든요.
1: 네.
0: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원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큘라를 우리한테 살려준 건 사실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요.
1: 네.
0: 제가 딱 한 편만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정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하는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1: 네.
0: 그거

0: 정말 안본눈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싶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꽃미모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힘들게 총 쏘는 그
1: 킬러로
0: 킬러로 활약하고 계신데,
1: 힘들어하시죠.
0: 아, 나 너무 짠해요. 샤방한 키아누 리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거예요. 보시면 원형을 아실 수 있고요. 이 드라큘라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아이돌급으로 가요. 아이돌로 가서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된 그런 캐릭터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드라큘라하고 늑대 인간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변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 거여서 고전의 현대화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동양에서 기이한 생명체를 몽땅 모아놓은 고전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산해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산과 바다에 대한 경전이에요. 근데 열어보면 수음전이 엄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이런 거야. 서역으로 몇 마일 걸어가면 관용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태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면 나무에서 아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는데 아기가 열려서 응애하고 울다가 뚝 떨어지면 죽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로 가면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어 아저씨들이 살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상력이죠.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 거야라고 하는 상상력,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몬스터들, 괴물들이 살고요. 실제로 게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산경, 그러니까 남산경, 서산경, 부산경 이렇게 산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서산경 중에 제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강. 근데 이 제강이 혼돈의 신이래요. 근데 이 제강이 다리가 6개고, 날개가 4개고, 얼굴이 없고, 붉은 자루같이 생겼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얘가 가물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제강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몬스터가 참 많이 필요하지
1: 그렇죠,
0: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몬스콘이 있는데 몬스터는 다 끌어와야 배치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 몬스터 중에서 쓰이는 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몬스터가 막 드글드글한데, 제가 소개할 건 산해경은 중국 거고요. 제가 소개할 가파는 일본의 수생 생물 괴물입니다. 이 가파라고 하는 존재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가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 네, 가파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0: 어디서 들었어요?
1: 이게 맞는 그 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미는 머리니까 이제 가파컷이라고 해서 머리를 위를 밀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요.
0: 가파요. 가파는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우선 카멜레온 같이 좀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주변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색, 초록색 뭐다 가능해요. 그리고 물 근처에서 살아요. 그 증거로 여기에 갈퀴가 있습니다.
1: 네, 맞네요.
0: 갈퀴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주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접시예요.
1: 접시요?
0: 거기 항상 촉촉해야 돼요. 왜 개구리가 피부가 말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빨이 조금 날카로운데 물고기를 생으로 먹고 그다음에 오이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가파가 되게 옛날부터 기록이 있는 오래된 도깨비 같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도깨비? 오니?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지만 가파는 무서운 애는 아니거든요. 이 가파를 근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일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상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급이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문학상 같은 급이에요. 유수한 문학상 있지만 이상문학상 탔어라고 하면 이상은 천재 소설가였기 때문에 와 소설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큰 상이지. 이상문학상 수상자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을 이번에 어느 소설가가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권위가 있는 뭔가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

0: 썼던 중편 중에 갓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재밌는 소설이 많거든요. 지옥변도 재밌고, 뭐, 코도 재밌고, 되게 뭐랄까, 풍자적이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편 소설이 많은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발표됐던 작품이 이 가파라는 중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또 말년의 정신 세계, 사유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가 소인국 한 편만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는 사실 네 편이에요.
1: 맞아요.
0: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1: 거인국도 하고
0: 가고, 그 다음에
1: 라퓨타,
0: 라퓨타도 가고, 그 다음에 야후의 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있을 법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기처럼 돼 있어요. 23호 환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갇혔느냐? 자기는 가파의 세상이 더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보기에 가파가 어딨냐? 근데 본인은 나는 가파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걸리버가 영국에 가서 자기 본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행을 다시 간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있다가 가파 어부를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파 어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가파 나라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가파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파 어를 배워요. 가파 마을, 가파 의사, 가파 직업군이 쫙 있고요. 모든 사회 계층, 가파 공장도 있습니다. 유리 공장 사장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가파 버전이야.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가파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가파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긴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도 좋을 건 좋고, 나쁠 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가파의 출산이에요. 엄마 가파가 이제 뱃속에 아기 가파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출산 날이 돼서 이제 출산을 할때 아빠 가파가 배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기야, 너 나올래? 나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세상에 너는 나오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가파는 응 나올래 하면은 출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사 쌤이. 근데 가파가 애기 가파가 태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안 나갈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람 빠지듯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배가 그냥 꺼져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태아한테.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서양판이라면 이 가파는 동양판이어서 둘다 사실은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강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고 수행평가로 또 몰아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파는 중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여서 애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책 읽는 시간이라든 그런 곳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 말씀하실 때 되게 머릿속에 스쳐갔던 작품 하나가 피노키오거든요.
0: 왜?
2: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이제 괴물이 있죠.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노키오랑은. 피노키오는 결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결말이고, 반면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로봇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작품을 연결시킨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파 같은 경우는 뭔가 생명윤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가파 세상,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온다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나는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2: 네.
0: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잘 보이고,
2: 네.
0: 그 다음에 항상 의미는 뭔가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선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건데, 이 비교할 만한 텍스트를 쿵짝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좋은, 현명한 생각인
2: 네.
0: 것 같아요. 비교 좋네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노키오는 인간 아이가 됐잖아요. 인간 아이가 됐으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이
2: 그렇죠.
0: 된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그 괴물은 만약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어서
2: 그렇죠.
0: 그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영화 디스트릭트 9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인데 뭔가 잘못 주입이 돼서 흉측한 외계인으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친하던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달라진 건 겨우 외모일 뿐인데.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저건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사실 현대사회에 깔려있는 문법인데
2: 그렇죠.
0: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텍스트예요.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괴물은 항상 인간도 못 되고 뭔가 죽은 자도 아니고, 드라큘라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괴물도 사실은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항상 중간에 낀 자예요.
2: 네.
0: 인간을 닮아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도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러면 영혼이 한 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었어요?
2: 네.
0: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걸 가져볼게요. 네.
2: 감사합니다.
1: Let's go!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궁금하다면

0: 보내는 소원.
1: 헬로 블루다. 블루다섬의 가을 축제는 오늘 달맞이 축제로 마무리한다고 해.
2: 달을 보며 소원의 적은 등을 날리는 행사지. 그럼 즐거운 달맞이 축제를 즐기기에.
0: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고? 우리 다 같이 가자.
3: 그럴 줄 알았어.
4: 8시 넘으면 왕국문 닫는 거 몰라?
3: 밤에 출은 안 돼.
0: 미안.
2: 잠깐! 어?
0: 우리에겐 비밀의 문이 있잖아. 야호! 달맞이 축제! 예! 다들 왔구나!
2: 다 모였다!
0: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바로바로 버블진 사탕이야.
3: 우와, 진짜 버블진 같은데.
2: 오늘 사탕을 팔아서 꼭 사고 싶은 게 있어. 도와줄 거지?
3: 오, 맛있다. 이게 뭐지?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5: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4: 뭐야, 운세가 다 똑같잖아. 하여간 넌 허술하다니까.
0: 아닌데, 분명 다 다르게 넣었는데.
6: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버블잼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3: 뭐지, 엄청난 암흑의 기운이야.
6: 시간이 없어. 팬텀, 이번에도 실수하면 용서치 않는다.
7: 네. 팬텀, 이제 모습 숨긴다. 무자.
6: 페일도 따라가거라.
4: 저 누구예요?
8: 6개 드릴까요?
2: 짜잔! 어때? 예쁘지?
3: 멋진데? 그럼 우린 구경 간다.
9: 난 운영위원회라서 선생님들 도와드리러 가야 해.
0: 뭐? 같이 도와줘야지.
4: 어디긴, 달 배경으로 내 미모를 사진으로 남겨야지. 해시태그 달과 초미녀.
3: 나도 갈게.
2: 잘 나왔다.
4: 역시 축제에 빠질 퍼플이 아니지.
2: 레오 그레이섬도.
4: 오렌지가 준비한 건 사탕이구나.
10: 공주님이 용돈 벌 생각을 하다니 오렌지 정말 대단한데. 인간들이 바다를 다 망치고 있어.
0: 방금 인간들이 바다를 망친다고 했어. 역시 그레이 선배가 무도회에서 본 그 왕자인 건가? 선배, 마법 베이징은?
10: 아까 손 씻고 놓고 왔나 봐. 당장 찾으러 가야겠다.
0: 너 충분해.
11: 미안 오렌지. 나도 가볼 데가 있어.
0: 자, 여기 7개 팔았어.
2: 7개나? 우와, 언제 팔아? 아니 그것보다 어디 간다는 거야?
0: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 이따 봐.
3: 별 모양 보라색도 있나요?
12: 그럼요. 조개로 직접 만든 겁니다.

0: 갈지를 찾는다면서 옥상에 왜 왔지?
1: 먼 옛날엔 우리도 바다 밖으로 나와 달을 보며 소원을 빈 적이 있었는데 넌 어때, 퍼플?
0: 말해주세요! 우리 무도회에서 만난 적 있죠?
1: 글쎄, 넌 어떻게 생각해? 인디고?
0: 인디고?
2: 결국 속이고 있던 거였어?
0: 오렌지!
3: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그레인 선배를 만나는 거였다?
0: 잠깐! 그게 아니야!
3: 내가 사탕 파는 일엔 관심도 없고 다들 가버리고 무슨 친구가 이래!
0: 모두 변신해!
4: 버블 타임
0: 3! 제가 있는 거!
5: 버블! 미사일들은 나머지!
1: 버블! 괜찮아?
0: 발치가 없는데도 움직이다니 정말 이거였어!
5: 역시! 약하네, 버블! 많이 시켜주네! 오랜만에 만나봐!
0: 도망갔잖아! 인디고!
6: 스플릿 쉐도우!
7: 갈모야, 너 강하다! 하지만 나 네 법을 때리자!
0: 뭐가 진짜지? 오렌지!
5: 버블잼을 내놔! 안 그럼 오렌지를 영영 못 움직이게 만들 거야.
7: 빨리 치사하자!
0: 잠깐! 알았어, 다 줄게. 마침 내가 만든 버블잼이 다 나한테 있어. 자, 가져가! 오렌지, 괜찮아?
7: 당장자, 비켜, 해파리야.
3: 미안해, 코플. 나 때문에 버블잼을.
0: 아, 저건 네가 만든 사탕이야.
3: 그럼 아까 사탕을 팔았다는 건?
0: 너무 예뻐서 내가 간직하려고.
3: 나는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고 미안해,
0: 오렌지.
8: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트윙클 퍼플 파워 업! 봐라! 이건 사탕이잖아!
1: 운세 막대는 내가 뺐어!
0: 대신 내가 정해주지! 남의 것을 뺏는 자!

0: 불안합니다.
1: 그레이 선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2: 사실 난 고대 인어왕국의 왕자야.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난 빙하에 있었고 내 왕국은 사라져 있었어. 단서라도 찾고 싶어서 인어 전설을 따라 이곳으로 온 거야.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3: 전설인 줄 알았는데.
1: 너무 슬퍼.
4: 그래서 고대어를 읽을 수 있었군.
5: 진짜 어? 맞았어. 내 운세 봤대.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6: 어? 진짜? 정말이네. 어?
5: 아, 오렌지. 여기 사탕값이야. 어?
6: 아, 이거 나도 오렌지 주려고 샀는데.
4: 이런 어? 우연이.
1: 나도.
4: 뭐,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5: 사실 이게 내가 사탕을 팔아서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팔찌야. 고마워 얘들아. 아, 소원 빌어야지.
7: 하플, 소원 빌었지?
1: 소원?
7: 응. 그래, 버블잼 말이야, 버블잼.
6: 용서가 되게 해주세요.
1: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우리 우정 영원히

안녕 친구들, 나의 비닐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0: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1: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여기 있었구나, 우리 귀여운아가. 엄마한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아가한텐 유아용 접착제가 딱이야. 이런 건 사?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하게 하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

이게 뭐야? 아가도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 엄마는 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봐, 저기 좀 뭐라니까.

0: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음악이 안 나오지? 배터리가 다 다른 거 아니야?

출발들아, 너희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곰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곰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고마, 빨리 구급차 불러.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누가 이 초콜릿 먹을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 이거 다 단 건 없어.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초콜릿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

0: 어디를 10 뛰어넘기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벌써 저쪽에서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0과 3이 되었네요.
1: 날 좀 봐.
0: 합치면
2: 오, 부르지 마세요.
0: 13입니다.
2: 여러분, 무한반복입니다.
0: 굉장해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3: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0: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3: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4: 안녕.
0: 달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앞에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5: 9와 1.
3: 8과 2.
6: 7과 3.
7: 6과 4.
8: 5와 5.
9: 10이 되는 짝.
10: 10이 되는 짝.
0: 그럼 10이 되는 짝만 알면 10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8.
1: 더하기 6은?
3: 우히!
4: 바로 14.
6: 익스트림!
0: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헐.
11: 더하기 6은 멋진 모습.
3: 이런.
0: 발에 작은 이가 등장하면서 실이 되었네요.
11: 안녕, 친구들.
0: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11: 변신 정사각 결.
0: 10 더하기 4는?
3: 바로 14. 익스트림.
0: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1: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 하라고.
3: 더하기 3은?
1: 바로 11.
3: 더하기 4는?
1: 바로 12.
3: 더하기 5는?
1: 바로 13. 이제 불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0: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응? 필요하겠네요.
1: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2: 나머지를 확인해서 쭉 내려가면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0: 10년 넘게 대회 우승자는 8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2원에게 좋겠죠? 10은 어디 있나요? 8은 어디죠?
2: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1: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3: 블루
4: 옐로
3: 블루 쿨
4: 옐로
3: 블루
5: to stop our game. Not cool.
6: Oh, sorry, friends. I can't help myself. Red means stop.
7: Never mind, Blue. I'm happy to play something else.
8: Oh, look! Scooters! Yay! Yellow!
3: Blue! Let's go!
6: Woo!
5: Not again.
6: Sorry. Can't stop myself. And I've got lots of these to put up today. Bye.
7: Oh, dearie.
5: Time to put a stop to Red stopping.
6: Stop!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뭐?
4: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잘 맞.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지난 이야기.
1: 상대된 괴담. 이제 반란을 멈추시오. 야! 액션!
2: 우리 꼭 힘을 모아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반드시. 아, 잠깐.
3: 여왕님.
1: 여왕님! 여왕님, 괜찮으십니까? 여봐라, 어이를 불러라!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기운 내세요. 반대 세력도 물리치고 이제 꿈을 펼치셔야죠.
2: 그래도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을 두고 떠나 마음이 놓이네. 부디 삼국 통일의 꿈을 부탁하네.
1: 여왕님! 여왕님!
4: 선덕여왕은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왕위에 올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지. 강력한 신라를 만들고 삼국 통일을 꿈꾼 위대한 왕이었어.
1: 여왕님의 꿈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4: 선덕여왕이 돌아가시고 신라는 당나라와 협력하며 계속 군사력을 키웠어. 한편 백제는 점점 힘이 약해졌는데 여기서 문살!
5: 아하! 내가 맞힐 거야!
4: 당시 백제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었으니 이 장군이 누구일까요? 1번 고백장군, 2번 개백장군.
6: 고백장군이냐
7: 개백장군이냐
5: 그것이 문제로다.
4: 정답 공개. 장군은 바로바로

0: 개백장군.
1: 개백의 칼을 받아라. 야채. 누구든 백제를 쳐들어오면 나 개백이 다 물리쳐 주마. 야채.
0: 그리고 어느덧 13년 후, 때는 660년.
2: 신라의 5만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부터 백제를 공격할 것이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나가자. 나를 따르라! 이제 삼국 통일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여왕님, 부디 힘을.
3: 장군님! 장군님!
4: 제가 어떻게 밖에 안 됩니다.
1: 뭐라? 다 모아도 병사가 5천밖에 안 된다고?
3: 네, 신라군은 5만 명이라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1: 5만, 아니 10만이라고 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자, 백제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3: 따르라!
0: 그렇게 5,000대 5만, 개백의 백제군과 김유신의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만났어.
2: 5,000의 군사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모두 백제군을 공격하라.
1: 이곳이 또 이제 끝이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0: 이렇게 시작한 황산벌 전투! 총 5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 백제일까? 신라일까?
5: 신라가 군사가 10배나 많잖아. 신라가 이기지 않았을까?
6: 근데 개백 장군도 대단해 보여. 난 백제!
0: 오, 과연 결과는? 첫 번째 전투는 백제군 승리! 두 번째 전투도 백제군 승리!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백제군이 승리했지.
2: 단지 군사 5천으로 네 번이나 우리를 이기다니. 백제군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7: 장군!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가 자꾸 져서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 뭐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꾼단 말인가?
8: 화랑 권창! 제가 가서 개백을 무찌르겠습니다!
2: 화랑 권창, 네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너는 아직 어리다. 아직은 나설 때... 화랑 권창! 권창! 아이 참... 가봐.
1: 지금 신라군들은 당황하고 있다. 이 기세로 저들을 몰아내자. 우리 백제가 약하지 않다는 걸 저들에게 알려주자.
8: 알려주자.
9: 관청의 창을 받아라.
1: 아니 멈춰라. 아직 전쟁에 참가하기엔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9: 어리지만 난 용감한 신라의 화랑이다. 신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1: 오라, 신라의 화랑은 참으로 용맹하구나. 하지만 아직 어린 널 뵐 수는 없다. 다시 돌아가거라.
9: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이 한 목숨을 바쳐 신라를!
1: 야채!
3: 아, 어리지만 적입니다. 어찌 살려두십니까?
1: 아직 어린 처자를 죽였다간 오히려 떨어진 신라 군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
9: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안창의 창을 받아라.
1: 안창!
3: 그러니까.
1: 참 말 안 듣는다. 돌아가.
0: 하지만 관창은 쫓아내도.
9: 계백은 화살을 받아라.
0: 계속 공격해왔지.
9: 개백은 관창의 창을 받아라!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다시 올 것이다! 화랑에겐 후퇴란 없다!
1: 어리지만 그 기백이 대단하구나. 어쩔 수가 없군. 야!
0: 그렇게 관창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10: 아유, 화랑 관창이 죽었다.
3: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불쌍해서 어째?
10: 그러게.
11: 저걸 어쩌냐.
3: 아유, 불쌍하게 됐네.
7: 화랑 관창! 관창! 아직 어린 병사를 이렇게 죽이다니! 나쁜 백제군!
2: 내가 가지 말라 말렸거늘 내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신라의 군사들이여 들어라! 아직 어린 화랑이 저들의 손에 죽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승리뿐! 모두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백제군을 공격하라!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모두 공격하라!
7: 공격하라!
2: 관창! 신라군이요!
0: 화랑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높아진 신라군! 신라군은 백제군을 거세게 몰아붙였지!
1: 공격하라!
9: 장군님! 장군님! 백제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1: 어차피 여기서 물러서면 백제는 끝이야!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신라군을 공격하라! 위험해! 너라도 어서 피하거라. 이대로 끝내는 것인가. 우리가 백제는 지키지 못했구나.
12: 적이었지만 그대는 뛰어난 장군이었소. 역사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오.
7: 장군! 남은 백제군도 다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2: 개백 장군이 쓰러졌다. 우리 신라의 승리다! 백제로 진격하라!
13: 우와! 결국

0: 이겼네. 아이, 근데 계백 장군님의 죽음은 좀 슬프긴 하다.
1: 맞아.
2: 아이,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훗날 고구려도 신라한테 져서 멸망을 하지.
1: 어? 그럼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네?
2: 그렇지.
1: 어.
2: 선덕 여왕의 꿈이었던 삼국 통일. 선덕 여왕이 죽은 후에도 김유신은 신라의 군사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었지.
3: 여왕님, 보고 계십니까? 여왕님이 바라시던 삼국 통일의 꿈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여왕님,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갈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2: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1: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0: 가위바위보!
1: 예,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2: 가위바위보! 내가 왕이다! 미쳐! 나 혼자 다 먹어야지.
3: 배고파.
2: 가위바위보!
4: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5: 나도. 일로 와봐.
2: 야, 어떡해.
6: 큰일 난 거 아니야?
4: 에이, 그래도 별일이야, 있으려고.
1: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2: 아유. 가서 좀 말려봐.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8: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것 같아.
9: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7: 응.
9: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7: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샤.
10: 혼자서는 못하겠지.
9: 왜? 2대2야.
10: 걔는 왕이고 나는 쫄병인데 뭐.
7: 빵들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0: 그렇지.
7: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0: 근데 무서운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내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9: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10: 내가 방금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9: 정답!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걔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 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8: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9: 그치, 거의.
7: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9: 봐봐. 근데 그런 보장은 없지.
10: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7: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어.
9: 나도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할까?
10: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7: 폰?
10: 왕이 우리 팀 퀸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7: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8: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열 칸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7: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이렇게 딱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뒤에서. 중간에.
9: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3: 아니요.
7: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9: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10: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9: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3: 인간.
11: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7: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9: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10: A가 근원 아니야? 나비 효과 알지?
11: 알지.
10: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아, 제가 혼자 군을 독차지해? 그럼 나는 음식 독차지해 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C 다음의 왕도 걔를 위해서 또 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3: 근데 지금까지 A, B, C 너죠.
10: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9: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그늘 차지하는 건 뭐 상관없어. 근데 B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7: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 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 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해.
11: 어려워.
7: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10: 음식! 하루 굶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짖어.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9: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7: 누구세요?
10: 뭐야?

0: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 것 같아. 아예 뽀로로 마을처럼.
1: 아바타
0: 서로 행복하게.
2: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4: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2: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익히고
3: 아이들이 또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4: 크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5: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6: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2만원.
1: 010-땡땡땡땡땡땡땡.
0: 예, 받습니다. 완료.
2: 포도 싸게 팔아요. 3kg 2만원. 어, 어.

0: 여보세요? 네? 포도요? 포도 안 팔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상한 전화가 오래. 여보세요? 아니, 포도 안 판다니까요. 호빵이 호떡이, 너 또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쳤지? 엄마 많이 화나신 것 같지?
1: 그러게. 그런데
2: 너무 재밌다.
3: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니들 또 장난치다가 쫓겨났지?
2: 삼촌.
3: 이 장난도 말이에요. 이 똑똑하게 쳐야 돼. 삼촌이 알려줄까?
2: 우와. 네. 네 알려주세요.
3: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0: 여보세요?
1: 아, 예. 그 중화반점이지요. 여기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시고 탕수육, 군만두, 할부채, 잡채밥
2: 서비스를 주세요.
0: 아, 장난도라도.
3: 예, 여보세요?
4: 아흥, 아흥, 아흥, 아흥, 아흥, 구하기가 막혀, 흥구하기가 막혀, 흥구하기가 막혀.
5: 요새 전화 걸면 번호 다 뜨거든요.
6: 번호 다 뜨거든요.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불유 등의 형으로 처벌한다. 처벌한다. 함부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7: 안 돼요.
4: 아, 그래. 그럼 다른 장난 치면 되지.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8: 쉿. 내가 벨을 누르면 바로 계단으로 튀는 거야. 알겠지?
5: 베이티는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장난을 쳐요. 그러다 경찰서 가요.
4: 장난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구나.
5: 아니, 삼촌!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니까요!
6: 삼촌! 그런 장난 말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재밌는 장난 없어요?
4: 귀여운 장난? 아, 있지!

0: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아, 얘들아, 이거 다시 이형 치면 되는데. 니또 와!
2: 삼촌! 좋아하는 친구한테 쳤던 장난이죠?
3: 고백할 용기는 없고 말은 걸고 싶었죠?
2: 근데 차였죠?
0: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상대하고 가자.
1: 니들!

0: 진짜 너무해.
1: 아무래도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지.
2: 응, 누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러 가자.
1: 그래, 가자.
2: 가자.
1: 키가 많이 컸네.
2: 누나도 우유 많이 먹으면 클 거야.
1: 몇 리터?
2: 진짜 몰라.
3: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지원이, 은율이, 서진이와 놀아볼게요. 첫 번째 놀이는 눈 가리고 숟가락으로 공주끼.
4: 자, 게임 가볼게요. 시작!
3: 놀이 끝! 서진이가 가장 많이 담아서 승! 자, 그럼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놀이는 숟가락으로 공 옮기기.
4: 게임 준비! 시작!
3: 지금처럼 숟가락을 입에 물고 공을 옮겨서 종이컵 위에 올리면 끝!
5: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잘해줄게! 힘내라! 힘내라!
6: 이겨라! 이겨라! 누가 이기는 거야! 힘내라!
3: 서진이 승.
6: 이겼어.
3: 재밌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 만나요. 안녕.
7: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1: 오, 됐다 됐다 됐다.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우린 너무 바빴던 거 있지?
7: 인기 있는 숙명이랄까. 호미는 호빵이가 너무 보고 싶었잖아.
1: 어머나, 곰이야.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볼까?
7: 너희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8: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를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8: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도 바로 열어볼게. 이 고민 뭔가 공감 가는데 읽어볼까?
7: 화장실에 있다가 친구들이 나에게 험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예쁜 척을 하는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 어떡하면 좋죠?
1: 일단 이리 와. 안아줘. 너무 속상했겠다, 우리 자기. 이건 우리도 너무 많이 겪어본 일이잖니. 화장실, 교실, 급식실, 침실, 거실, 욕실. 난 안 들어본 곳이 없어.
7: 그 정도면 호빵이 너가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니?
1: 조용. 식이 질투를 받는 건 역시 인기인의 숙명이랄까?
7: 그런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기랑 우리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냐. 그냥 막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걸 자꾸 예쁜 척한다고 하니까는. 호미는 뚝당해, 뚝당해. 호빵이도 그렇지.
1: 혀 어디다 두고 왔니? 그러니까

0: 이렇게 내 험담을 들었을 땐 싸운다. 똑같이 험담을 한다. 노노노. 그건 하수나 하는 거지. 그럴 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험담은 칭찬으로 받아쳐야 해.
1: 응? 험담에는 칭찬을 하는데 왜 눈에 눈은 이에는 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0: 조용. 험담한 친구를 만나면 칭찬을 해주자. 예를 들어볼까? 연기하는 거야?
1: 오케이,
0: 상황극, 상황극.
1: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호빵이 너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겠지?
0: 뭔 소리야, 연기인데.
1: 엄마, 호빵이 걔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 머리 봤어? 왜 안 갈래? 웬일이야? 그런 것도 원래 7살이 졸업하는 거 아니야?
0: 저 호미야.
1: 정말 옷 입은 것 좀 봐. 원피스 웬일이니?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려가지고 먼지 그냥 안 오. 별로잖니.
2: 호미야!
1: 호빵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0: 호미야, 넌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세심하고 정확하니?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봤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니 감동이잖니. 나도 요즘 스타일에 고민이 많았거든. 호미 너의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이 펄럭이는 원피스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너처럼 남한테 관심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랑 머리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거기다가 호미야, 얘 팔 근육은 왜 또 이렇게 좋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근수죠? 운동하는 거 아니지? 너 나올래 운동해? 어머, 잠깐만, 이 삼두 뭐야? 회전근개, 웬일이니? 이거 타고난 거야. 이거 소도 때려잡겠네. 너가 오태가 남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1: 내가 잘못했어.
0: 어머, 무슨 소리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너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1: 아니, 그냥 나는 너가 어울리는 걸 좀 입었으면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주말에 쇼핑 갈까? 나도 네 친구인 게 너무너무 좋아.
0: 좋아. 이렇게 네가 내 험담을 해도 나는 너의 장점만 보여.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질 거야.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내 편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3: 스타의 자세.
1: 그럼 오늘도
3: 고민 해결.
1: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나도 탈래.
3: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1: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4: 나비트 먹자.
1: 홍지레빗 키즈캠핑.
3: 와, 재밌었다.
1: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집 원앤원.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다섯.

0: 참새와 허수아비.
1: 팔팔랑 조우진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2: 아버지.
3: 호호.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 왔니?
0: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3: 아 이걸로 꽃밭을 만들까 하고. 이 꽃씨를 심으면 자라서 아주 예쁜 꽃을 핀단다. 일단 이 꽃씨를 뿌린 다음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거란다. 다 어디 갔지?
1: 꽃씨가 다 사라졌네요.
3: 그 참 희한하네. 분명히 내가 여기에 꽃씨를 뿌렸는데.
0: 네, 할아버지. 저희도 봤어요.
3: 근데 왜 지금은 없을까? 할 수 없지. 다시 또 꽃씨를 뿌려야지 뭐.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렇게 땅에다 꽃씨를 뿌려.
1: 참새가 와서 할아버지가 뿌린 꽃씨를 먹고 있어요.
3: 저리 가, 이 나쁜 참새야. 꽃씨가 어디 갔나 했더니 참새 짓이군.
0: 몽땅 참새 뱃속에 간 거예요?
1: 두 마리가 더 와서 할아버지 꽃씨를 먹고 있네요.
0: 오, 할아버지.
3: 예, 호이, 호이.
4: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3: 글쎄 말이야, 참새들이 내가 뿌린 꽃씨를 다 쪼아먹었어.
0: 그래서 우리가 다 쫓아냈어요.
4: 쫓아내도 소용없을걸? 다시 또 올 텐데 뭐. 봐, 허수아비를 세워야겠어.
0: 허수아비가 뭔데요?
4: 지푸라기로 만든 파수꾼이란다. 참새들이 겁나서 못 오게.
3: 아하, 역시 우리 할멈이 천재라니까. 당장 만들어야겠군. 자, 모두 따라와요.
0: 잘 있어 참새들아. 우린 허수아비 만들러 간다.
1: 여기는 할아버지네 헛간입니다.
3: 허수아비 만들 건 이 안에 다 있으니 찾아보자꾸나. 일단 긴 막대 두 개랑 묶을 끈이 필요해.
0: 저희가 찾을게요.
1: 팔파는 긴 막대 두 개를, 조지는 끈을 찾아왔어요.
3: 옳지. 이제 이 막대를 묶어서 몸통을 만들자꾸나.
1: 할머니는 지푸라기랑 자루를 가져오셨죠.
3: 옳거니. 이 자루에 지푸라기를 채워서 머리를 만들어야겠군. 이제 허수아비한테 옷을 입혀야 하는데.
4: 여기 낡은 옷 모아둔 거요.
0: 우와.
1: 조지가 원피스를 찾았어요.
0: 뭐야 조지, 이걸 입히면 새들이 무서워하겠니?
1: 페파는 외투를 찾았어요.
3: 이게 좋겠다 페파.
1: 조지가 모자도 찾아냈죠.
4: 잘했다 조지.
0: 허수아비 얼굴은요? 그려야 되나?
3: 암 그려야지. 조지랑 네가 허수아비 얼굴 좀 그려줄래?
0: 네 할아버지.
1: 눈이랑 코는 조지가 그리고 파파는 입을 그렸어요.
3: 아이고 잘 그렸구나.
1: 허수아비가 완성됐네요.
5: 만세!
1: 새들이 할아버지가 뿌린 꽃씨를 계속 먹고 있어요.
0: 어? 참새들이 또 왔어요.
3: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이 허수아비가 다 쫓아줄 테니까.
1: 할아버지 말대로 허수아비가 참새들을 다 쫓아냈군요.
5: 만세!
3: 다행이다. 이제 저 녀석들이 내 꽃이 못 먹겠지?
0: 어, 할아버지. 근데 참새들이 불쌍해 보여요.
3: 그러게, 배들이 많이 고픈가?
4: 걱정 말아요. 이게 있으니까.
0: 그게 뭐예요, 할머니?
4: 새 모이주는 통이란다. 여보, 이 꽃이 좀 여기 담아줄래요? 이리 온 새들아, 점심 먹자. 참새들도 이제 먹을 걸 줬으니 됐지?
0: 야호! 새들도 이제 좋은가 봐요.
1: 파파는 할아버지 꽃씨가 무사해서 기뻤어요. 하지만 참새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더 기뻤죠.
0: 바람 부는 가을날
1: 파파 가족이 공원에 놀러 갑니다.
0: 오늘 정말 춥다.
3: 그래, 정말 춥구나.

0: 안 되겠다. 따뜻하게 입어야지.
1: 날이 추워서 팔파가 죽은 모자랑 목도리 외투를 입었죠.
2: 지붕은 닫아야겠지.
0: 히터도 틀까요?
2: 어때? 이제 좀 따뜻하지?
3: 네, 아빠!
2: 자, 그럼 갑니다.
1: 공원에 다 왔네요.
2: 다 왔어요.
3: 만세!
4: 엄마, 근데 나뭇잎이 왜 다 알록달록해요?
0: 가을이라 단풍이 든 거야.
1: 가을이 되면 나뭇잎 색이 알록달록 변하죠.
2: 바람 한번 쳐다. 추운데 땀나게 운동할까?
4: 먼저 찬다. 저쪽으로 찬 게 아닌데 저리 가네.
1: 바람 때문에 공이 반대로 갑니다.
4: 웅덩이에 빠졌어요.
2: 아빠가 이 막대기로 꺼내줄게.
4: 조금만 더요, 아빠.
0: 조심해요, 빠지겠어요.
2: 걱정 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4: 아빠, 물에 빠지니까 추워요?
2: 약간.
1: 바람이 불어서 공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4: 다행이다.
2: 그러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군.
0: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부네. 모자들 꽉 잡아요.
1: 저런, 바람에 조지 모자가 날아갔네요.
0: 걱정 마, 조지. 아빠가 모자 찾아주실 거야.
4: 빨리요, 아빠. 저 나무 위에 걸렸어요.
2: 아빠가 올라가서 내려줄게.
0: 나무가 약해서 당신이 올라가면 부러지지 않을까요?
2: 그럼 조지 모자를 어떻게 내리지?
0: 참, 흔들어서 떨어뜨리면 되지요. 좀 더 세게 흔들어야겠는데.
2: 나나 당신이나 거기서 거기네 뭐.
0: 지금 웃음이 나와요.
4: 웃긴 걸 어떡해요, 엄마.
0: 그래, 좀 웃기긴 하다. 근데 조지 모자는?
4: 엄마 머리 위에요.
0: 여기 있다, 조지. 다음부턴 꽉 잡아라.
1: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네.
4: 이것 봐봐. 누워도 안 넘어진다.
1: 어찌나 바람이 센지 파카가 넘어지지도 않네요. 바람 때문에 조지도 안 넘어지고요.
4: 아빠, 아빠도 해봐요.
2: 아빠는 무거워서 안 될 텐데.
4: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2: 좋아, 그럼.
1: 바람이 세서 아빠도 안 넘어지네요.
2: 정말 이거 재밌는데. 뭐예요, 여보? 당신도 해봐요.
0: 바람이 그쳐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2: 바람이 그치긴 왜 그쳐요?
1: 바람이 그쳤는데요?
2: 지금 웃음이 나요?
0: 웃긴 걸 어떡해요, 여보?
4: 바람도 그쳤는데 이제 뭐 하고 놀아요?
2: 너희는 뭘 제일 하고 싶은데?
4: 물장구치기요. 이렇게 풍덩풍덩. 근데 여긴 물웅덩이가 없네. 낙엽더미밖에 없어요.
2: 낙엽더미만 있을 땐 뭘 하고 놀게?
4: 뭘 하고 노는데요?
2: 풀썩풀썩 낙엽 튕기기.
1: 아빠가 낙엽을 튕기면서 즐거워하죠. 팔파도 뛰면서 낙엽을 튕깁니다. 온 가족이 훌쩍 뛰며 낙엽을 튕기네요.
4: 가을에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さよなら。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제소의 위기.
2: 아, 좋다.
3: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3: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2: 뭐? 그런 거 아니야.
4: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아니라니까.
4: 애미르니께.
2: 야.
4: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5: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4: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6: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5: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3: 모두 난간을 붙잡아.
4: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2: 모두 괜찮아?
4: 어? 어?
2: 아저씨!
4: 아저씨가 사라졌어!
7: 살려주세요! 어? 구하세요!
4: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0: 아니야?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왜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갈라!

0: 엄청난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2: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2: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3: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4: 우와! 경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3: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4: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4: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4: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4: 네!
3: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3: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3: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3: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3: 마리 팀장님!
5: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3: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5: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박사!
1: 어림없지.
2: 또한 이런
3: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유리 누나,
3: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2: 그럼 뒤는 내가.

0: 보낼 순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3: 성공이야! 내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4: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이제 어쩔 거냐고!
1: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0: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1: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1: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요. 찌릿찌릿.
3: 그만 둬.
1: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파이어로보가 아이들 구하러 온 거지.
4: 파이어로보? 우와!
3: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1: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3: 야고르지.

0: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1: 와! 취사!
0: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1: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0: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자!
2: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1: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어? 아!
0: 받아라, 일렉트라!
2: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3: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어?
1: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1: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요.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6: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5: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1: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6: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1: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5: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다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다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4: 놀이터에서 놀아요.
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5: 멋있겠는데?
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5: 거기서!
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5: 안 돼, 토끼야!
4: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AI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진행을 맡게 된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AI는요, 조금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거의 모든 곳에 말도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던지 간에 10배,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단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직역하면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낸,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세돌 사범님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둑에서 1인자였던 이세돌 사범님이 인간이 만든 AI한테 패배하게

그럼 고양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삼각형의 귀가 있고 동그란 눈에 수염이 있어.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할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웨일시코기라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봤더니 어? 얘도 귀가 삼각형이고 북슬북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수염이 있는데 얘 고양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그냥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굳이 우리가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본 AI가 학습을 하더니 알아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고 구별을 낼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대학교 팀이 만들었던 방식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은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딥 러닝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갑자기 똑똑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AI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 대표적인 걸 고르자면 뭐 많은 친구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LLM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치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어. 아,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한 종류인데 그중에서 언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죠. 언어가 왜 중요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일을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때다 언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다 언어를 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챗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좀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LM이고,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춤추는 영상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거기서 더불어서 음악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언어만 했던 AI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은 다 멀티모달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의 기본 작동 원리는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 주는 게 AI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예측할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즉, AI에게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법을 영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프롬프팅.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뭐 질문을 한다. 나 AI한테 뭔가 쓰고 있어 할 때, 나 프롬프트 쓰고 있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숙제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일까지 이거를 해결해서 가야 해. 근데 난이 문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할수록 AI가 뭐라고요? 뒤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AI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역할극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AI야,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쓴다면 어떻게 해볼 것 같니? 역할극이 들어가는 순간 AI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할극을 하는 걸 사실은 AI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AI는 지금 뭐든지 될수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길 바란다면 네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라고 생각하고 영어 발표를

친구를 도와줘.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는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도 다 알지는 못해. 세상에 뭐든지 다 아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의 답을 100% 믿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판단과 생각의 마무리는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AI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절대 AI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몇 반 몇 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AI에게 말했다가는 인터넷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좀 숨기고 진짜 질문만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AI를 써봐라고 하면은 그냥 AI한테 작업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건데, 그걸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AI한테 뺏기는 거야. 어디까지나 정말 AI에게는 도움만 받고 결국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입니다. AI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우리에게 답을 내주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학교 뭐 독후감, 과제, 뭐 101장 글짓기 대회 이런 데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I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본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적절하게 윤리를 지켜가면서 잘 쓰면 나 혼자 하던 일을 이 AI, 인공지능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나의 효율의 10배, 100배, 1000배로 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AI 만약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툴이든 좋으니까 ChatGPT 재미나이 켜서 로그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AI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 강의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승범이었어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EBS 뉴스입니다. 학생과 교사 수가 모두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는 다양한 교육 현안이 집약된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으로도 통합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같은 굵직한 교육 정책을

0: 주도해온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선 오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당선인이 새로운 교육감으로 선택됐습니다. 당선 직후 이 폰프리 스쿨을 1호 정책으로 제안하며 교육 혁신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경기도의 현안을 영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전국 학생의 30%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지역 간 교육 격차입니다. 신도시 지역은 교실 한 곳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원도심과 외곽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교육 현장의 최대 화두인 AI 교육도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도입하며 디지털 교육 전환에 나섰지만 실제 활용도와 교육 효과를 놓고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도내 교사 63%가 악성 민원 때문에 사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당선인이 경기교육의 새 수장으로 선택된 배경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9시 등교제 등 전국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어온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정치인에서 이 국내 최대 교육청을 이끌 설계자로 돌아온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4년 만에 또 진보진영 대표 후보로서 경기교육의 지휘봉을 다시 잡게 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2: 기쁘고요. 오랫동안 꿈꿔왔고 준비해왔던 직책을 맡게 되었으니까 한없이 기쁘죠. 그러나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기쁨은 잠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직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위기에 빠진 교육을 구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이번에 당선된 전국에 저 빼고 15분의 시도 교육감님들을 한분한 분씩 지금 다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또 지혜를 얻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재선, 삼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 당선자들을 만나면서 무게감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육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경기도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요. 뭐 학생 수, 교사 수,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현안도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요. 이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해결하셔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2: 선생님들에게 몇 가지 선생님들의 어떤 건의와 또 선생님들의 자긍심,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면책권을 부여를 해드려야 됩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교사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아야 되고 재판받아야 되고 벌금받아야 되고 징계도 받고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직을 걸고서 체험 활동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주장이죠. 이 면책권 부여를 위한 국회 법을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치촉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은 제가 국회로 달려가서 하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사들의 면책권 부여하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싶고요. 교사 면책권이 부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

0: 119 콜센터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감이 직접 관리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실을 열어놓는 거예요. 정말 학부모 당신의 자녀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학교 당했다. 근데 이 일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학교는 못 믿겠다. 교육감한테 직접 오세요. 그럼 제가 직접 만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공약으로도 이제 내세웠어요. 그리고 개방교육감실 운영하고, 119 콜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났을 때는 교사들 개인한테 경제적 부담 지우지 않는 그 종합안심보험 제도 이걸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민원인들을 토요일 오전마다 교육감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제가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1: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0: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경기 남부는 광교 호수에서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프로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교육감이 광교 호수에 있습니다. 억울한 민원이 있는 분들,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들, 또 교육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학생들도 함께 와서 쓰레기도 짚고 또 슬로우 조깅도 하고, 제가 슬로우 조깅을 매주 토요일마다 10km씩 하거든요. 빨리 뛰지도 않아요.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같이 슬로우 조깅도 하고 프로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끝나는 데 같이 이제 아침 해장국도 같이 먹고, 또 필요하면 또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거기다 오시라는 거예요, 민원인들.
1: 네, 이렇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메시지가 또잘 담겨 있는 그런 공약이었겠죠. 이 선거 과정에서 라스, 문해력, 예술, 스포츠, 이 아젠다가 또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학교 현장이 너무 입시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목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0: AI 시대는 뭐가 필요하죠?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 없이는 AI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상상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게 하고 잘쓸수 있고 그런 문해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수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오케스트라를 같이 하면서 서로 도우고 예술적인 그런 감성이 생겨나고, 저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연극 구경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한 번씩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게 문화 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400년 전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은 악기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악기 하나를 다룰 줄 모른다. 이건 교육이 아닌 것이죠. 학교는 입시 기관화 돼버리는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어지고요. 잘못된 것이죠. 고쳐야죠. 그리고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야지 저는 정상적인 학교라고 봅니다. 오케스트라 아니면은 합창단. 이게 그냥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고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비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악기 하나씩은 배우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는 제가 한 100개는 만들 생각이에요. 제 지역구 오산에서 다 해본 거예요. 예, 다 해본 거고 전혀 뭐 생소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오산에서 해봤던 그런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시대 아이들의 체력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가뜩이나 불안한 세상인데.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 클럽 법을 제가 13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지금 좀 활성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클럽을 법에 치지 맞게 이제 활성화 시킨다. 그 다음에 경기도 모든 아이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3.1km씩은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있다.

0: 3천 몇 킬로씩은 애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서 못할 뿐이죠. 아이들은 위대합니다.
1: 네. 아마도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어 할 정책 아닐까 싶은데요. 이 취미 1호 정책, 다소 파격적이기도 한 내용인데 중1까지 스마트폰 프리스쿨 조성으로 꼽으셨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신 배경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이제 1호 정책으로 교육을 본질을 하기 위해서 폰 프리스쿨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1단계는 중학생까지, 2단계는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이거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고등학교까지 이걸 저 폼프리스쿨 이걸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단계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한 번에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행정명령권을 발동을 할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다음 2학기 때 갑자기 이걸 시행하면은 크게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을 내년 1학기부터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지금 관심과 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하게 되면은 경기도가 성공적인 모델 사례를 만들게 되면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할 거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기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는 그런 게 첫 번째로 폼프리스쿨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앞서 이 교권 보호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체험학습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0: 체험학습을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이 관련 것도 이것을 위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들이 부담이 없이 이건 목적감 아닙니까?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서 다양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위탁으로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면책권도 통과시켜서 그래서 2학기부터는 이제 체험학습이 부활되고 이 체험학습의 부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 선거 과정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 당선인의 삶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0: 사실 당선인께서는 5선 국회의원으로 교육정책과 입법 과정에 굉장히 깊이 있게
1: 수도권 내리 5선.
0: 네, 아니셨습니까? 또 이런 교육감은 처음이다 보니까 또 경기교육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저는 단순한 교육행정가가 아니라 에듀폴리티션으로서 교육정치로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총체적 위기에 빠진 이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구출하는 그런 제가 도구로 쓰이기로 저는 작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지금 너무 권한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는 지금보다 절반만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중등, 유초중등 업무를 시도

0: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을 시켜주면요. 잘할 수가 있어요. 아, 교육부 장관님이 경기 교육에 대해서 뭐를 아시겠어요? 또 경기 교육은 제주 교육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교육청이 전국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가하고. 이건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주권 시대에는 제가 안 되면 대통령도 제가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이 유초 중등의 이 업무를 전폭적으로 이양해 달라. 그것을 제가 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MB 시대부터 MB 정권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교육부의 뭐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봐요. 이거 안 내놨거든요. 그걸 제가 잘 설득을 해서 합의해서 내가 잘할 테니까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꼭좀 하고 싶고요. 특히 벽계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지역과 학교가 서로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벽이 높이 쳐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학교 체육관 야간에 쓰는 것도 어렵고 주말에 학교 문도 닫혀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운동장도 가서 아빠가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에 침해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는 개방이 주민으로 돼야죠.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인데요.
1: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4년의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안민석표 교육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 경기도민과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는 20살부터 사범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다니면서 꿈꿔왔던 교사하고 교수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 교육학 박사를 하고 또 정치를 하면서 40년 동안 꿈꿔왔던 저의 모토가 있어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걸 제가 4년 동안에 보여드리려고 할 것이고요. 딱세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만들어 드리겠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존중받고 교권이 회복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셋째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또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요세 가지를 제가 4년 동안에 꼭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으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저는 에듀폴리티션 교육감으로서 세 가지 절차와 원칙을 지킬 겁니다. 소통하고 합의하고 함께 실천한다. 소통, 합의, 실천. 이세 가지를 경기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면은 저는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교육 모델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약속해 주신 변화가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당선인 특별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0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0: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망망대해 같은 구름바다 사이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구례. 맑은 공기와 푸른 산, 섬진강이 어우러져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곳. 한층 깊어진 봄의 기운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수위의 화려함과 향이 곳곳을 가득메운 노란 물결. 벅찬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례는 보고 싶은 고장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산맥리 벚꽃 축제에 산수유 축제. 하하하, 그죠. 그곳에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5: 꽃보다 고무가 더 이뻐요.
6: 어, 그래요?
5: 네.
6: 이렇게 정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봄을 맞이하니까.
4: 구례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태는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섬진강 따라 구례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사계절을 품은 섬진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활기찬 삶이 피어나는 구례의 오일장으로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화개장터와 함께 영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시골장인 구례 전통시장. 하동, 곡성, 남원, 순천, 광양 등에서 사람들이 모여 활력이 넘치는 곳이죠.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약초가 넘치는 약재 골목과 섬진강에서 나는 사계절 특산물이 결집하는 최고의 지역 장터입니다.
7: 물건이 싱싱하고 시장도 크고 그러니까
8: 아, 저는 뭐 옛날 생각하면 구수하지요, 한마디로.
9: 다른 오일장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도 착하고.
4: 분지 형태의 구례는 3도 5군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

0: 그래서 영화남 지역 장군들에게 200년간 사랑받고 있죠.
1: 몰미나리, 쑥, 꼴빼기,
2: 꼬술빼기,
1: 쑥꼬쟁이,
2: 쑥꼬쟁이,
1: 있다고 있어요.
0: 명산 지리산과 천혜의 자원 섬진강이 있으니 사시사철 성실을 이룰 수밖에요.
1: 양림장 앉아서
2: 얻어 가시는 거예요?
3: 예. 인심이 좋아갖고.
2: 부자 되셨네요?
3: 응. 인심이 좋아갖고는 살죠.
1: 참기름 밭에 섞게. 먹어보면 알아.
0: 참기름 한 병에도 200년 전통 불의 오일장은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4: 신랑 고향이니까 30년 넘었으니까 저도 고향 같죠.
5: 네, 맞지, 맞아.
4: 네.
1: 하세요, 좋은 것만 있어. 돈 벌어갖고 손자들 공부 가르치고 손자들 주려고. 손자들 애국도 공부 둘이나 해서 봐. 95.
2: 우리 아드님들이 여기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안 하셔?
1: 아이고 왜 안 해? 못하게, 못하게 해도 내가 집에 가 있으면 애나 치매가 와. 애 안 오라고 나와서 말도 씹히고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 향해 오면 좋아. 웃고 하루 해가 잘 가고.
0: 좋은 기운 받아 가고 가족의 삶을 집행해 준 터전. 그 중심엔 정이 있습니다.
6: 세상은 일단은 저한테는 정이죠. 일단 정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들이 없으면 즐겁고 반갑고.
0: 장만 보고 갈 수 있나요? 분에는 그냥 발길을 돌릴 수 없는 매력 넘치는 곳.
2: 사람들 많이 오세요?
6: 네, 많이 오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요. 근데 토요일 일 되면 많이 와요.
2: 네, 왜 이렇게 많이 와요?
6: 아유, 지대가 좋으니까 그러죠. 함사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좋으니까 그러죠. 경치 좋고 인심 좋고.
0: 이곳 장터에 평생을 바치고 배를 이어 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망치소리 그칠 날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손끝에서 태어난 녀석들은 누군가의 밭에 쓰여서 풍성한 먹거리를 키워내겠죠.
7: 이건 얼마 시간인데요? 이건 어떠세요?
8: 우리가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 있었어요.
9: 아, 계속 있어요?
8: 네네.
10: 좀 이제 뭐 한 50년 된 장소 생기면서 인체시대부터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0: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 돌아오는 계절과 같습니다.
11: 예전에 그 진짜 그랬어요. 거물 안 있는 게 쇠소리, 쇠소리.
0: 여기저기 들려오는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망치소리로 풍겨운 오일장. 이야, 구수한 냄새가 장터에 퍼져나갑니다. 뻥튀기 외길 인생, 불의 오일장의 명물입니다.
12: 장인 장모님이 한 5, 60년 하셨어요. 5, 60년.
2: 네?
12: 5, 60년.
2: 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대를 이어오시는 거예요?
12: 한 7, 80년.
2: 선생님까지 하시면.
12: 네.
0: 흑백 사진 속 송순내 여사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셨고 뻥튀기를 튀겨서 키운 자식들이 가족을 꾸려 다시 내리받은 일.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받고 일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 남편과 일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1: 남은 이제 그 바닷불도 담았고 버스도 다 싣고 우리 이제 터널 들어갔고 이제 요 시장에 또 용감하고 나오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그러고 댕겨서 됐어. 나 이제 나무가 멀르면 거시기도 또 안 멀르면 막 필필필필 연기가 나고 몰라 한방 들어가면 오래 됐지 뭐. 시방은 뭐 일도 없지 뭐.
13: 안 나오시면 찾아요. 어머니 왜 안 나오셨냐고 아프냐고 어 물어보셔. 이제 나오셨.

0: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좋죠.
1: 하하, 안부가 궁금해지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2: 이거는 오래됐고 얘는 조금 덜 오래됐는데.
1: 그 맛을 잊지 못해 긴 세월 변함없이 찾는 사람들 덕에 송순내 할머니 가족의 뻥튀기는 오늘도 힘차게 뻥뻥.
2: 집 지놓고 집도 2층으로 좋게 빼서 지놓고 논사 놓고 요거 아들 딸 오남에 다 키워서 다행이고 그렇게 좋은 장이지. 일생을 사는 장이지요. 최고로 좋은 장이라.
1: 장터한 입소문난 식당은 장날이면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리도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자, 주인공 등장입니다. 하하, 눈으로만 봐도 숯불향 가득, 생선 바르는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3: 식구들하고 관광차 식사로 왔습니다.
4: 어디서 오셨어요?
3: 저희들 울산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저희들은 남해에서 왔습니다.
1: 양념 돼지고기를 마음껏 감싼 불길이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 맛이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4: 숯불의 향이 들어가서 숯불의 향이 진해서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지글지글 구워낸 생선 부위의 인기도 쌍벽을 이룹니다.
5: 나물이 해날때니까 어느 가게 가든 다 있어요. 두릅, 치나물 전부 다 있어, 숯불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뜯어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뜯어와서 삶아갖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나가요. 그럼 겨울에 이런 나물을 못 드시죠, 그죠? 근데 저희 집에 오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6: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네.
5: 도적도 많이 캐고, 도라지도 많이 캐고, 삽조도 많이 캐고, 엄청 많습니다, 산에 가면. 보물창고지, 보물창고 한 줄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1: 그 귀한 산나물과 뿌리 채소들이 12첩 반상을 이뤘으니 지지산을 통째로 상에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고기 한 점에 노릇노릇한 생선까지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게야 담백하다 담백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7: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 약초 같은 건강해지는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 앞에 딱 서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집이에요.
8: 시장 사람들하고 그 사람 냄새를 한번 풍기면서 그 할머니들하고 참 재밌게 지내고 또 시장에 우리 시장이 아주 또 무한한 발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또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냥 이웃과 그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구경거리, 먹을거리, 정이 넘치는 구례 오일장 놀러 오세요. 요요요요. 이번에는 생명의 젖줄 섬진강으로 떠나봅니다. 고요히 흐르는 이곳에는 수많은 생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연생태 사진작가 신응섭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9: 바위에 이거는 수달똥입니다.
10: 이 비늘 있죠? 잉어. 여기 잉어 비늘이에요.
9: 배설을 할 때 비늘과 가시는 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달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씩 있죠.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발톱이 날카롭거든요, 수달은.
1: 구례 섬진강에는 야생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을 처음 발견하고는 10여 년을 관찰한 신응섭 씨.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면 수달이 물속에서 헤엄친다는 증거.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에게 환경 오염은 재앙입니다.
9: 이 섬진강이

0: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거는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1: 섬진강 어류 생태관에서도 수달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 무리를 놓치고 구조된 녀석들이랍니다.
2: 반갑다. 정말 스커. 야생에서 보면 이 메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수달이. 수달이 이 메기를 20분씩. 얘들이 이제 먹으면 한 20분씩을 앉아서 먹고 있어요.
1: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이래봐도 비교적 상위 포식자에 속합니다.
3: 체중에 약 한 10에서 25% 정도에 대한 그 중량에 대한 먹이를 급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자연에 먹을 수 있는 급이할 수 있는 얘네들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물고기를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4: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요?
2: 가지고 이제 자기 아집으로 가야죠.
3: 여기가 지금 아지트입니다. 여기서만 이 친구 자기 아집 여기서만 이제 먹이를 먹는 대항이 있어요.
1: 야행성이라 야생에서는 주로 밤에 사냥하죠. 물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컷에게 밀리던 암컷이 유일하게 강해질 때는 새끼를 가졌을 때라는데요.
0: 그 수달도 보면은 암컷 개체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수달 새끼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때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1: 섬진강에서는 새끼를 낳으려고 들어가는 수달의 굴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0: 사람을 보면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서 로드킬이나 아니면 사람 좀 그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포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이 아이들한테는 맞습니다.
1: 본래 이곳은 섬진강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조류, 곤충, 식물, 파충류, 민물, 고기 등 130여 종 2만여 마리를 보존하고 있죠.
5: 물고기 어떻게 생겼어? 재밌게 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6: 웃기게.
5: 웃기게 생겼어?
4: 기분이 어떠세요?
7: 아, 되게 좋은데요? 되게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고기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네요.
1: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인 섬진강은 유일하게 7수를 유지하며 깨끗한 자연 환경과 강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생물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3: 주로 이제 계곡 상류부터 해서 중류, 하류, 그다음에 강, 하류, 둔지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단계별로 해발 마켓팅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자연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은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물려줄 유산입니다.
8: 우선 다양한 물고기를 애들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없죠. 섬진강 같이.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와요.
4: 네, 왜 오세요?
9: 왜냐하면 철별로 또 풍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또 얘들한테 자연 속에서 인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에도 좋고.
1: 구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섬진강. 자, 이번에는 강줄기 따라 흐르는 맛있는 삶을 만나보시죠. 윤슬 일렁이는 강 위. 유유히 배를 띄운 어부를 만났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아, 예.
10: 아니, 이거 뭐 잡으시는 거예요?
11: 아, 다섯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1: 파동은 제첩, 구례하면 다슬기가 유명하죠. 수심이 꽤 깊은 곳까지 배를 타고 나가는데요. 강바닥에 깔린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솜씨가 필요하답니다. 물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0: 한 성장감.
1: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돼. 언니가 오염이 안 돼가지고.
0: 일급수에서만 사는 다슬기가 섬진강에 많은 이유죠. 자, 이제 특별한 솜씨를 발휘할 차례. 일단 그물을 강물에 내려줍니다. 서서히 배를 움직여 그물을 바닥에 펼쳐주죠.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바닥을 긁어내듯 그물을 끌어줍니다.
1: 최대한 천천히 가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그물이 바위로 올라탈 수 있게끔 천천히 끌어줘야 돼요.
0: 그물은 수중에서 뜨기 때문에 무게감을 주어야 다슬기를 모을 수 있다는데요.
1: 이게 다슬기 나는 춥니다, 이게.
2: 아, 밑에 바닥에 깔리는.
1: 예, 예, 예. 추로에서 다슬기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따고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다슬기가 그물망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0: 다슬기는 강 바닥 울퉁불퉁한 돌 위에 붙어 서식합니다. 천천히 배를 이동하면 그물추가 돌 표면을 쓸면서 다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물 안으로 다슬기가 모이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야, 잠깐 쓸었는데 벌써 그물 안 한가득이네요. 얼핏 봐도 꽤 많은 양인데 얼마나 채취했을까요? 허, 배가 무거워졌겠습니다. 야. 누나와 식당을 운영 중인 왕상윤 씨.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1: 1cm 이상 다슬기가 돼야지 납품을 그 미안으로 못 잡게 되죠. 적은 것은 또 선별해서 살려주고 큰 것만 이제 납품하는 거죠.
0: 세척 작업을 마친 다슬기는 바로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3: 까야죠.
0: 다슬기 속을 분리하는 작업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다는군요. 수고스럽게 일일이 바늘로 빼내야 한답니다.
4: 이게 나와야 제대로 된 고등이에요. 꼬리 옆까지 다 나와야 돼요.
0: 캬, 껍질 모양 그대로 쏙 빠졌네요.
4: 이게 맛있어요. 이거 고소. 팔목, 고개, 목, 목이 아프죠. 이렇게 숙이고 쳐다보니까. 스마트폰 볼 때는 안 건디. 요거 고동만 까면 아파요.
0: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는 유난히 진한 녹색을 띠고 풍미가 좋답니다.
2: 나에게 불에는 어떤 것이에요?
4: 보물 같은 존재. 다슬기로 인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해드리니까 손님들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0: 이제야 겨우 재료 손질이 끝난 셈입니다. 끓는 물에 숙성시켜둔 반죽을 똑똑 빼넣고 다슬기 수제비를 만들 참인데요. 다슬기만 넣어도 고기 육수 못지않게 뽀얀 국물이 우러나죠. 해조류에 채소까지 곁들이는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로 우려낸 육수에 한 번도 고명처럼 다슬기를 얹어줍니다. 이번에는 다슬기를 새콤하게 무쳐내고 고소한 참기름에 통깨도 톡톡. 채소와 곁들여 먹는 다슬기 초무침 드시겠습니다. 자, 다슬기로 차려진 한상. 예로부터 피로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슬기. 초무침은 흰 쌀밥에 쓱쓱 비벼주세요. 이어.
5: 좀 건강한 거 먹는 같은 느낌?
6: 입에 침이 엄청 고여요, 지금. 새콤한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0: 닷슬기

0: 식감이 느껴지십니까?
1: 맛있어요?
2: 네. 엄청 엄청 맵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 것 같고 각 집집들마다 다 맛있었습니다.
0: 화슬기 수제비 국물 맛은 어떨까요?
3: 대사리 수제비는 얼큰하고 맛있고요. 초무침은 새콤해서 입맛을 돋아줘요.
0: 손님들 엄지척에 보람을 느낍니다.
4: 나의 삶의 제출이죠.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몸 안 아프고 그냥 무난히 힘 닿는 데까지 일하는 게 목표죠.
0: 섬진강 줄기 따라 인생도 흐르고 고마운 자연에 감사하게 됩니다.
5: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6: 아내를 사랑하고
7: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8: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우와.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에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3: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가는 집이 있습니다.
5: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6: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했으면 해서.
4: 번잡한 일상에 쉼표 같은 집이죠. 또 이 집은 언제든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집인데요.
7: 우리가 많이 웃겨줘야 돼.
8: 손님이 많이 오는 집.
9: 어서오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9: 아이고, 이거 어디서 만나요?
10: 아주 눈격이 달궈가지고.
11: 어서와.
12: 누군가 내 집에 와서 즐거워하면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13: 오늘같이
4: 그 집으로 가보실까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 통도사로 유명한 양산. 영축산과 정족산이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이곳에 아, 새로운 건축가가 오셨네요. 조정구 소장님이시죠? 네, 일명 답사하는 건축가로 유명하신데요.
14: 오, 소나무가 너무 멋지네. 좋은 데인데? 제가 오늘 처음인데 어디 가나요?
15: 힌트를 드리는데 네. 힌트가 느긋하게 머무는 집입니다.
14: 느긋하게 머무는 집이요? 오, 뭐 이렇게 양반댁 같이 생겨가지고 딱 느긋하게 있는 그런 집인가요? 제가 한번 느긋하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4: 느긋하게 머무는 집이라 과연 어떤 집일까요? 일단 집을 품은 산세부터 넉넉해 보이는데요.
14: 이 집인가 본데? 깨끗하네.
16: 안녕하세요.
14: 아, 안녕하세요.
17: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 아, 예. 아유, 네.
4: 어머나, 날도 찬데 일찌감치 나와서 어메불망 소장님 오시기만 기다렸다네요.
16: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을 지은 남편 김태호입니다.
16: 그 집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아내 박은정입니다.
6: 일단은 좀 땅 위에. 이전에는 계속 높은 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
4: 아, 이 집이 우리 김창균 소장님이 지은 집이었구나.
18: 일단 이분들은 모든 어떤 그 포커스가 사람들을 반기고 환영하고 파티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설계 미팅 할 때 매번 설계 미팅이 끝나면 소주를 마시고 워낙 또 그걸 좋아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집이었어요.
4: 사람들과 여유롭게 머무는 집. 그래서 집 이름도 유유정이라는데 입구부터 깜찍한 녀석이 손님을 반기네요.
14: 마당에 토끼가 있네요.
16: 토끼가 반겨주는 이미지로 네. 제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14: 귀여운 애가 맞이해주니까.

0: 기분이 좋네요. 이 넓은 게확 밝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진짜 미술관 같은 데온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그렇죠.
0: 네. 저기, 저거 분수 아닌가요, 저거?
2: 개방용 지하인 선큰 공간에 모던한 스틸 소재의 미니 분수까지 참 이색적이네요.
3: 아, 예. 저희 와이프가
0: 네.
3: 워낙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3: 원래는 설계상에서 이게 나무를 하려고 하다가 분수를 하게 됐습니다.
0: 여기 이게 뭔가요? 여기 지금 뭔가 공간이 양쪽 다 뭐.
3: 아, 예. 이거는 저희 집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데 비밀의 방입니다.
1: 나중에 한번 구경하시죠.
0: 네.
2: 대지의 높낮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선큰 구조가 되었다는 집인데, 시원한 앞마당과 더불어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검은 바위 같은 위용이네요.
0: 근데 여기 딱그 지금 들어오는 썬큰 마당 두고
1: 네.
0: 계단 주고 딱요 양쪽으로 마당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딱그 집을 쳤어요. 이게 지금 보면 또이 뭐라 하나 메스라고 그럴까? 이 덩어리가 이게 세계가 다르네요.
1: 네.
2: 마치 갤러리처럼 보이는 이 건물 본체를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눈 거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네요.
0: 근데 저기 또 분수가 저건 아까 거보다 좀큰것 같은데요?
3: 저희 와이프가 하도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곳곳에 이제 물 공간이 이제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1: 원래는 남편이 수영장을 원했거든요.
0: 네.
1: 근데 수영장 대신에
0: 네.
1: 여기 물, 저기 물, 저기 물.
0: 제가 설계해 보면요.
1: 네.
0: 남자들이 원하는 공간은 나중에 없어지더라고요. 참, 그게 참
1: 네.
0: 슬픈 얘기죠.
3: 네, 맞습니다.
2: 결국 남편의 로망이었던 수영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긴데.
0: 여기 또 물이, 야, 이건 좀 아까보다 크고 약간 이게 풀장인데 혹시 설마 이거를 풀장한 건 아니죠?
1: 아, 이거 미니 수영장이거든요.
0: 네.
1: 남편이 수영장을 원해서 만들어줬는데, 실제 이 주인공은.
3: 원래 제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아지가 하고 있습니다.
2: 아, 요 녀석이군요. 남편을 대신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한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눈 듯 이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현관과 이어진 이 공간은 양쪽 두 개의 큰 건물을 이어주는 계단실 공간입니다.
0: 여기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엄청 높네요.
1: 네.
0: 오.
2: 1, 2층을 이어서 무려 8m나 된다네요. 이 계단실과 이어진 아래쪽, 대제 남쪽과 동쪽에 자리한 건물 부분이 이 집의 공용 공간인데요.
0: 우와.
2: 외부와 접하는 삼면을 모두 전면 유리창으로 개방감 있게 배치했네요.
0: 너무 멋있는데요?
1: 멋지죠.
0: 네. 이게 제가 여기 궁금했었거든요. 이 공간을 이렇게 기울인 거하고, 요 마당하고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다 유리로 한 거하고. 근데 딱 이게 지금 풍경이 쫙 펼쳐지면서 그 시야가 가는 점에서 느티나무가 딱 완결을 시켜주네요.
2: 주방 쪽부터 동쪽으로 천장이 낮아지는 구조라 채광도 뛰어나다는군요. 또 소품 하나하나에도 집주인의 예술적인 취향이 엿보입니다.
0: 보면서 보니까 이게 원래 집을 손님을 많이 맞이하려고 지은 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요 테이블도 밖에 있고, 여기도 있고.
3: 저희가 이제 여기 집을 짓고 이제 온 이유 자체 중에 하나도 손님들, 지인들과 즐겁게 이제 같이 보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0: 보통 그렇게 하면 탁막 집에서 말려.

0: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사람 데려오냐.
1: 네.
0: 그거 안 그러세요?
1: 제가 데리고 와.
0: 야,
2: 데리고 와서 술 먹이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1: 순장님, 여러분 한잔 하실까요?
3: 대학 동기로 만나 현재 병원도 함께 운영 중인 부부 치과 원장님들인데요.
4: 저희가 그 연애할 때도 둘이만 만난 기억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왁자지껄하면서 연애를 술 마시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라든지 그렇게 들뜬 분위기 또 이제 재밌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을 불러서 즐기고 남은 그 하기 싫은 설거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우면서도 제가 힐링을 받거든요.
3: 이러니 손님이 끊이질 않죠.
5: 아,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 50년 가깝게 우정을 이어온 남편의 죽마고우들을 비롯해 함께 운동을 하다가 만난 지인들까지 자주 이 집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라네요.
5: 와, 이거 같은 나이 아니까 어쩌는 건지.
2: 한 5일 형님 아닐까?
3: 특별히 용무가 없어도 늘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식구 같은 인연들이랄까요?
6: 저는 이 집을 손님같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집같이 오고 이 친구도 편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7: 내 집 온 것 같아요, 그냥.
8: 친구분들 동의하실까요?
7: 동의를 바라진 않습니다.
3: 오랜 우정의 비결이 대체 뭘까요?
6: 중학교 들어가실 때에 이 친구 집에 엄청 많이 갔어요. 저희 이 친구랑 많이 갔어요. 왜냐면 그 할머님이 저희들 그게 매주 오게 해가지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밥도 먹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집에 가서 놀다 왔었거든요. 이게 대자뷰같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님이 되게 이게 손자 친구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 그 놀던 기억들이 똑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8: 아,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6: 우리 집? 우리 집?
4: 근데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대감도 있고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라든지 그 사람이 주는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한테 전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그런데 여기 본체 건물에도 이 집을 찾는 지인들이 유독 최고로 손꼽는 특별한 비밀의 공간이 있다네요.
9: 여기.
4: 네, 네. 문을 열어보십시오.
9: 오!
3: 손님들과 더불어 흥겨운 시간을 보낸 뒤 함께 노곤한 몸을 쉬고픈 마음에 건축주 부부가 마련한 노천탕이라는군요.
9: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행복한 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네. 물이 뜨끈뜨끈하면 들어가서 이 찬바람 딱 쐬면은 그죠, 그죠? 거기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1: 너무 좋습니다.
4: 그렇게 상상하시는 게 네. 현실이거든요, 지금. 네. 네.
9: 유유가 놀고 논다 같은데요. 유유가 계속 네. 놀고 논다.
2: 계속 논다.
9: 여기서 놀고요, 여기서 놀고. 네.
4: 그런 것 같습니다.
9: 정도 이제 정신없이 네. 놀고.
4: 아, 네.
9: 놀고 정.
3: 정말 이 정도면은 웬만한 온천 여행이 부럽지 않겠는데요. 건물의 남쪽이 손님들과의 공용 공간이라면은 계단실로 연결해 이어지는 이 건물의 북쪽은 가족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는데요. 여기가 바로 부의 안방이자 침실이랍니다.
9: 색깔이, 어? 벽의 색깔이 굉장히 신기해요. 괜찮네요. 그 창이, 이게 좀 창턱이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네. 풍경이 되게 파노라마하게 이렇게 펼쳐지네.
3: 긴 뒤창으로 밝고 시원한 경관을 느낄 수 있다네요. 자, 이제 이 건물의 2층

0: 공간을 탐구해 볼까요? 가운데 계단실과 연결된 건물 북쪽의 2층 역시 계단부터 거실, 소품에 이르기까지 마치 또 다른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공간인데요. 특히 아끼는 화가의 작품으로 꾸민 공간이죠. 이곳 2층은 주로 두 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보라색 방의 주인은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이라네요.
1: 그럼 이거 보라색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2: 그냥 보라색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1: 보라색 택하는 사람이 참 드문데.
3: 그렇죠.
2: 네. 흔하지 않아서.
3: 핑크색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고 특이한 색깔을 좋아하더라고요.
4: 핑크색을 안 좋아하는 안
1: 좋아하는
4: 안 좋아하는 걸 그렇게
1: 형하고 헷갈리지. 여기서 지내니까 어때요? 집 이사 와서 지내니까
2: 예전 집이 그립지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1: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2: 일단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서 그 점에서 좀 친구들도 이제 네, 게스트룸에서 좀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가지고.
0: 아들의 친구들을 비롯해 부부의 지인들도 하룻밤 편안히 묵고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 집의 게스트룸인데요.
1: 오, 이 게스트룸 창이 없네요?
3: 아, 창이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 새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너무 잠이 잘 온다고 예약이 빗발칩니다.
1: 왜 예약을 해?
3: 우리 아들도 친구들이 여기 자는 걸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지인들도 여기 자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1: 부모님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여기 아드님 친구들하고
4: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조율을 하죠.
1: 다음에 오면 또 여기서 제가
3: 예약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0: 언제든 부담 없이 손님을 맞을 수 있는 비결이 대체 뭘까요?
3: 저는 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는데 중요한 걸 버려가지고 계속 찾아다닌 기억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계속 버리거든요. 계속.
4: 심지어 이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숙제를 해놓은 것도 이렇게 놔뒀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0: 어쨌거나 이 집을 짓고 나서 새삼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부부.
1: 우리 이름도 좋아. 이름도 좋아.
0: 어이구. 어머머. 아우, 칭찬에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데요. 아이고, 손님이야. 아이고, 저런 입 맞추겠네.
1: 그럼 이제 대망의 비밀의 방으로.
0: 이 집에 댕미라고 자부한 지하 공간인데요. 어머나, 당구장이었는데요.
5: 회장님, 들어오세요.
1: 이게 당구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4: 한 큐 치실랍니까?
3: 남편이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제가 선물한 공간이거든요.
4: 뭐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1: 제가 진짜 당구 하나도 안 치고 그 짜장면 먹고 요구르트 마시는 것만 했습니다.
4: 그래요?
1: 그래서 친구들 치면
0: 그래도 기왕 오셨으니 그때라도 한번 잡아보시죠 뭐.
1: 몇십 년 만에.
4: 저도 지금 뭐 50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뭐 소장님 여기 한번 치보십시오. 딱.
1: 아 이거요?
4: 예, 한번 쳐보시면
1: 얇게 가야 되는 거 같아요.
4: 맞습니다. 저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저는.
0: 어디 주인장 실력 한번 볼까요?
4: 이게 아하, 역시나.
3: 손님 윈입니다.
1: 또 주고 싶어지는데.
0: 하긴 뭐 실력이 되었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1: 당구대가 있는 방은 알았는데 또 뭐 비밀의 방이 하나 더 있나요?
3: 조금 더 놀라실 것 같은데요.
1: 네?
3: 조금 더 놀라실 것 같은데요.
1: 어, 그래요?
3: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 네.
3: 저쪽으로.
4: 네, 가시죠. 네.
0: 당구장보다 조금 더 놀랄만한 공간이라는데 대체 어떤 공간일까요? 어머나, 어, 이거 노래방 아니야? 아우, 나는 당구장보다 여가 더 마음에 드네.
1: 이거. 어, 이거. 어, 오, 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3: 마음에 드십니까, 사장님?
1: 오, 야, 노래방을 집에 두셨어요.
4: 저희 최대의 비밀의 방의 네. 장소입니다, 예.
1: 야. 저런 것도 있네. 자주 봐요. 우리 정들게. 제가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 재료, 이 자재를. 근데 노래방에 쓴 적은 없는데.
0: 흡음 벽에 암막 커튼까지.
1: 아니, 근데 사실 여기 지하잖아요.
3: 네.
1: 그렇게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4: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뭐, 그때도 우리 또 지인들도 뭐 매주 오시고 이렇게 이제 또 즐겁게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옆집에 또 좀 이렇게 좀 피해가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다시 지으면서 이렇게 방음을 확실하게 하자.
3: 소장님 노래 잘 하실 것 같아요.
1: 아니,
3: 아니. 한국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아, 술도 안 먹고. 아유, 낭만에 대하여.
3: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4: 말씀 마이크 드리고.
0: 일단, 목부터 축이고, 아유, 우리 소장님. 첫 출연부터 신고식 제대로 치르시네요.

0: 이거 지금 그 시가 울고 가겠는데요? 어마마마.
1: 낭만을 대하여.
0: 아이고, 네, 잘 들었습니다.
2: 머리 가져와.
0: 젊어서는 병원 일에 쫓겨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는 부부. 이 집은 부부의 오랜 소망이 담긴 휴식처이자 노후를 위한 놀이터인 셈인데요.
3: 강아지들이 이렇게 풀어서 키우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대형견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대형견 때문에 집을 짓게 된 것도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유난히 동물을 좋아하는 안주인은 이 집에 와서야 비로소 더는 주변 눈치 볼것 없이 반려견들과도 함께 할수 있게 됐다네요.
4: 어쩌면 토끼를 키울 수도 있고, 동물 농장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5: 남편분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네요.
3: 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0: 그런데 부부 말고도 이집 덕을 톡톡히 본 거는 집에 노래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고등학생 아드님이라네요.
6: 애들 이거 먹고 먹어. 놀아. 즐겁게 놀아야 돼.
7: 음료수랑 먹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노래도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시간이나 엄청 자유롭게 애들이랑 다 같이 부르면서 놀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그럼 뭐 자주 와요, 이 집에?
8: 네, 이틀 전에도 왔습니다.
0: 새로 전화 와서 만난 친구들도 다들 이 집을 좋아한다는군요.
3: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왔을 때 되게 편안하고 조금 정말 여기서 여유롭게 내고

0: 내가 좀 앉아 있을 수 있다,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도 남의 집에서 시작했던 신혼살이와 휴일도 없이 야근을 일삼았던 고달픈 시절이 있었답니다.
2: 와, 맛있다.
3: 그러니까 이게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 것 같다, 그지? 이사를 뭐 적어도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은데?
2: 그렇기도 하고 일단 예전에는 이런 집을 갖게 될 거라는 거는 아예 상상을 못했던 것 같거든. 용기를 내서 지어본 것 자체가 내한테는 큰 도전이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3: 고생도 많이 했지.
2: 그거에 대한 고생이지.
3: 그래서 원하는 집을 갖게 된 거에서 너무 나는 기쁘고.
1: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선물 같은 집. 계속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나가겠죠.
4: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집 같거든요. 그걸 이제 안팎에서 잘 느낄 수 있게 설계한 집인데, 근데 사실은 이 집을 이렇게 그 즐겁고 따스한 집으로 만든 거는 이 두 분 아버님 어머님이 아닌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정답고 즐거웠다 이런 마음이 남네요.
1: 나이가 들수록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귀한 법인데요. 하지만 기꺼이 자신들의 공간을 열어 사람들을 부른다면 그 온기로 우리들의 집은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집을 찾아 경기도 의정부로 왔는데요. 도시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죠.
5: 여기는 이렇게 좀 전형적인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에 와 있어요. 뭐 집들이 각양각색, 집 단독주택 전시장처럼 이렇게 막 놓여져 있고요. 뭐 다른 듯 또 비슷한 듯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자연 속에 자리를 잡고 되게 좋은 집들이 많은데 오늘 또 어떤 집을 찾아야 되나요?
6: 문턱이 닳는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5: 아, 문턱이 닳아 있어요? 그러면 뭐 계속 다니면서 문턱만 봐야 되는 거네, 제가 지금.
1: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드나든다는 뜻이겠죠.
5: 여기네. 건축탐구지. 액트 2.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1: 그러게, 무슨 갤러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대체 어떤 분들이 사시는 집일까요?
5: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오만한 남매처럼 꼭 닮은 부부시네.
5: 밖에서 볼 때 갤러리 같기도 하고,
7: 네네.
5: 또 혹은 소극장 같은 극장 같기도 하고,
7: 네.
5: 액트 2라는 이름이 있어서.
7: 네네.
5: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 액트 2는?
7: 저 액트 2는 저희가 네. 이제 저희 신랑이랑 제가 환갑을 거의 맞이해서 지은 집이에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5: 네네네네.
7: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 두 번째 인생에 막이 올라가는 거다. 우리 보면 1막, 2막 하듯이 저희는 2막인 거죠.
5: 아, 2막.
7: 네네.
5: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7: 네네.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집 짓고 두 번째 무대에 오른 남주 이재호.
9: 여주 홍명옥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 정말 아파트에 갇혀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당이라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1: 코로나 시기라 현장에 가는 대신 매일 CCTV로 확인하며 지은 집이라는군요.
10: 거의 안 오셨지요? 거의 신경 많이 믿으시고 그냥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11: 네. 이제 이 집은 독특했던 게 손님이 일단 많은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걷고 싶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좀 독특한 요구사항이긴 했었습니다.
1: 손님에게는 개방된, 그럼에도 사생활은 보장되는 다소 모순된 듯

0: 못한 집을 원했다네요.
1: 저희 집도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또 이웃분들한테 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어떤 소리의 차단이나
2: 시선도
1: 네, 시선도 그런 네. 것도 있고
2: 밖에서 볼 때는 네. 이렇게 좀 많이 닫혀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손님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전혀 그거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셔도 한두 명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아, 그렇진 않고요.
2: 네.
0: 그러게 왜 하필 손님이 많은 집이었을까요?
1: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본 문구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은 문구가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데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문구를 딱 그 집에서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맞는 말이다. 손님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하면 결국은 본인이 고립되고 외로운 건데 꼭 손님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누군가가 내 집을 많이 찾아온다는 거는 나한테는 참 이건 행복한 일이다.
0: 고교 시절 교회에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 사람 만날 기회가 적은 치과 의사 남편을 위해 집에 손님들을 부리기 시작했고 1년 전 이 집을 짓고 이사오면서 소위 문턱 딸린 집이 됐다네요.
2: 여기가 그럼 주방하고 식당
1: 네, 아 소장님 잠깐만요. 아, 네. 저희 집에
2: 네네네 여기 뭐가 있나요?
1: 네, 코트를 벗어주시면 지금 실내니까 답답하시죠?
2: 아, 예.
1: 네, 제가 여기다가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2: 이거를, 우와.
1: 이렇게 걸어두는
2: 예, 예. 아, 보통은 계속 입고 촬영했는데
1: 아, 저희는 네. 대부분이 친구들 오면 옷을 네네네. 막 어디에 걸쳐놓거나 그러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저희 손님을 위한 예, 이렇게 예.
0: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만큼 손님들이 편하게 손도 씻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심지어 수건까지 사용 전으로 챙겨놨네요. 여기가 1층의 메인 공간인데요.
1: 여기는 이제 손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물론 저희 부부들의 주된 이제 주방이기도 하지만 네. 손님이 항상 많이 오시고 또 오시는 걸 좋아하고
0: 삼면이 도로와 다른 필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람이 모일 마당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부부 때문에 이런 공중에 뜬 담장이 만들어졌답니다.
1: 딱 안에서 놀면 주변에 뭐 소음이 뭐 옆집에 바로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게 좀 덜한 편이에요, 여기가 설계상.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좀 없는 편이죠.
3: 이 집에 한 최대 몇 명까지도 모여서 이렇게 놀아보셨어요?
4: 우리 한 30명 됐을
1: 거예요. 30명 됐을 거예요.
0: 이웃 사촌들을 비롯해 다양한 손님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는 집이라네요.
2: 근데 저는 아까 거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1: 네.
2: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거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1: 아, 그래요?
2: 여기.
1: 아, 맞다.
2: 이거는 그냥 공정. 저 벽이 공중에 네. 떠 있는 저 벽이 있으니까 네. 그냥 방 같은데요, 거실 방.
1: 그렇죠.
2: 네. 너무 큰데요, 쫙 이렇게 있으니까.
0: 시야가 닿는 아래 부분은 열려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2: 주방이 하나의 큰 공간인데 그거 좀 다른 데랑 다르게 보통은 아일랜드가 있으면 뒤에 또 싱크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1: 처음에는 사실 이 설계 소장님께서 보통 동선을 생각하셔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1: 11자형을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뭐 보조 주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첫째 목적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동선 생각하지 말고 좀 설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2: 아, 좀 걷는지.
1: 네네네. 네, 네, 네.
2: 아, 보통은 그렇죠. 만약에 아일랜드가 여기 있으면 저 냉장고 있는 자리로 보조 주방에 들어가야
1: 그렇죠.
2: 되는데 지금 여기 있네요.
1: 그렇죠. 네.
0: 그러게. 보통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움직임이 편리하기 마련인데 아 일부러 이렇게 뚝 떨어진 이 뒤쪽에 배치를 했다니 아니 그 대체 왜 그러셨대요?
4: 좀 된 얘기긴 한데 신장 이식 수술한 것도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제 투석하고 그러는 기간은 좀 힘들었었죠 많이.
1: 네.
4: 그때는 막 그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1: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았었으니까 큰 수술도 했고, 그러니까는 아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이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살 때는 제가 또 그렇다고 막 운동을 하러 나갈 만큼 부지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의식치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집을 지으면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0: 아, 그래서 주방 동선을 바꾼 것도 모자라 일부러 이렇게 계단이 많은 집을 건축가에게 요청했다는 건데요. 하루에 몇 번씩만 오르내려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도 남는다네요. 덕분에 몸도 건강해졌고요. 어묵했던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진 요즘, 유난히 반가운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문턱이 닳는다는 이 집.
1: 소리 엄마, 엄마. 안녕.
0: 오늘 모인 손님들은요,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20년도 넘게 알고 지낸 학부형 엄마들이라네요.
1: 저희는 보통 손님 오면 방에다가 이렇게 다 침대 위에 이렇게 걸쳐놓는데, 여기는 이렇게 손님용 옷장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0: 이 옷장에 옷을 갈 때마다 손님들은 마치 귀빈처럼 환대받는 느낌이랍니다.
2: 옷을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심어서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선물.
0: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모여 오늘처럼 함께 꽃꽂이 장식을 배우기도 한다는데요.
3: 된다.
2: 예.
1: 우리는 다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 주택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죠.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2: 부럽죠.
4: 예. 네.
5: 편안하죠.
6: 제 네. 칠순도 여기서 했어요.
7: 아, 어머니 칠순을 이제
2: 네, 친진한지.
3: 아니. 네. 네.
2: 그러니까 문턱이 아주 달아서 그냥 문턱도 없네요, 뭐.
7: 아니, 그 비결이 뭘까요?
2: 그러니까 그 비결이 아무튼 사람들을 좋아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심지어 남편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손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방은 아내가 남편의 생일에 선물한 공간이랍니다.
8: 코로나 이후에 단독주택에 변화되는 양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그 세면대 쓰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홈트라고 하는 소위 예. 홈트레이닝 하는 공간인데 예. 이거를 딱 이렇게 만드셨네요. 보통 운동하시는 공간에는 딱 이것만 있고 이렇게 주방에서 물을 가져와서 딱 드시는 건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가 있어요.
0: 남편은 물론 손님용이기도 하다네요.
9: 이 집에 오면은 그냥 누구든지 골라서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가서 드셔라 하고 그런
8: 아니, 저는 이온 음료 하겠습니다.
9: 예.
8: 아, 운동하다 이렇게 딱 드셔야
2: 되고. 그렇죠.
9: 예.
8: 아니,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공간이.
0: 아니, 깨끗하고만 뭘 그렇게 열심히 닦으셔.
1: 그래도 제 눈에만 보이는 먼지가 있어요.
10: 저희 엄마가 딸들한테 맨날 그랬어요. 저희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어차피 죽으면 썩을 삭신. 그 삭신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죽을 삭신 아끼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0: 하루도 집 청소를 거르는 법이 없다네요.
10: 이거 제 청소 바구니인데요. 걸레, 먼지포, 또 일회용 물티슈 이런 걸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0: 언제든 손님들이 찾아와도 환영하는 집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안주인이 깔끔하고 바지런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2층 당부해볼까요? 이게 단지 손님들만을 위한 공간이 이 집의 전부는 아닌데요. 1층이 공적인 공간이라면 2층은 온전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8: 2층으로 올라오니까요. 네. 1층이랑 완전 다른데요.
10: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저희 부부만을 위한 사적 네. 공간. 아래층은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함께 네. 이제 네.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면 네. 네. 네. 또 2층은 또 방해받지 않는 둘만을 위한 공간.
0: 공중담장으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2층에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머무는 침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건축주 부부의 숙면을 돕기 위한 아담한 침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8: 여기 이제 그러면 두 분 침실.
10: 네네.
8: 굉장히 근데 사이즈가 작은데요?
10: 왜냐면 옛날에는 안방 그러면은 그렇죠. 뭐 옷장도 들어가고, 옷장도 듣고.
8: 심지어 그치? 안방에서 제사도 지냈어요 저희는.
10: 그렇죠.
9: 아 그렇군요. 네.
8: 아 근데 네. 여기 조그만한 화장실이 너무 작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요? 아
10: 그거는 제가 항상 네.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이어서 위생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소장님한테 저만을 위한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건 정말 저만 써요. 저만 쓰는데 저희 신랑이 나를 위한 공간이라고 조명을 4개나 달아줬다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인데.
8: 등이 하나, 둘, 셋. 4개가 아닌데? 어디가 4개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등이 3개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인간이 4개예요. 오, 화장실 가는 길에 이렇게 딱 해주는. 네.
0: 이토록 자상한 남편을 위해 3층 다락방엔 남편의 취미 공간도 마련해 두었는데요.
8: 와, 집이랑 진짜 똑같이 만드시네요. 이게 어디 열려요? 다 분해가 되네요.
9: 층층이 따로 돼 있어요. 따로 해서.
10: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집이 네. 아 우리 집이 이 모양이구나 더 선명하게 확 알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9: 침대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지 그런 거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8: 이걸 이렇게 막 계속 보게 되잖아요.
10: 네네.
0: 건축 사무소에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글쎄 남편이 한땀 한땀 직접 만든 거라네요. 어머 정말 금손이 따로 없네. 이 모형들도 모두 남편의 솜씨랍니다. 이 집을 지어 이사 오기 전 부부의 일상은 지극히 정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이 역동적인 활기찬 삶이라네요. 특히 어린 시절 화단을 가꾸었던 친정어머니가 그리워 이 마당을 꿈꿨다는 아내인데요.
10: 우리 아이 키울 때도 이랬을까? 더 정성을 들였겠지, 아이는? 오늘은 또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할 일은 뭘까? 그런 게 좋아요.
0: 흔히 인생 후반절의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더 빠르게 흐른다고들 하는데요.
9: 이게 이제 동네 동창들이 올 겁니다.
10: 레스코드가 목도리야. 그러니까 하나 불러.
9: 그래. 나 이제 썰렁하다. 썰렁하다. 어서 와.
10: 아, 목도리 들으셨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0: 그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는 결국 누가 보냈냐는 것이겠지요. 이 집에 와서 한참 손 아래인 이웃 동생들이 많아졌다는 부부.
3: 형님, 둘째 형님, 제가 막내입니다. 지금은. 네.
7: 그럼 나이 차이가 큰 형님하고 몇 살 나시는 거예요?
3: 뛰동갑이 장난이죠.
7: 근데 어울리긴 괜찮으세요?
3: 예, 워낙 나이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을 많이 안 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먼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전 굉장히 고마웠어요.
10: 저는 첫째는 꼰대짓 하지 말자. 예. 네. 꼰대짓 하지 말고 둘째는 가르치려 하지 말자.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추려고 해요.
0: 이런 부부의 열린 마음이 결국 이 집의 문턱을 낮추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집.
10: 가족, 요새는 가족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가족이 자주 모였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웃이 더 자주 모여요.
4: 제가 간혹 친정 엄마보다 더 가깝게 느끼거든요. 더 자주 보니까.
10: 친정 엄마 서운하겠다.
11: 어쩔 수 없어요.
0: 아우 참.

0: 따뜻한 분위기 정말 좋네요.
1: 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정말 좋아요. 무관한 인사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2: 내일도
3: 오늘 같이
4: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죠. 계속 건강 지금, 첫째.
2: 지금 이대로 오래.
4: 지금 이대로 오래.
5: 그러면 계속 문턱에 달린 중으로.
4: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0: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집. 그 온기가 문턱을 넘어 세상도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6: 예쁜 패시버스를 지어줄게.
7: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8: 너무 더워.
6: 너무 더워.
8: 너무 더워.

0: 독일에서 직접 받았고요. 크리시버스 1.3L 하우스입니다.
1: 한겨울에도 찬 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체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

0: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2: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매운맛을 이렇게 내려주겠어. 슬라이스 뿌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3: 내가 사랑하는 남편.
2: 오, 크다!
4: 행복이나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나가.
2: 짜잔!
0: 내일이 여행이라고. 내일이 여행이라고.
5: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할머,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5: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7: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5: 10억이요.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3: 역시 맞다라지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역시 맞다라지요.
4: 맞다.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8: 그 검사 다 하면
9: 얼마나 좋게.
10: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1: 안 깨도 되네.
10: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2: 낯집 생겼어. 근데 많이 오래된 밭도 있어. 근데 700평 그리고 혼자 남겨진 뽀삐까지. 그냥 둘 수 없어. 밥도 챙겨주고 가끔 우리 집 미자랑 산책도 했어.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너무 귀여워. 집을 샀더니 가족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 뽀삐 앞으로 잘 지내보자.
13: 에이요, 뽀삐 만나러 새내기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Let's get it. SNS 스타가 살고 있는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 굽이굽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귀가 먹먹해질 때쯤 반가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14: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3: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스타의 집이 맞는지 얼른 가보시죠. 어, 맞아요? 제대로 찾은 거죠? 서울에서 꼬박 3시간을 달려온 끝에 마주한 영상 속 그 집. 그런데 좀 어수선하네요. 공사 중인 건가? 빈집인 것 같은데.
15: 빈집인데? 개도 없고? 아, 어떡하지?
13: 그러게요. 개까지 행방불명. 이렇게 허탕치는 걸까요?
15: 어, 계세요? 네. 어쩐 일 오셨죠? 왜 일하러 오신 거예요?
13: 네, 일하러 오긴 왔죠.
16: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왔는데 네. 지금 강아지가 여기 없네요.
15: 아, 지금은 여기는 없고요. 개구멍 있는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옆집에 있어요.
13: 개구멍이요? 개구멍 치고는 좀 크기가 큰데요? 이거 동굴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어?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네요. 넌 누구니? 통행료 받으러 왔니?
17: 네, 궁금하면 500원.
18: 아이, 귀여워라.
19: 안녕하세요. 어?
20: 예, 안녕하세요.
18: 안녕하세요.
19: 어머, 뽀삐야.
18: 저희는 이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그 빈집에 있던 그 개는 어디 있어요?
19: 얘가 뽀삐예요.

0: 아, 직접 지으신 거예요?
1: 네네. 미자 하고 우리도 한 번씩 웃으려고.
2: 우리 미자는 바지를 어디서 샀을까? 찰떡이다, 야. 가족이 된 지 이제 한 달 됐대요.
3: 아, 삐에 도망가.
1: 뽀삐야, 미자한테 가봐. 미자가 딴짓해 저렇게. 뽀삐를 우리가 데리고
2: 미자가 있으면. 뽀삐를 본 채 만취하네요.
1: 우리가 요즘에 뽀삐를 이뻐하니까 미자가 저렇게 딴짓해요.
4: 혼자 있게 놔둬요, 좀. 미자씨, 나하고 얘기 좀 해.
0: 아니, 그 집을 샀는데 개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 뽀삐 혼자 저희 집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밥이랑 이런 것만 챙겨주다가 집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뽀삐까지 이제 저희 가족이 된 거죠. 네.
0: 집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지금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2: 아, 딱한 사연이 있었구나. 뽀삐는 현재 글램핑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엄마와 누나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영업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대요. 알고 보니 뽀삐 덕분에 단골 손님도 생겼다네요. 이야, 대단한데? 한 달 치고는 너무 터줏대감 같은 뽀삐. 벌써 적응을 끝낸 걸까요?
3: 처음엔 왕래가 없었다가 뽀삐가 그 개구멍을 자기가 파놨더라고요. 풀숲을 이렇게 자기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그 구멍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많이 놀러 오고 미자랑도 자주 놀고 했었거든요.
2: 개구멍을 판 주인공이 뽀삐였네요. 뽀삐의 전용 통로를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크게 만들었대요. 뽀삐는 지금도 개구멍을 수시로 이용하는데요. 공사 중인 옛집을 감시하는 걸까요? 뽀삐야, 너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지? 옛날 집이 바뀌는 게 싫은 거야? 공사 소리가 무서울 법도 한데 한참 동안 옛집을 바라보는 뽀삐. 아, 여기가 뽀삐 집인가 봐요. 판자를 엮어서 만든 수제 계집이네요. 뽀삐는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 일로 와. 응? 바로 옆이니까 자주 놀려고 그래.
2: 뽀삐를 자주 보셨나 봐요.
6: 여기 자주 와요? 뽀삐가?
5: 예,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데니까 자주 오죠.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누가 이렇게 이쁘게 깎아줬어?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로 올 거 아니야. 예, 또 이렇게 적응하면 이제 좋아지겠지.
2: 맞네요. 공사가 끝나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올 뽀삐.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3: 뽀삐! 여기 있었어! 뽀삐! 여기 있었어! 왜 여기 있어? 뽀삐,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 일로 와, 여기 앉아.
2: 뽀삐가 할아버지와 살았나봐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매일 빈집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데요.
3: 할머니 신발.
2: 아, 그러고 보니 뽀삐 집에 옷이 하나 있었죠? 할아버지 옷이라네요.
7: 할아버지 옷인지 아나 봐.
2: 이게 뽀삐가 아끼는 옷인가요?
3: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뽀삐가 옷더미를 파헤쳐서 할아버지 옷이랑 할머니 신발을 자기 집안에 갖다 놨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빈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웠어요.
2: 작년 9월 할아버지와 갑자기 이별하게 된 뽀삐. 설상가상 몸이 안 좋았던 할머니마저 떠나고 홀로 빈집에 남아 세 번의 계절을 보냈는데요.
1: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밥도 주고 계속
8: 그렇게 하다가 정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0: 새로운 가족과 집이 생겼지만 뽀삐는 아직도 옛집을 찾아간대요. 보물찾기 하듯 구석구석 살펴보는 뽀삐.
1: 여긴가? 아니면 여기?
0: 점점 옅어지는 냄새를 붙잡고 싶은지 계속 코를 벌름거리는데요. 할아버지와 추억이 많은가 봐요.
2: 할아버지 냄새 나는 게 있어? 이제 여기 치워야 되는데 어떡해.
0: 매일 비닐하우스를 찾는 뽀삐 때문에 철거를 미뤘다는 보호자. 할아버지가 뽀삐를 많이 아끼셨나요?
2: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도 뽀삐를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할아버지가 산책도 같이 나갔었고,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계속 오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채워줘야겠죠?
0: 동네에서 알아주는 단짝이었던 할아버지와 뽀삐. 이제 보니 사랑받은 티가 나네요.
3: 충분히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게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8년을 여기서 살았으면 여기가 익숙하죠. 당연히 동물들은 익숙한 대로 갑니다. 네.
0: 뽀삐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이곳을 오는 걸까요? 자, 이제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야겠죠? 이곳은 뽀삐가 주로 생활하는 카페 앞 마당. 8년 견생 처음으로 장난감도 선물 받고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단을 유독 어려워한대요. 예전에 살던 집에선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없었나 봐요. 뽀삐야, 우리 해보자. 으쌰, 으쌰. 정상에서 맛본 간식은 어때? 그런데 이때 뽀삐를 노려보는 미자. 뽀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자야, 왜 그러는 거야?
2: 미자가 우울한...
4: 미자가 우울해졌어요, 이제. 뽀삐를 이뻐하니까 얘는 안 쳐다봐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뽀삐랑 친하게 지내. 응?
0: 미자야, 뽀삐가 그렇게 싫어? 이상한 건 원래 친한 사이였대요.
2: 뽀삐가 저희 집 오기 전에는 자주 놀았어요, 잘. 둘이.
4: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둘이 사이가 좋아질까. 뽀삐야.
2: 뽀삐야.
4: 우리 청소하고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어? 알았지?
0: 어? 너희들 어디 가니? 이거 뭔가 싸한데요? 어?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떡해? 더 큰 문제는 뽀삐가 사라진 거예요. 미자야, 너 뽀삐 못 봤니?
5: 전 아무것도 몰라요.
0: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던 도중 미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옷! 미자야, 네가 범인이었어? 이게 웬 떡이냐며 뽀삐도 탈출. 샅샅이 뽀삐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뽀삐야, 너 어디 간 거야?
6: 여기 옆집에도 뽀삐가 안 보이던데.
2: 없어요?
6: 네.
4: 아, 그래요?
2: 그럼 아마 저기 옆 동네에 간 것 같은데.
0: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걸어서 가기엔 꽤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뽀삐야, 이 마을에 있는 거 맞지? 그치?
6: 어? 저 뽀삐 아니야, 뽀삐?
0: 어? 어디요, 어디? 어, 도로는 위험한데? 어, 뽀삐 맞네요. 뽀삐야, 같이 가.
1: 아이, 참.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0: 꼭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처럼 도망가기 바쁜 뽀삐. 익숙하게 마을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데요. 뽀삐야,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야? 이때 뽀삐를 보고 달려오는 한 녀석. 너희들 아는 사이니?
7: 똑같이 생겨요.
0: 똑 닮은 두 녀석이 약속한 것처럼 어디론가 가는데요.
1: 왜 이제 왔어?

0: 애들 다 온대?
1: 그럼.
2: 마을 개들 다 모일 태세. 진순이, 너도 뽀삐 때문에 나왔니? 마을 한복판에 열린 개 반상회. 아, 뭐라고? 뽀삐가 왔다고? 너 내가 지각하지 말라고 했지? 아, 이 뽀삐의 일탈 어쩌면 좋죠?
3: 너무나도 당연하죠. 거기 재밌는 게 있고, 지금 암컷 친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걱정이네요. 이거는 그냥 진짜 탈출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험이 있던 애들은 절대 이거 포기 안 해요.
4: 어머, 또 왔어. 이렇게 우리 집에 개가 그렇게 많이 온다.
2: 주민들도 다 아는 개 모임이래요.
5: 하루에 저녁에 여기서 자고 갈 때도 있어.
6: 자고 와요?
5: 아예 안 가고 밤에 이렇게 그 가라고 쫓아보러도 안 가고 돌아오더라고. 얘도 같이 덩달아서 여기서 자요. 여기 현관 앞에서 자더라고.
2: 홍길동 같은 뽀삐 때문에 바쁜 누나.
7: 뽀삐! 뽀삐! 일로 와!
2: 누나의 부름에도 딴청 부리는데요.
4: 얘는 아무나 딴다는 것 같아, 안 해? 낯가림 안 하는 것 같아, 뽀삐.
7: 뽀삐!
4: 얘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고 여기서 뱅그뱅그 돌아. 얘가.
7: 뭐 때문에 오는 거지, 뽀삐가? 응? 뽀삐가 여기 왜 맨날 올까?
4: 찾아왔나?
2: 뽀삐는 정말 할아버지를 찾으러 먼 길을 달려온 걸까요?
7: 할아버지랑 온 적이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찾으러 오면 맨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뽀삐를 데리고 산책을 여기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뽀삐 가자. 야, 가자.
2: 어? 우리가 알던 뽀삐가 달라졌나요?
7: 가자. 가자.
2: 뽀삐의 고집은 네. 처음 보는데요.
7: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2: 아이고, 엉덩이에 꿀 발랐네, 꿀 발랐어. 우리 뽀삐 고집이 세구나.
7: 가자.
0: 아우, 집에 가기 싫다고요. 넌 좀 저리 가. 에이.
2: 눈이야, 눈치 챙겨. 뽀삐 화났다.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강제 연행됩니다. 눈이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을 벗어나니 뽀삐도 잘 따라가네요. 앞장서는 거야? 길 잃어버리진 않겠다.
7: 안녕하세요. 예, 뽀삐. 뽀삐, 할아버지네 강아지. 아, 예. 그 할아버지네 강아지 있잖아요.
8: 할아버지네 거예요?
7: 아, 제가 미용시켰어요.
8: 하느라고?
7: 아니, 제가 키우려고.
9: 엄청 늦춰내주고 이뻐졌네?
7: 그쵸.
9: 이야, 뽀삐야. 맨날 가면 잘 있었어? 이랬는데. 뽀삐야. 잊어먹었을까? 혼자 많이 왔다 갔다 했어.
0: 어? 우리 집에 자주 오셨었죠?
9: 얘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소고기만 드셔갖고 얘 맨날 소고기만 먹었어. 엄청 이뻐해요, 걔들. 엄청 이뻐했죠. 뽀삐야, 할아버지 잊어먹었을까? 안 잊어먹었을까?
7: 근데 그 자기 집에 할아버지 옷 같은 거 저희가 봉지에 써놨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 헤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옷을.
9: 엄청 친했어. 할아버지가 걔를 워낙 좋아해.
10: 아, 엄청 친한 느낌이 들으셨어요?
9: 예, 예, 예. 엄청 친해. 멀리도 안 떨어져. 꼭 발등으로 지나가고,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고. 아침마다 많이 운동을 같이 해서 놔라. 그 오라버니하고.
7: 가볼게요.
9: 한번 놀러 가봐야 돼.
7: 네. 가자.
9: 안녕.
2: 마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뽀삐 사랑. 바늘과 실처럼 돈독한 사이였대요. 그래서일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뽀삐는 매일매일 산책길을 걷고 있답니다. 한바탕 탈출 소동 후 꿀잠 자는 뽀삐. 어? 뽀삐 깬 거야? 뽀삐야, 또 어디 가는 거야? 자꾸 그러다가 외출금지 당하겠다. 도착한 곳은 도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에 멍하니 앉아있대요.
11: 안쓰럽죠. 항상 여기 얼굴이 밝은 애였는데 언제부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눈에서도 안 보이니까 슬픈 얼굴 쪽으로 살짝 변한 것 같아요.
2: 견생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와 이별한 뽀삐.

0: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와, 고기 파티 하시나 봐요. 공사 작업자분들의 식사 시간인데요. 저기 그 따가운 시선 안 느껴지세요? 고기 맛 좀 안다는 뽀삐.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만큼 고기를 듬뿍 맛봤대요.
1: 뽀삐?
2: 뽀삐야, 일로 와 고기 먹어.
0: 아유, 근데 계단에 가로막혀서 안절부절. 어떡해. 뽀삐는 왜 못 올라갈까요?
3: 얘는 계단에 대해서 지금 조화가 안 맞네. 근육의 조화가. 몸에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몸이 삐걱삐걱대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개들이 편해하는 건 한 번 올라갔을 때 네 발이 한 곳에 있어야지 편해요.
0: 딱 봐도 불안한 모습. 뽀삐야, 그럼 고기는 포기하는 거야?
1: 온다. 옳지.
2: 올라왔다. 일로 와.
0: 이래서 아는 맛이 무서운가 봐요.
2: 손 한번 해봐, 손.
1: 앉아 할 수 있어, 앉아.
2: 앉아. 잘했어.
4: 개인기 보여줬으니까 빨리 주세요. 야, 황홀한 맛.
0: 멈출 줄 모르는 뽀삐의 고기 먹방. 너 과식 중이야. 야, 이 눈빛은 반칙이지.
5: 역시 너무 착하고 이뻐요. 애처롭게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뻐라. 많이 먹어.
1: 그래서 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고기를 먹어서.
0: 네, 고기 맛을 알면 사료는 맛이 없겠죠. 아이고, 어떡하니 뽀삐야. 덕분에 고양이들이 포식한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1: 미자, 뽀삐 일로.
6: 왜 안 가, 언니한테?
1: 뽀삐 일로. 미자.
0: 방금 뭐가 지나갔죠? 슈퍼맨이야, 뭐야?
1: 뽀삐 일로.
0: 반면 뽀삐는 한없이 작아지는 중. 계단도 문제지만 한 번도 실내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다는 뽀삐. 그래서 더 걱정이래요.
1: 겨울이나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고 추우니까 그때는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긴 해요. 뽀삐 일로.
0: 무작정 밖에 둘 수 없어 잠잘 공간을 마련해준 보호자. 밖이 보여야 마음이 안정되나 봅니다. 미자가 장점 좀 알려주라. 뽀삐는 과연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뽀삐의 외로운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꼭두 새벽부터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뽀삐. 할아버지가 그리운 걸까요?

0: 여기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할아버지 옷도 다 치워야 돼.
1: 이제는 뽀삐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는 누나가 있는데요. 뽀삐가 할아버지의 껌딱지였던 시절을 알고 있기에 말릴 수 없다고 하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저 뒤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가고 싶은 데가 있나 봐요.
3: 누나, 나만 따라오라고.
4: 뽀삐야.
2: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 키우기로 해가지고.
4: 아이고, 귀엽네.

0: 그 집에 할아버지
1: 예.
0: 예혼자 남겨져
1: 아,
0: 있어가지고.
1: 그렇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녹이 나간 것처럼 있더라고요. 카라반에서 또 이렇게 봐주니까 다행이죠. 옆에 이웃에 또 그런 분이 없으면 이건 뭐 혼자서 뭐 누가 뭐 먹을 걸 줘야지 살지. 그 문제 들깨가 되는 거야, 풀러놓으면. 누가 보호하지 않으면.
2: 다행히 좋은 가족을 또 만난 뽀삐. 그런데 뽀삐야, 너 어디 불편하니?
3: 가자.
2: 고작 1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숨을 가쁘게 쉬네요.
3: 뽀삐야, 집에 가자. 킥킥거리네.
4: 왜 그러지? 안 가려고.
2: 뽀삐의 몸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고 기침까지 하는 뽀삐. 걱정되는데 뽀삐 어떡하지? 최근엔 눈도 긁기 시작했대요.
5: 지금 눈도 한쪽이 왼쪽인가가 조금 안 좋아 보이고,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으니까 또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에요.
2: 진드기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죠.
3: 진드기 여기 또 있어.
2: 이 작은 몸에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있었대요.
0: 그래도 거의 많이 잡아주고 약도 놔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진드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 그동안 산으로 들로 종횡무진했던 뽀삐는 진드기의 표적이었죠. 아휴, 아팠겠다. 미자야, 너 혹시 진드기 옮을까봐 피하는 거야?
0: 미자, 일로 와. 미자, 일로 와. 미자, 이거 까까. 미자, 일로
2: 언니의 애타는 부름에도 모른
0: 와.
2: 척.
0: 미자, 일로 와. 그래서 불러도 안 와요, 미자가.
2: 미자는 뽀삐와 가족이 되기 싫은 걸까요?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서먹한 관계. 너희 둘 얼른 설세 만나야겠다. 보호자님들도 걱정되시죠?
0: 밖에서 계속 살면은 그런 질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키웠으면 하는데, 이제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은 미자도 있으니까 미자랑 관계도 그렇고.
5: 얘가 자기 집을 좋아하겠지만 이제 계집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안에도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치워줘야 될지 남겨둬야 될지 그런 것도 조금, 네,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2: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가족을 만난 뽀삐. 행복함도 잠시.
6: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2: 예상치 못한 설샘의 촉진이 솔루션에서 공개됩니다. 뽀삐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
7: 누군데 누구? 설마 설샘 오신 거야?
2: 딩동댕. 바로 설샘인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8: 너 뽀삐구나,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아유, 귀여워.
0: 안녕하세요.
8: 얘가 미자고.
0: 미자고
8: 뽀삐.
0: 뽀삐예요.
8: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0: 네네.
8: 네.
2: 설샘과 스타 뽀삐의 기대되는 만남.
8: 엄청 많아질 텐데.
2: 뽀삐도 설샘 기다렸구나.
8: 얘 뭐야, 얘 성격이. 뽀삐는 보자마자 그냥 사회성이 없는데요?
0: 성격 너무 좋아요.
8: 왜?
0: 손님들 오면은 먼저 가서 반기고 그러거든요.
8: 오, 야, 너, 응? 너 여기 이제 마스코트 되는 거야? 할아버지랑 살 때도 할아버지가 이뻐는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8: 맞죠?
0: 엄청 예뻐하셨어요.
8: 엄청 이뻐하셨었죠.
0: 네.
8: 거기다가 사실은 도시에서 못 누리던 걸다 하고 살았던 것
0: 네.
8: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기 가족이 돼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될 놈들의.
2: 다 뽀삐의 복이죠. 다행이야. 이번엔 뽀삐의 옛집으로 가볼까요?
0: 저기가 뽀삐가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8: 아, 저거구나.
0: 뽀삐집, 네.
8: 그래서 저 안에다가 할아버지 옷
0: 네.
8: 막다 갖다 놓고.
0: 네네.
8: 괜찮아요? 치워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저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

0: 반대로 생각해서 저 집이 없으면 불행할까? 일상생활에 지금 지장을 끼칠까?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1: 지금 저희 집에서 적응 잘하고 잠도 잘.
0: 네. 그래서 저것도 사실 두고 싶으면 둬도 되고요. 없애고 싶으면 없애도 돼요. 얘는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애.
2: 상관이 없구나, 네. 뽀삐는.
3: 근데 뽀삐가 입냄새가 진짜 심해.
0: 맞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걸 원래 이건 다 치료받아야 돼. 이거 다 뽑아야 돼요. 여기도 뽑아야 될 것 같고 얘 앞니는 다 뽑아야 돼요.
4: 네? 다 뽑는다고요?
0: 지금 냄새는 다 이 앞니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치료하면 냄새 다 사라져요.
3: 제 손에서 그 뽀삐 입냄새나 이런 게 나잖아요. 그 손으로 미자한테 간식을 주면 미자가 안 먹어요.
0: 네, 이거 완전 염증 냄새거든요. 본능적으로 염증이라는 거는 전염성이나 내 몸을 그러니까 나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아, 이거는 나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럼 계속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4: 설마 입냄새가 문제였을까요? 얼른 미자를 만나보죠. 그 전에 견생 처음으로 실내에 들어온 뽀삐. 설쌤 어떤가요?
0: 제가 또 하나 걱정했던 거는 뽀삐가 밖에서만 살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의 바닥에 미끄러운 느낌 때문에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여요. 보통 밖에 살던 아이들 실내에 딱 들어오면 이 마룻바닥 느낌 때문에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근데 미끄러지지만 않습니다.
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네 둘 좀 보세요.
3: 도망가.
5: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3: 미자, 일로. 미자.
0: 돌아오는 거야.
3: 미자,
0: 지금 얘 뽀삐가 있어서 일로. 직진으로 못 와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얘가 멀어져야지 와요.
3: 맞아요.
4: 하지만 싸우지 않는 건 좋은 징조래요.
0: 저는 약간
2: 각자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0: 개들끼리의 관계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더 꼬여요. 나중에 이렇게 괴롭힐 때 조금 한번 놔보세요.
3: 싸우게?
0: 네. 그러니까 그래야 얘도 이게 싫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중간에 계속 끊는 거예요. 너네끼리 한번 부딪혀서 선을 만들어보고 너네끼리 소통해봐. 이래야지 친해져요. 충분히 친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으니까.
4: 시간이 걸려도 너희들한테 맡겨볼게. 잘할 수 있지? 다음 솔루션은 뭐예요?
0: 계단을 조금 못 올라가거나 못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다리. 네, 특히 지금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소형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무릎이거든요.
4: 이웃 마을까지 건너갔던 뽀삐. 괜찮나요?
0: 너무 튼튼해. 너무 튼튼해. 와, 슬개골 완전 튼튼해.
3: 그거 걱정했었는데.
0: 네, 슬개골 완전 튼튼하고.
4: 와, 100만 불짜리 다리네요. 단지 계단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래요.
0: 우선은 가장 쉬운 걸로 요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조금 연속적으로 뛰는 걸 연습을 시켜볼 거예요. 뽀삐. 옳지. 우선은 이런 데서 칭찬 먼저 하고. 뽀삐. 옳지. 그렇지. 이런 연속적인 게 있어야 돼요.
4: 자꾸 두 번째 계단에서 멈추는 뽀삐. 이럴 때 필요한 건 반복 훈련뿐. 뽀삐야, 힘내.
3: 옳지.
0: 옳지.
2: 점점 부드럽게 잘하네요.
0: 네.
4: 확실히 나아진 실력. 뽀삐 참 잘했어요. 그럼 심화학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0: 아까보다 확실히 이제 난이도가 네. 높죠. 경사도 더 가르게. 가파르고요. 이 폭도 되게 좁아요. 아까 했던 기억이 좀 남아있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다시 천천히.
4: 호기롭게 도전. 하지만 아우 아프겠다 뽀삐야.
0: 얘는 네 발이 다 올라와야 되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2: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참 걸리는구나.
0: 네. 타닥 타닥 타닥을 못해요.
4: 다시 한번 도전하는 뽀삐. 이제 이 간식 보이지?
0: 방금처럼 네. 이 조화가 맞아줘야 돼요. 그렇죠. 오. 방금 처음 해봤어. 자, 세 칸까지만 빠르게 해보자.
4: 이번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지.
3: 오.
0: 그렇지?
2: 빨라졌어.
4: 아이고, 이번에도 포기.
0: 내려오는 건 이제 너무 잘해.
3: 고민해, 고민한다.
2: 고민하고 있어. 올라가, 올라가. 으쌰. 으쌰. 아, 힘들어, 힘들어.
0: 너 그 할 수 있는 피지컬은 다 가지고 있어.
4: 모두가 응원하는 그때. 우와, 뽀삐가 무서움을 극복했어요.
0: 옳지, 옳지.
2: 왜 거기까지 올라갔지?
0: 옳지.
1: 어? 잘했다.
0: 자신감이 좀 생겼어. 방금처럼 타닥, 타닥, 타닥을 해야 돼요. 타닥, 타닥, 타닥을.
2: 몇 번만 하면 이제 혼자 오르락내리락 하겠다.
4: 뽀삐 사전에 포기란 없다.
0: 그래서 산책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요즘 진짜 특히 이런 환경에서 산책할 때 진드기들이 강아지들이 내뿜는 채취나 호흡의 그 냄새를 맡아서 기어오는 건데 우리한테 약간 이 위장막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어디에 많이 하냐면 털이 없는 부위에 많이
3: 귀에만 털
0: 맞아요 귀나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얼굴 하는 건 그러니까 배 쪽 배도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문 쪽도 많이 붙어요.
4: 아유 발걸음에 리듬이 가득한데?
0: 줄이 당겨졌을 때 오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지금은 줄을 당기면 얘 안 올 거예요.
2: 얘 안 움직여. 생각에 잠겼어.
0: 네. 그러면 뒤로 한 번만 당겨볼게요. 가자. 처음에 그냥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 아유 참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0: 가자. 옳지. 이런 연습들을 좀 해야 돼요. 지금은 이쪽으로 오기 싫어요. 근데 땡겼더니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고 근데 결국 그래서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칭찬받는다. 잡아서 땡겨보세요. 이제 더 안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1: 가자.
0: 한번 그냥 계속 땡겨보세요. 땡겨보세요.
1: 옳지.
0: 그쵸.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1: 옳지.
4: 자유로운 산책이 몸에 밴 뽀삐.
0: 이런 데 다니면 당연히 진드기가.
2: 뽀삐 가자.
0: 자,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옳지. 네.
4: 목줄에 잘 적응해보자, 뽀삐야.
1: 가자, 뽀삐. 옳지.
0: 그렇지. 아, 근데 진짜 힘들어한다, 얘.
1: 가자, 가자.
4: 짧게 솔루션을 받아봤는데 뽀삐가 금방 지쳤는데요. 날이 더운 걸까요?
0: 아,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호흡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3: 네.
0: 근데 호흡수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런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심장사상충 가능성이 좀 많이 의심이 돼서 오늘 너무 뭘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좀 걱정이신 부분들 어디 있으세요?
3: 그리고 눈 한쪽을 계속 떨고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오른쪽.
4: 설마 알레르기 반응인가요?
0: 아니, 지금 바로 빼주고 싶다.
4: 어우 언뜻 봐도 수십 마리
0: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안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서 눈이 간지럽고 불편할 거예요. 열 마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4: 설쌤 빨리 도와주세요. 급히 뽑아낸 안충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3: 뽀삐야 괴로웠겠다.
0: 병원에서 실험수 쏘면서 잡아서 해줘야 돼.
4: 뽀삐야 조금만 참아. 서둘러 달려온 병원.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예, 좀 사연이 있는 친구거든요.
6: 네.
0: 그래서 지금 나이가 8살인데 네. 견생 첫 동물병원이에요.
6: 아, 그래요?
0: 네.
6: 아, 치석이 되게 심하네.
0: 네, 이빨이 많이 안 좋아요.
6: 네. 사상충약 네. 같은 것도 안 했겠죠.
0: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가장 네. 걱정되는 게 그건데 진드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었고 교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치고 호흡수도 좀 빨리 올라가고 안충이 양 안에 다 지금 네. 있어서 네. 한 3마리는 끄집어냈는데 나머지는 좀 소독하고 네. 좀 깨끗하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0: 네.
6: 혈액 검사도 좀 해보고 사상충 검사랑 진드기 검사랑 그다음에 혈액도 엑스레이랑 초음파랑 이렇게 네. 한번 볼게요.
4: 뽀삐가 부디 괜찮아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한 뽀삐. 현생 첫 검진에서

0: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1: 신경 꽤 큰데.
2: 심장 초음파도 심장 초음파도
0: 심장이 크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심각한 분위기의 진료실. 선생님, 뽀삐 괜찮은 거죠? 마지막으로 안충 제거.
3: 예, 많아요.
0: 그동안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3: 애들이 같이 마취가 돼버렸네.
0: 요 나쁜 녀석들, 뽀삐 눈에서 떨어져. 빨리 떨어지라고. 남은 한 마리까지 깔끔하게 제거 완료. 너희들 또 뽀삐한테 오면 혼난다.
3: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4: 심장이요.
3: 그죠. 저도 그게 제일 좀 걱정이기는 해요. 뽀삐를 선뜻 이렇게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4: 저희가 아니면 그냥 얘는 혼자겠구나.
3: 그쵸.
4: 라는 생각에. 어쨌든 저는 뽀삐 집에 저희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뽀삐가
3: 그러네요.
4: 원래 살던 애니까. 약간 그래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3: 그래서 네. 너무 얘는 정말 네 운이 좋은 아이예요.
4: 할아버지랑 지냈어도 저희랑도 추억이 있어서
3: 네.
4: 그렇게는 절대 보낼 순 없을 것 같았고
3: 네. 건강하기만 해라.
4: 그러니까요.
3: 건강하기만 해.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0: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고 애가 탔어요, 선생님. 우리 뽀삐 괜찮은 거죠?
5: 뽀삐 뭐 이것저것 검사해봤는데요. 일단 친구가 심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 심장이 커져 있고 그다음에 심장사상충도 감염돼 있고 진드기 매개하는 질병 중에 아나플라즈마, 에를리키아 이 두 가지 질병도 감염돼 있어요.
6: 킥킥거리는 게 심장 때문에
5: 그런 네, 거예요? 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 양쪽 심장이 다 문제가 있어서 유난히 더 힘들어할 거예요.
0: 뽀삐가 심장병이라고요?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3: 지금 좌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계를 한 몇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5: 한 2기 정도 볼 수 있어요. 예, B1 단계로 볼 수 있는데
3: B1이면 뭐 B1, B2면 그래도
5: 네.
3: 뭐 아주
5: 아직 막 심한 상태는
3: 네.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 네. 관리를 해줘야 되고
5: 네.
3: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다른 애들은 보통 하나씩만 오는데
5: 그렇죠.
3: 이 두 개가 같이 네. 온 거예요.
6: 그러면 산책 시간도
5: 산책 시간은 짧게. 지금은 좀 짧게 하셔야 돼요.
3: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좀 치료가 되고 약으로 컨트롤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
0: 혈액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5: 다행히 근데 혈액검사에서는 다 괜찮아요. 간 수치도 괜찮고 콩과 수치도 괜찮고 혈당도 정상이고 중성지방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전해질도 정상이고 예, 백혈구다 그런 것도 정상이고
3: 네.
5: 빈혈도 없고.
0: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결과는요?
5: 잠깐만요.
0: 에? 또 왜 그러세요, 선생님? 뽀삐도 긴장한 순간.
5: 잠깐만 여기 고관절 부러졌던 것 같은데.
7: 어?
5: 잠깐.
7: 예전에?
5: 예.
7: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무슨 천운으로.
5: 그러니까 예전에 부러졌다가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
6: 아...
5: 고관절이 약간 비틀어지고 여기가 약간 일그러지고.
6: 부러진 게 어떡하다 부러진 거예요?
3: 교통사고겠죠?
5: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6: 붙으면은 그런 상관이.
5: 이거 예전에 다쳤던 것 같아요.
3: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5: 예.
3: 네. 너 어떻게. 어떻게 했어? 이건 아팠을 텐데 많이.
5: 그러게요. 고관절은 지금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무리하지 않게 운동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0: 앞으로 뽀삐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죠?
5: 심장약은 앞으로 심장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치석이나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사상충 치료한 이후에 마취해서 스케일링도 하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심장사상충부터 치료해보자. 뽀삐 화이팅!
3: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우선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장병.
4: 저도 예상했던 대로 그냥 완전 건강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을

0: 거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심각한 것까지는 안 가서 잘 치료하고 이겨내야죠, 보비가. 아까 눈에서 그것도 진 너무 많이 뽑았고, 그 벌레를.
1: 이제 잘해주면 되죠.
0: 그쵸.
1: 네. 그래서 저도 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될놈될 뽀삐,
0: 네.
1: 다 아픈 거다 나아서 조금 더 활발하게 뛰어놀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뽀삐와 미자가 함께 산책을 하네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고 있대요. 매일매일 옛집도 들락날락,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함께 기억하고 있답니다. 아참, 식탐 좋은 뽀삐는 약도 잘 먹는데요. 뽀삐야, 다시 행복한 견생 사는 거야.

0: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 좀 높지 않아?
1: 아, 우리 귀찮아, 귀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세상에.
2: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

0: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맛이나 매운맛이 그 매력이겠죠.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3: 오, 크다!
4: 행복이만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0: 여행이라도, 내일이 여행이라도.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2: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단 노래를 잘해서. 그대 어디에
2: 있나요?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곳에선 세상 모든 걱정을 잊어도 좋아. 좋으니까 믿고 마심.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4: 상쾌
5: 공쾌
4: 변비엔 메이킨.
6: 1% 가장 힘이 되는 마음. 1%도 아낌없는 응원으로 100% 힘을 보탠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농협은행.
7: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8: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9: 있다. 조이! 조이!

0: 축구점 동굴이에요.
1: 동굴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고 부비치는 용의산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0: 아,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1: 숲이 주는 휴식을 즐기고
0: 너무 좋은데요, 진짜?
1: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흔히 무지개 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다양한 민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죠. 이번 여정은 산과 함께 살아온 민족 바소토 사람들의 터전에서 시작합니다. 남아공 동부 내륙, 넓게 펼쳐진 초원과 험준한 산악지대가 만나는 경계에 자리한 골든게이츠 하일랜드 국립공원.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사암절벽이 병풍처럼 솟아있고 그 너머로는 말루티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물결치듯 이어지는데요.

0: 이곳 푸타디차바에 바소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시절 바소토 사람들에게 할당되었던 커카 지역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1: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요. 저희를 초대해 주신 분이 이 바코에나 왕실의 일원이시고 보차벨라 마을의 추장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귀한 초대를 해주셔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2: Oh my god! Hello, it's a great honor to meet you.
3: Likewise, man. We're happy to have you here.
2: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us here.
0: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향했는데요.
2: It's a beautiful house. Oh, thank you so
3: much.
2: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3: Good morning.
2: Is this a Basotho blanket?
3: This is our Basotho blanket.
2: Wow.
3: Yes. Now this one is called tabure. Tabure
2: wow.
3: is this horse. You see?
2: So, wow.
3: So this horse is the horse of Morena Lerothodi, one of the early chiefs of the Basotho people.
0: 담요를 두르는 방식부터 문양 하나까지 바소토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스며 있습니다.
3: And the darker side. And always in the Basotho blanket, the stripes they go down. You know, yes, it is a symbolism of being upright.
0: 원래 바소토 사람들은 남아공 동부 산악지대에 넓게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식민 세력의 진출로 새로운 국경이 만들어지면서 바소토 사람들이 살던 땅도 나뉘게 되었죠.
4: You are at the edge of South Africa, at the edge of the Free State, at the edge of Kwakwa. Next is another country altogether.
2: Wow, it's amazing view.
4: Yeah, we thought it is a beautiful angle.
2: 와, 뷰가 너무 놀라운데요. 여기를 바로 건너가면 이제 완전히 또 독립국가인 레소토예요. 이 바소토는 레소토와 이 남아공 쪽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바소토 사람들 중 일부는 레소토에,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하게 된 거죠. 비록 서로 다른 국가로 나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바소토인의 언어인 세소토를 사용하며 같은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 Lady, the yellow part must show. Even on your shoulder like that.
2: How do you call this hat?
4: This is Mudianyewe. Mudianyewe.
2: Mudianyewe.
4: Yes, Mudianyewe.
2: Mudianyewe.
4: Yes, Mudianyewe. You're doing great. Mudianyewe. And this is Sanamarena.
2: Sanamarena.
4: Yes, that's perfect.
2: 와, 제가 지금 바소토 복장을 딱 다 착용을 했는데요. 혹시 그 블랙팬서 보셨어요? 블랙팬서에서 그 와칸다의 국경을 지키는 말을 타고 이런 담요를 두르면서 와칸다의 국경을 지키는 그 보더 트라이브가 있었어요. 그 적을 만나면 이 담요가 갑자기 그 푸른색 홀로그램 그 방어벽으로 바뀌면서 막 그 엄청 멋있는 전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보더 트라이브가 이 바소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0: 바소토 문화가 SF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니 흥미로운데요. 이들의 문화가 지금껏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4: Of the great Morena Paulus Mobedi. He is the younger brother of the king of all the Basotho. Morena Moshoeshoe.
0: Paulus Mopelli는 바소토

0: 두꺼운 흙벽이 집안의 온기를 지켜주고 풀과 갈대를 엮어 만든 지붕은 비와 바람을 막아줍니다. 척박한 산악 환경을 견뎌온 바소토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1: 와우.
2: That's how we grind soda.
1: You make it every day?
2: Yeah, almost every day.
1: Almost every day.
2: It's our breakfast.
0: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수수는 오랜 세월 바소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고마운 곡물입니다.
1: Can I cry?
0: 잘 말린 수수를 절구나 맷돌로 곱게 빻아 사용하는데요.
1: 미숫가루 같아요. 되게 고소해요.
0: 죽을 끓이거나 빵 반죽에 넣어 발효시켜 먹습니다.
3: 소감.
1: 소감.
3: 소감. Yes. It has been grind on a grinder.
1: Yeah.
3: Then to make it soft, then cooked with sugar.
1: So,
3: perfect breakfast.
1: Oh, you normally eat breakfast like this.
0: 물과 가루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포만감도 오래 느낄 수 있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4: Delicious is munati.
1: Munati.
4: Munati.
5: Maybe two dashes of sugar. Oh, you don't need a lot of sugar.
1: 아까 근데 저 가루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기대됩니다.
0: 과연 맛이 어떨까요?
1: 모추가. 오, 이게 완전 상상하던 거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토마토즙 같아요.
0: 이제야 맛이 딱 맞습니다.
1: 역시 조언을 따라야죠. 새콤하고 달콤하고, 달콤은 설탕을 넣었으니까. 근데 새콤한데 되게 감칠맛이 엄청나요. 아까 저 가루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에요.
0: 전통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바소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로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현지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4: 허정호루.
1: Hello.
4: So, Mkhuluma Elisa, she is the queen mother of this area, Chabana Tswana. Yes. So, her son is the one who is ruling at the moment. Yes. So, she welcomes us here. Now, these are her children from the village here.
1: It's an honor to see you.
0: 노랫소리와 함께 여성들의 전통 춤인 모키보가 시작됩니다.

0: peacock.
1: Yes, yes. And it shows off its beautiful colors.
2: Oh my God. 주민의 손에 이끌려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요.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목기부는 무릎을 꿇은 채 어깨와 상체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요. 결혼식이나 축제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추는 춤입니다.
3: 어, 저 어떻게 흔들지? 약간 비둘기처럼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2: 이어서 남성들의 전통 춤인 모호벨로가 펼쳐집니다. 힘찬 발놀림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특징인데요. 봐서 또 남성들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0: You know, after good harvest, when a child is born, you know, when they're celebrating a wedding, yeah, this is how we celebrate. And the mothers would do this in the Ululiyes.
1: They might look like Wakanda warriors.
0: Yeah, exactly. Yeah, you see the Wakanda blanket.
2: Yeah. 분위기가 무르익자 여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남성들은 막대기를 맞부딪히며 대결을 펼칩니다. 단순한 시연이라고 보기엔 사뭇 진지한데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사 문화를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0: Basotho. When the Basotho boys go to the mountain to become men, you see, so they train them also with this thing, but they don't use the hard one. Yeah, they first use the mealy one. Yes, because it's softer when it arrives. So they train with that thing. When they get the skill right, then they move on to the harder one.
1: So this is for this is to protect from the other tribe.
0: Yes, it's to train them for self-defense.
1: Oh, yes, okay.
0: It's just for self-defense.
2: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환대를 보여줬던 마을을 뒤로하고 조금 특별한 장소로 가려 합니다.
1: 저기 보이시나요? 저 지금 절벽 어딘가에 저희가 오늘 숙박할 동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경험인데요. 지금 저희 추장님이 특별히 저희 동굴에서 저렇게 잘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2: 바소토족 남성들은 10대 중반이 되면 레볼로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산속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과 규율,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소토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소년에서 어른으로 거듭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1: 숲이 깊구만. 와, 저기 풍광 좀 보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냥 지금 너무 좋아요. 저기 보이는 저 마을이 지금 추장님의 마을이래요.
2: 어느새 마을이 저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0: Awawa, you see these two holes here? The white.
1: Yes.
0: White.
1: Yeah.
0: Just move a small bit and underneath the smaller other white there is the king.
2: 바소토족의 성인식은 더 깊은 산속,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통과 의례인 만큼 그 과정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답니다. 비록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바소토 사람들이 가진 산에 대한 의미를 온몸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해가 기우는가 싶더니 금세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1: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2: 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1: 와!
0: That's where we get our water.
1: 이 암벽 사이에서 떨어지는 와 완전 물의 양도 되게 많아요.
2: Okay. 오! 뜻밖의 샘물을 만났습니다.
1: 오, 엄청 시원해요. 오, 엄청 물맛도 괜찮은데요? 오! 제가 꿈꾸던 동굴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두 시간 동안 그렸던 동굴의 모습 그대로예요. 멋있다.

0: 자연 동굴.
1: 바소토 사람들에게 산이 성장과 배움의 공간이라면 동굴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는 장소인 거죠. 실제로 이 동굴은 오펠리 추장님이 명상을 할 때 찾는 휴식처라고 합니다.

0: 시공간이 뭔가 엉킨 느낌이에요. 해인 줄 알았어요. 일출 같아요. 지금 야경 뒤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굴과 붉은 달과 뭔가 오늘 밤 일어날 것 같은데요.
1: 한참을 불과 씨름한 끝에 저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굴 안이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위해서 이 정도 어려움은 감수해야겠죠?
0: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뭔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추장님한테는 여기가 진짜 진짜 그냥 추장님의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속썩이고 막 뭐 아내가 잔소리하고 이럴 때 그냥 여기 혼자 와서 책 읽고 그러신대요.
1: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걸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의 첫 번째 메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숯불 속에서 익힌 감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음식도 부럽지 않습니다.
2: It's always the best.
0: Yeah. 시장님 진짜 맛잘알이시네요.
1: 단출한 저녁상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저녁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편점 잘 것 같아요.
1: 소년을 남자로 키워내고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품어온 자연의 품 속에서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푸타디차바에서 남쪽으로 약 70km를 달려 암피시어토로 향합니다. 험준한 봉우리와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드라켄즈버그 산맥. 남아공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길이가 장장 1,000km에 달하는데요. 그 웅장한 산세를 따라 트레킹에 나서보려 합니다.
1: 용의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드라켄즈버그에 와 있거든요. 이 드라켄즈버그에서도 저희 오늘 올라갈 곳은 앰피시어터라는 곳인데 이 용의 등어리에서도 가장 뭔가 웅장하고 임팩트 있는 트레킹 구간이 될 거예요.
0: 암피시어터 트레킹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암벽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체인 레더 코스와 협곡을 따라

0: 살짝 걸으며 절벽 아래 풍경을 감상하는 투겔라 협곡 코스인데요. 저는 오늘 암피시어터 정상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1961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로열 나탈 국립공원은 드라켄즈버그를 대표하는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대 원형 극장을 닮은 절벽, 암피시어터는 전 세계 트레커들이 찾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1: 오늘 행운이 저희랑 함께 하기를. 출발!
0: 왕복 약 12km,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1: 길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꽃들이 막 보글보글보글 엄청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피어있어요.
0: 한 걸음 한 걸음 풍경이 달라지는데요.
1: 와.
0: 고도를 조금 높이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우와. 친해져야 됩니다. 저희 오늘 계속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1, 2, 3.
2: Thank you.
1: 모두를 제 편으로 만질 겁니다. 1, 2, 3.
0: 좋은 팀워크는 중요한 준비물이죠.
1: How do you feel?
2: It's so nice.
1: Yeah, it's amazing, right? Yeah.
2: So pretty. And the weather is nice too.
1: 와, 진짜 멋있어요. 구름이 그냥 다 발밑에 있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지금 한 1000m를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0: 이제부터 진짜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1: 진짜 얼마나 스윗한 산인가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다발을 준비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0: 산길 곳곳에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가득합니다. 험준한 절벽과 바위 틈에서도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걷는 내내 눈이 즐겁습니다.
1: 근데 진심 너무 예뻐요. 제가 10년을 가꾼다는들 이런 정원을 못 만들어낼 것 같은데 여기 풍광도 풍광이지만 저는 이 그라스의 이 포슬포슬함과 이 산의 안개와 이런 게 지금 너무 멋있어요.

0: 신이 정말
1: 그냥 이런 그라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자연 산책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2: 광활한 초원과 부드럽게 이어진 능선. 자연이 만든 거대한 정원을 걷는 기분입니다.
0: 보이세요? 보이세요?
1: 아, 너무 뽀송뽀송 너무 귀여워요.
2: 암석지대에 주로 사는 바위 너구리인데요.
0: 어? 한 마리 더 있다. 뿅!
2: 작은 친구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여유로웠던 초원길도 잠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아집니다.
1: 줄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2: 코스의 난이도가

0: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1: Why? We still have half?
2: It is. Yeah, you cross. You're almost at the end of the uphill.
1: Almost.
2: From yeah. around the corner.
1: Okay.
2: All the way.
0: 이제는 두 손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바위를 짚고 줄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요. 암피셔터 오르는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겠죠?

0: 와, 발 아래가 아찔해요. 이 굽이굽이 치는 산맥이 왜 용의 산맥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용이 굽이굽이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1: 구름도 걸음을 늦추는 길, 저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 멀리 암피시어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0: 드디어 첫 번째 사다리 나왔습니다.
1: 눈앞에서 마주하니 절벽의 높이가 더 아찔하게 느껴지는데요. 정상을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0: 와, 밑에서 보던 거랑 다른데요?
1: 사다리는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오르내립니다.
0: 경건한 마음으로 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훨씬 힘들 것 같긴 해요.
1: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더 커지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죠.
0: 잘 했습니다.
1: 발이 디딜 자리를 확인한 뒤 천천히 몸을 실어 올립니다. 사다리를 오를 때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균형과 호흡. 손과 발이 같은 리듬을 만들어가자 빠르게 뛰던 가슴이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0: 리듬을 잡은 뒤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1: 괜찮은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케이, thank you.
2: Well done.
1: Done. Alright.
0: 바람에 사다리가 흔들려서 약간의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 생각보다 무섭고 상상보다 안 무서워요.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오! 암피시아터의 체인 레더 코스는 두 개의 사다리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한번 올라와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상이 가까워져서일까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4: 예! 다 올라왔습니다.
3: 이어서 제작진도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감독님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절벽 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사이로

0: 작은 개울도 흐르고 있습니다.
1: 옆에 지금 물이 흘러서 아마 저쪽으로 흘러가서 투겔라 폭포로 떨어지나 봐요.
0: 투겔라 폭포는 암피시어터 고원을 흐르는 물길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폭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로 꼽힙니다.
1: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0: 고요하게 흐르던 작은 개울이 거대한 절벽 끝에 다다르자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장쾌하게 쏟아집니다.
1: 제 발 아래로 폭포가 사라지고 있어요.

0: 줄루어로 놀라게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투겔라. 거대한 절벽을 따라 폭포수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떨어지는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암피시어터와 어우러져 이름 그대로 압도적인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1: 아, 지금 신들의 극장 암피시어터에 와 있습니다.
2: 이게 고대 로마의 원형 극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말 신들의 극장 같습니다.
0: 길이 약 5km에 달하는 절벽이 반원형으로 펼쳐져 있어 이름 붙은 암피시어터. 억겁의 세월이 만든 무대에 투겔라 폭포의 장엄한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이 폭포가 무려 948m나 되는 투벨라 폭포예요. 약 5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폭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의 폭포다, 아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천길 남떨어지로 우리 그 발밑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고 있어요.

0: 아득히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를 듣고 있으니 대자연이 들려주는 거대한 위로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1: 이렇게 돌이 따뜻해서 딱 누우면 좋겠어요.
0: 잠시나마 가만히 눈을 감고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시간에 속도를 맞춰봅니다.

0: 이제 암핏 셔터를 떠나 북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마고에바스 클루프로 갑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마고에바스 클루프. 해발 고도가 높고 강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잘 자라는데요. 남아공에선 보기 드문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어 오래전부터 남아공 사람들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글램핑장과 산장이 들어서면서 여행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오! 이야! 주방도

0: 너무 귀엽다. 세상에.
1: 다른 숙소보다 저렴하지만 필요한 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0: 여기 마우바스클루프가 이 글램핑의 성지래요. 여기가 이 드라켄스버그 산맥이 만들어낸 마지막 그 고원인데 여기가 한 1500에서 한 180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도양에서 불어온 이 따뜻한 바람이 이 절벽에 딱 부딪히면서 얘가 막 안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마우바스클루프가 은빛 안개의 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희 들어올 때도 막 울창한 나무숲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약간 원시림이 형성돼 있어요.
1: 한 걸음만 나서도 짙은 숲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0: 오, 숲의 냄새가 진짜 좋아요.
1: 푸른 숲 사이에 숙소가 안긴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숙소들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들어서 있어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테라스 한쪽에는 숲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노천탕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작으로 물을 데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0: Thank you so much. Thank you.
1: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저녁 식사 준비를 해볼까요?
0: 네, 이제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남아공의 그 문화인 브라이를 할 거예요. 이제 바베큐거든요. 소리. 지금 불이 너무 잘 붙었어요, 진짜.
1: 여행을 하다 보면 식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남아공에선 마트에서 장을 보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0: 향이.
1: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고기를 즐길 수 있죠.
0: 저희가 아까 숯도 넣었는데 장작도 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작불 향이 완전 뱄어요. 너무 기가 막혀.
1: 직접 구워 먹으니 두 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0: 여기가 남아공 최고의 레스토랑입니다.
1: 고요한 숲 속에서 먹는 여유로운 저녁 식사, 힐링 그 자체입니다. 저녁을 먹는 사이 물도 제법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0: 우와! 우와, 너무 따뜻해! 우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딱 들어왔을 때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온도? 그 정도예요.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남아공은 진짜 늘 어떤 상상 밖에 있어요. 그 상상 그 이상에 있어요.
1: 발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긴 여정의 피로를 내려놓아 봅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햇살이 잠들어 있는 숲을 깨웁니다. 숲을 부드럽게 감싸 안던 물안개는 이내 자취를 감추어버리죠. 밤새 고요했던 숲은 더욱 선명해진 푸른빛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바오밥 나무입니다.
1: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고 있는 이 바오밥은 아단소니아 디지타타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왜 큰 길고 그런 바오밥은 그 마다가스카르 종이고, 지금 이렇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있죠. 신이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이렇게 나무를 거꾸로 박아놨다. 그래서 위로 이제 뿌리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오밥은 바로 요 바오밥입니다.
0: 바오밥 나무는 굵은 줄기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며 건조한 환경을 견뎌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에서 길게는 천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오밥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바오밥은 보통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어떤 곳은 이 빈 곳을 이용해서 뭐 카페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바오밥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0: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흔적들을 더듬으며 바오밥 나무가 지나온 시간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신비는 언제나 경이롭기만 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2: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3: 나쁜 꿈으로 문득 뜨는 새벽 5시.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단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4: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5: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야?
6: 조심, 조심.
7: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8: 폐와 관련된 단서?
9: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7: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10: 우와!
9: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1: 여긴 사막이잖아요.
12: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13: 오, 이랬어.
11: 여기? 도대체 뭐지?
13: 어, 무서워.
14: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5: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14: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5: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8: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같이 하거라고 있어서.
1: 평생을 신혼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달콤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부부가 있습니다.
0: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빠야.
2: 오빠야. 신랑이 말이야. 신랑.
0: 저게 불만이고 못마땅한 게 이제 뭐 또 영씨가 했다가.
3: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뭐라 부르세요?
2: 김차선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김차선이라.
3: 신랑이 전이지.
4: 할 말 없네 자막은.
0: 밥 해주지, 많이 씻어주지.
4: 이 나, 야무진 남편은 내가 대신 뭐 이런 남자만 느끼고 참 사랑한다. 차선이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1: 서로가 있어 매일이 봄날이라는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거제에서 연육교로 연결된 작은 섬 산달도. 세 개의 산봉우리에 걸린 달이 아름다워 붙은 이름이라죠.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바다로 나선다는 이영식, 김차선 부부.
0: 혼자서 일도 뜨딜 뿐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항상 따라다녀. 1년 365일로 일하고 다니기에는.
1: 익숙한 바닷길 따라 달려간 곳. 미리 내려두었던 그 물을 끌어올릴 시간이랍니다.

0: 이게 지금 몇 년 최고? 이게 지금 45년 세월인데 나는 바삭하지만 하는 게 일이
1: 올라와봐 까무지 올라왔다 이거 봐라 어?
2: 시작부터 줄줄이 올라오는 바다의 보물들 부부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폈습니다
1: 이 까무지 딱 물살아
2: 엄청 통통한 갑오징어네요.
0: 또나리.
1: 이거는 보통 사이즈.
0: 오 크다.
3: 어머니 얼굴보다
1: 더 커.
0: 꽃게 꽃게. 이게 가을 되면 여기 많이 올라오거든.
2: 다양한 어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하지만 부부가 가장 기다리는 손님은 따로 있다죠. 6월부터 가장 맛있어진다는 보리새우 빛깔부터 남다르네요
0: 예, 꼬리가 예쁘지 이거는 새우가 생기기 예쁘게 생겼다 이거 새우가 이게 가을 되면 이렇게 크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잔잔해
2: 10대 시절부터 학교 대신 바다로 나섰던 부부 평생 해온 일이지만 바다는 늘 새롭기만 하다죠.
1: 말아 요 너무 더니 끓인다만 하더라고. 요 거지 그거보다 낫다 이거는. 고기 없는데 또 넣는다고 또 뭐라 그거다. 그러면 나 일이 하기 싫어고 뭐.
0: 고기 있는 데 가서 잡잡고.
1: 바다에서 선장 말로 술을 팔아야 돼.
0: 아 마셔 마셔.
1: 그다 안 하. 택도 한 데 가서 너 잡고거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바다 밑에.
3: 아버지, 근데 어머니 보고 운전하고 다니라 그래요.
1: 그래.
2: 바다의 선물 싣고 돌아가는 길.
0: 일단은 다섯 마리네. 흰새우까지.
2: 다소 소박한 오늘의 수확량. 그래도 빈손이 아니라는 것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바다 앞에 있는 부부의 보금자리이자 일터. 직접 잡은 고기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1: 이거 살 해야지 살.
2: 값비싼 갑오징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보리새우.
3: 얘는 어떻게 먹어요?
1: 이렇게 까갖고 이렇게. 이런 밀로 한다.
2: 올해 처음으로 잡은 보리새우 그 달콤한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1: 이렇게 한다. 하나 있어.
3: 어머니는 안 주시는데도 저렇게 몰래.
1: 어머니는 생 거를 못 먹어. 제가 삶은 거를 먹는데 생 거를 못 먹어.
2: 남편이 새우 맛에 푹 빠진 사이 돌아오자마자 텃밭으로 향하는 아내 차선 씨.
3: 이게 무슨 꽃이에요?
0: 무. 겨울에 무로 이제 뽑아내고 몇 개로 남겨놨어. 그만 씨 받아볼까 싶어가 남겨놨는데.
4: 요거. 요게 씨가 되는 거래 이게.
3: 씨가 되는 거예요?
4: 응.
2: 꽃이 참 곱네요. 무꽃처럼 보랏빛 상추 가득한 텃밭.
0: 약도 한번 안 쳤거든요.
3: 잘 자랐는데요?
0: 근데 요새 비가 많이 안 온게나. 그래도 이 생명이 여기 상한 거 아니에요, 밭에 것들이에요.
2: 싱싱한 상추를 뜯는 손길에 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3: 어머니 몇 살 때 시집 오신 거예요?
0: 17살 때. 말 안 하는 건 모르지, 그때.
3: 아니, 근데 어머니 나이 때문에 17살에는 시집 안 가잖아요.
0: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할머니가 사람 좋다고, 친정이 못 살았거든.
2: 17 꽃다운 나이에 9살

0: 연상의 남편을 만나 시작한 섬살이. 두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부부는 평생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1: 성실하고 뭐 쏙 썩이는 건고 그런 게 여태가지고 막 이래 사는 게지. 근데 동네 사람들은 영식이 장계살 같다고 그러거든. 마누라 잘 만났다고. 뭐 한눈 팔기를 하나. 그런 게 없어. 오로지 고마마.
2: 첫 남자자 마지막 남자지.
3: 나한테요?
2: 첫 남자고 마지막 남자.
0: 차선 씨에겐 인생의 단 한 사람.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함께 견디며 살아온 든든한 첫사랑이죠.
4: 우리 아버지는 뭐 좋아하세요?
1: 아니 아무거나 다 잘 먹으네. 음식 탓으라. 그러니까 첫째 신랑님을 내가 좋아하는 게 음식 까탈 안 지는 거.
4: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영식이 오빠야 그 제일 좋아하는 데다고. 아 좋아하세요?
1: 응 잘 먹어요.
4: 맛있다고.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해주시나 보네요.
1: 그런 게 뭐 맛이 없지는 않은 게 나.
0: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 없는 무던한 남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려주고 싶은 마음.
5: 아, 또 오늘 뭘 그럼 많이 해 오늘. 와, 이거 반찬하고
1: 우리 신랑님 오늘 아침에 시부름하고 수고를 했다고 내가 오늘 그렇지. 특별히 많이 가지고 오지.
5: 맨날 이래 좀 좋겠다.
1: 뭐 이 정도 반찬이면 괜찮겠지?
5: 와, 반찬이.
0: 애정이 듬뿍 담긴 성찬입니다.
5: 아, 나 간이 막 맞네. 된장국이 좋다.
1: 응, 보자 나가. 응, 매운 나무.
4: 어머니가 많은 거 가져가세요?
1: 아니, 이 떡국은 떡국 있는 거로 나가 이거로 골라내야 되거든.
0: 남편이 먹는 모습만 봐도 절로 배가 부르다는 아내.
1: 아, 이게 맛있지?
5: 너 맛있다. 나는 해줄게. 오렌지 좀 깔아주겠다고.
1: 신랑이 준 게 더 맛있네. 오빠가 준 게 더 맛있다.
0: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라는 부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찾아온 바다.
1: 파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 파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이거. 내일 쓸 것만 이거 조개만 까고 가. 이거는 물에다 까. 담가놓고 불어. 매매 아니 뭐 드시키냐고 물어봤나? 아? 여섯 명이라고. 호숙이한테 전화 좀 해보소.
6: 가입시다.
7: 우리 조금 전에 연석 그룹 주문했잖아요.
1: 네.
7: 예, 10개로 해주세요. 10명 4개도 추가해. 해독밥 햇밥 10개.
1: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해를 잡아야 되거든요.
0: 아직 장사 준비는 시작도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단체 예약에 부랴부랴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국 끓이랴, 채소 썰랴, 정신없는 주방.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 안을 채우자 차선 씨의 몸도 마음도 절로 조급해집니다.
1: 재밌구나 뭐네.
4: 어머니 난리 났는데요? 응?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1: 손에 들어오면 다 즐거워하지. 좋아하고.
8: 옛날에 많이 먹으러 왔대요. 맛있다고 여기에.
4: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3: 10년 전에 왔어요. 한 10년 전에 한참 트레킹 많이 다닐 때.
8: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깨끗해요.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1: 물빛도 좋고 하늘빛도 좋고.
0: 맞아요. 어, 잘 왔어요.
1: 사람도 좋고.
2: 산달도의 청정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회를 아낌없이 넣은 특제 회덮밥.
3: 이 한우 작고
0: 해야 되나?
3: 이거 작고. 배가 엄청 많이 나왔다.
0: 배가 힘들었다. 싸게 먹겠어.
2: 쫄깃한 회와 아삭한 채소의 조화, 회덮밥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 공연이 준비되었다는데요. 독학으로 익힌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건 남편의 소소한 즐거움.
0: 세상에 요런 집도 있나?
3: 음악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나?
0: 이런 데 있을 줄 몰랐네.
3: 해달라고 내가.
4: 계속 부르고.
3: 좋다 좋다.
2: 그 사이 아내는 홀로 옥상으로 향합니다.
5: 아이고 날씨도 좋고. 아이고 막 시원하게 좋네. 올라온 게. 아이고. 아이고 참 편거 좋다. 얼른 올게.

0: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소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1: 아,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 요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바쁠 때는 못 올라와도 올라와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어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어머 힘은 들어도 어머 아무런 굴욕 없는, 어떻게 보면 굴욕 없는 인생인 것 같아.
0: 시원한 바람과 음악이 함께하는 짧은 휴식.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죠.
1: 세상에 쉬었다가 자 보란다 볼까.
0: 다시 오롯이 둘만 남은 시간.
2: 어,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가서 일한다고 욕 봐서.
1: 당신도 욕 봐서 허리야 허리야 해가면서 아이고 욕 보여. 우리 신랑님 욕 보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한 번씩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이 나이에도 참 나는 그게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이가 70이면 조금만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신랑은 안 그래.
3: 아무도 어떻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
1: 한번 해보소. 사랑한다.
2: 사랑한다. 사실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뭔가 공급실을 물 보니 계획 방송이 돼가고 내가
1: 보인을 바로 보인을.
2: 와 나도 안 맞을 때. 아이고 착하네 네 마누라.
1: 늘 생각하는 게 없는 한결 같으니까 그만 변함이 없는 거지.
0: 저 푸른 산달도 바다처럼 깊고 한결 같은 사랑. 서로의 존재만으로 매일이 만선 같다는 부부.

0: 놀이로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이 살만할 것이고
1: 이쁜 도덕이구만.
2: 최고의 명당은 내 몸이고 최고의 지혜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0: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좋지.
3: 상담원 루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도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 노래를 잘해서 그대 어디에
2: 있나요?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초속 45m. 태풍을 견디는 집을 만들었어요. 백지 숙제라.
1: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산 같은 데인데,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2: 그니까요. 산에 숨어 사는 그런 백만장자가 아닐까.
1: 아니면은 여기가 다 우리 백만장자님 땅일 수도 있죠. 네. 여기 무슨 텐트촌이.
2: 캠핑 의자랑 네네. 텐트도 막 다양하게 있고. 맞아요. 캠핑장 같은데요?

0: 여기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네. 계신데
1: 다양하게
0: 캠핑 관련된 분이 오.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기도 네. 하고
1: 와 멍멍이
0: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예
1: 여기
0: 왜 귀여운
1: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덩그러니?
0: 안녕 입에 뭐 묻었네
1: 입에 왜 이렇게 뭐가 묻었어
0: 안녕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요 오늘 백만장자는 우리 강아지 강아지인가요? 오늘 백만장자분이 우리 강아지의 주인이신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네. 오늘의 백만장자.
2: 네.
0: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주시죠. 오늘 이제 주인공을 저희가 드디어 찾았는데 텐트가 굉장히 큽니다. 텐트에서 뭐 지내시는 건 아니죠?
2: 네, 텐트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요.
0: 예.
2: 텐트와 함께 삽니다.
0: 아, 텐트와 함께.
2: 그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0: 아, 네. 예.
2: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킹 오브 텐트 하고 제목을 땄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3,000평 95%는 넘지 않나 싶습니다.
3: 텐트 구조 설계를 시작을 했고
2: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38년 동안 텐트포를 행사해온 텐트의 제왕 나재건입니다.
1: 나오실 때 이거를 들고 나오셨는데
2: 아, 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0: 텐트 그 애라고 그러나요?
2: 네, 폴대입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0: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얇아서 제가 손으로 세게 누르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들어가고 굉장히 얇습니다. 이건 뭐 무슨 이런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를 만드시나요?
2: 네, 이거를 펼치면
1: 네.
2: 이렇게 됩니다.
0: 아~
1: 낚싯대처럼
2: 네,
1: 늘어나네요. 네. 네. 아, 이걸로 이제 텐트를 또 만드시는 건가요?
2: 네, 네, 네.
0: 아니 그러면 이 폴대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텐트 자체를 만드십니까?
2: 저희는 텐트도 다 만들고요.
0: 아, 텐트도?
2: 네.
0: 예.
2: 아웃도어 용품들도 만들고
0: 아웃도어 네. 용품도
1: 그러면은 만듭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2: 네 전부 제가 설계한 텐트들입니다 네.
0: 근데 이 곳이 지금 캠핑장인 거죠?
2: 상업적인 캠핑장은 아니고요
0: 네네
2: 에, 저희 개인 땅입니다. 네.
0: 여기 전부 다가요?
2: 네, 여기 전부 다가요.
1: 여기 뒤에도요?
2: 네.
0: 저 죄송한데 회장님 저 위에 보이는데 저기도 회장님 건가요?
2: 네. 여기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진짜요? 진짜요?
0: 저는
1: 진짜요?
0: 캠핑을 전혀 몰라서 예원 씨 캠핑을 좀 아세요?
1: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좀 캠핑을 다녔는데 사실 제일 놀라운 거는 네네. 이 의자예요.
0: 유명한 의자인가요?
1: 엄청 유명해요.
0: 아... 혹시 이 의자도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2: 네 그런 거죠. 가벼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낑낑대다가 만든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아... 네.
1: 이게 한 손으로도 들려요.
0: 어디?
1: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 들 정도면
0: 굉장히 가볍네요. 혹시 조금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앉으면 좀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2: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00kg 이상 견딥니다.
0: 200kg 이상.

0: 나 네. 200km는 안 나가니까.
1: 네. 서장훈 씨 앉을 수 있겠네요.
0: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1: 한번 앉아보세요. 네. 네.
0: 아우 좀 불안하긴 한데.
1: 어때요?
0: 아니 느낌은 뭔가 혹시 찢어지는 거 아니야?
1: 그쵸?
0: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네. 의자는 저희가 또 그렇고 이 텐트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비닐하우스 느낌인데.
2: 들으시죠. 네.
0: 네. 굉장히 약간 응접실 같은.

0: 한번 앉아볼까요?
1: 네. 앉으시죠.
0: 네네네.
1: 아, 저는 궁금했었던 게, 네. 저기 서정은 씨가 들어오시면 꼭.
0: 아, 위에 높이가?
1: 네, 걸리버 여행기.
0: 아, 대충, 근데 가운데로 있으면은 갈까 말까 제가 서도 살짝 안다니까 이게 높이가 그렇죠. 꽤 되네요. 예.
2: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아늑한데요?
0: 응접실처럼, 집에 응접실처럼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2: 거의 야외 주방이네요. 여기를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1: 한 네다섯 평?
0: 이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던데 그걸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네네.
2: 옆에 공간으로 한번.
0: 아, 이렇게 바로.
1: 네.
2: 이게 워낙
0: 바로 이어지네. 아. 침실로.
2: 가정집 뚝딱이네요.
0: 아, 저 위에 해가 너무 좋네.
1: 혹시 한번 여기 누워보셨어요?
0: 제가요.
1: 네.
0: 이게 누울 수는 있는데.
2: 가능할까요?
0: 제 무게를. 이게. 무게보다도 네. 이제 기장이.
1: 기장이. 그래서 네네. 이게 210이라.
2: 와.
1: 좀 올라오고.
0: 아, 좋네요.
2: 오, 좋은데요?
0: 네. 아, 좋습니다.
2: 침대 하나 바꾸세요, 정우씨.
0: 이게 너무 좋은데요?
2: 괜찮죠?
0: 아니, 너무 편해요.
2: 재밌는데? 캠핑? 네. 작은 텐트도 괜찮고.
1: 혹시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0: 여기는 기장이 좀 짧을 것 같아요.
1: 이게 210인데.
0: 아, 똑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207이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 예.
0: 제가 지금은.
1: 야, 이게 들어가 지실래나. 아,
0: 키가 조금 줄어서.
2: 오.
0: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아주 아늑하고.
2: 여러분들, 회장님이 지금 약간 실험처럼.
1: 그러니까 아, 적어도 서정원 씨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갈 사람은
2: 그러니까요.
1: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검증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0: 네. 아니, 뭐.
1: 여기 옆방은 쉬는 방입니다.
0: 아, 저기는 이제 TV를 볼 수 있게.
1: 네.
0: 거기서 두 분 TV 네. 보시고 한 분은 여기 앉아서 네.
2: 거기서도
0: 여기
2: 보이잖아요.
0: 앉아서 봐도 되니까.
2: 그쵸?
1: 캠핑이 옛날에는
2: 네.
1: 그냥 잠만 자는 텐트들을 만들었는데요.
0: 네, 네.
1: 요즘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네. 텐트를 자꾸 네. 만드는 거죠.
0: 진짜 집 한 채네요.
2: 네.
0: 웬만한 작은 원룸만 해요.
2: 네. 네.
0: 이제 우리 회장님 여기 텐트는 봤고 다른 텐트들도 한번 좀 보러 갈까요?
2: 좋아요. 예, 가보시죠.
1: 네, 네. 네. 가시죠.
2: 너무 재밌다. 옆집 텐트를 한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은
3: 커플입니다.
0: 커플인데, 어.
2: 근데 두 분 약간 캠핑 전문가 같아요. 아, 뭔가 장비들이 다.
0: 약간 밀리터리 룩으로.
2: 네. 요리하시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네요.
0: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3: 좀 많이 들긴 하는데
0: 예.
3: 그냥 조그마한 소형차 정도.
0: 소형차.
2: 와. 없네요, 회장님.
0: 예.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3: 네, 윷놀이.
0: 윷이 없는데?
3: 아, 윷,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윷, 이거 여기 조그맣게.
0: 아, 저게, 그게 윷이에요?
2: 침에서 나온 건가요?
0: 와, 윷이 아, 저런.
1: 알루미늄 윷.
3: 알루미늄으로 그냥. 네,
0: 아니, 그냥 캠핑용 윷?
3: 네네.
0: 오.
3: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냥.
0: 예.
3: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 내게 할 때.
0: 아.
3: 윷보다 뭐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뭐가 잘 나와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아, 이런. 이런.
3: 낙입니다.
2: 아, 낙입니다. 탈락이십니다. 차례 끝났어요, 이제.
0: 다시 한 번.
2: 차례,
0: 이거
2: 차례
0: 절대까지 하는 사람이랬잖아요.
2: 네.
0: 그 사람 바로 접니다.
2: 그 사람이.
3: 어, 뭐?
0: 역시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접니다.
2: 아 근데 저기 보면 놀이기구 또 하나 발견했어요.
0: 아 이거 투호.
2: 한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3: 네. 선은 될 때... 저기 하얀 게 선입니다.
2: 될 때까지 하시는 분 나오시고 흰 선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0: 나 이...
2: 아, 농구 선수 출신이자 농구 선수.
1: 이... 사장을 쓰면 이렇게 된다. 제가,
0: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소리들을 해서 이게 농구랑 무슨 관계가 있냐.
2: 농구 선수 출신이니까.
0: 농구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2: 그러면 세 개 딱 해주세요.
0: 이런. 이래서.
2: 오늘 대대까지 하는 분. 오늘 대대까지 하는 분.
0: 그래도 제일 위에를. 위에를 롤이죠. 아~ 위에를 롤이죠. 아~ 롤이죠. 아~ 너무 주먹을 줬죠. 롤이죠. 아~ 뿌리죠. 아~ 너무 주먹을 줬죠.
2: 너무 좋아해서 별로다 지금. 너무 좋아하기 별로였어요 지금.
1: 너무 노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0: 네 제가
2: 너무
0: 저는
2: 좋아했다.
0: 전 처음부터 노랑만 노리는.
2: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시? 오
0: 누가 계신데요?
2: 우리 텐트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2: 우와 맛있겠다.
0: 근데 누구?
2: 누구시죠?
0: 누구세요?
1: 아, 저희 회사 개발부에 있는 이상민 부장.
0: 아, 부장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 합석해도 될까요?
4: 아, 네네, 드시라고 굽고 있습니다.
0: 앉으시죠.
4: 네네.
1: 네, 개발 경력 30년에.
2: 네.
1: 아. 네, 원래 디자이너고요.
2: 네. 네.
0: 밖에 이렇게 또 사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라면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2: 네. 사실 캠핑은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오, 우와! 이런 거 캠핑장에서 먹나요? 냄새가 미쳤는데. 회장님 먼저
0: 드시죠.
1: 아유, 예. 저부터 먹으라고요?
2: 네. 네.
1: 아유, 고맙습니다.
2: 저희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5: 살짝 소금.
1: 소금 뭐 안 찍어도 맛있는데요.
2: 예.
0: 맛있습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부장님 전문가 같아요.
4: 많이 했어.
0: 껍질하고 한번.
4: 껍질하고 드셔보시면 네.
2: 엄청 부드러워요.
0: 아우 이건 또 뭡니까?
4: 이게 그 삼겹 훈제밥인데요.
0: 아, 아주 호감합니다. 아니, 캠핑장에서 지금 이런 훈제 바베큐를

0: 지금 먹을만 하신가요?
1: 네. 캠핑 요리를 진짜 우리 부장님이 아주 잘하시네.
2: 캠핑 요리 전문가인데요, 부장님? 너무 맛있어요.
0: 이 부장 덕에 아주 호강하네, 오늘. 아, 좋았어요.
1: 아니, 근데 네. 우리 회장님도 가끔 캠핑은 하시죠?
0: 네, 가끔 하죠. 네.
2: 근데 회장님은 이 공간이 전용 캠핑장 아니에요?
0: 근데 저는 여기 말고 캠핑장이 하나 더 있죠.
3: 오늘은 날씨가 꼭

0: 회장님은 왜 개발실에서 캠핑하시는 거예요?
1: 계속 이제 보느라고 그러죠. 여러 날 봐요. 오며 가며 보고 와서 또 보고 이제 아쉬운 것도 보이고 아,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요거는 넓이가 어느 정도 빠질까? 테스트는 징그럽게 많이 하죠. 생산해서 툴툴 대죠. 그런데 자꾸 늘려요. 여기가 저희 풍덩실험실입니다. 개발한 텐트가 바람을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둘 다 생각보다 잘 버텨요.
1: 현재를 캠핑장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개발실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2: 저는 개발실에서 훨씬 많이 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돼야, 그래야 밖으로 나가죠.
3: 구조적으로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1: 잘못 잡다
3: 아니죠.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뭐 혼자 그려보는 거죠. 뭐 2, 3천 개는 했겠죠. 네. 새로운 구조가 뭐가 하나 되려면 몇 대씩 걸려요. 그야말로 밤낮으로 했죠.
4: 텐트 폴대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라재건 회장님. 저희가 아직 백지 수표 드린 거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3: 아, 네.
4: 예.
3: 네, 백지 수표 해야겠습니다.
4: 100이라고 쓰셨어요? 100, 뭔가요? 100만 원인가요? 뭐, 100억인가요? 아니면?
3: 100은 100%입니다.
4: 100%.
5: 100%.
4: 어떤 뜻이죠?
3: 불량 100%.
4: 아, 불량 100%.
3: 네.
4: 이게 무슨 뜻인가요?
3: 아, 초기에 생산을 막 했는데 전부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4: 아하.
5: 전부 다요?
3: 네, 100%.
5: 와.
4: 100% 불량.
3: 100% 불량.
4: 회사가 한때는 불량률 100%였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진 않은데요. 원래 텐트 폴대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셨나요?
3: 네, 저는 소위 무과 출신이죠.
4: 네, 네.
3: 네. 하여간 무엇이든지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최고를 해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 1980년대 초에 세계 1등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3: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4: 예, 예.

0: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깜짝 놀라나. 농담 반 진담 반, 야, 한국에서는 대나무로 바구니 만들어서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나라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었던 거죠. 아, 이 친구들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로구나. 네.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먹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1: 많은 분야 중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선택하셨을까요?
0: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다 보니까 찾은 그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는 게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어서 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이 텐트 폴대를 만드는
0: 텐트 폴을
1: 고강도
0: 만드는.
1: 알루미늄.
0: 네. 그래서 그러면 조집 하나만 제끼면 그럼 1등 되네.
1: 네.
0: 근데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1: 요게 아까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요
2: 고강도
1: 알루미늄인데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한.
0: 이혜원 씨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낚싯대처럼 이렇게 휘어도 이게 놓으면 이렇게 다 돌아가죠.
1: 회사를 차리셨을 때가 몇 년도셨어요?
0: 1988년입니다.
1: 88년이면은 그때 연세가?
0: 그때가 34살.
1: 34살. 아니 근데 창업할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0: 돈은 이제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래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제 하셨죠.
1: 얼마를 투자?
0: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0: 그러면 이 회사 돌아가게 해놓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꽝꽝 쳤죠.
1: 88년에 10억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큰 돈인데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백만장자셨네요.
0: 당시로서는 아버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투자였는데 선뜻 내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도 출발하신 하셨고 가발 수출하고 김 뜯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그런 정도가 1950년대 60년대 무역이에요. 이분도 뭔가 우리의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이제 있으셨던 거죠.
2: 기술로.
0: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가우셨었던 것 같아요.

0: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을 아버님께서도 좀 염원하셨던 거네.
1: 굉장히 바라셨죠. 네. 그분이 시작할 때는 진짜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그랬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수도꼭지 잠그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너는 네 우물을 팔아. 네. 물은 적더라도 네. 네 우물을 팔아.
2: 아버님께서도 꽤 큰 돈을 만지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셨다고.
1: 그 세대 분들이 대부분 그러셨죠.
0: 근데 어머님한테는 큰 돈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돈을 쓰셨나요? 네.
3: 어머니가 평생 봉사를 하셨거든요.
1: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내 봉사활동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남편인 내가 될 테니 네. 당신 하고 싶은 봉사활동 얼마든지 하시오. 이제 이르셔가지고 그 재단 설립할 비용을 주셨죠.

0: 그 복지재단은 지금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나요?
1: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만 40년
0: 40년이
1: 됐네요. 네. 네.
0: 그 어머님이 뜻하셨던 그 복지재단을 지금 우리 회장님이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1: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아버님이 처음에 10억을 투자하셨을 때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복지재단 운영비 계속 대라.
2: 진짜 큰 뜻이셨네요.
1: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
3: 네. 저는 몰랐지만 아버님은 그때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 그 알루미늄 잘해서 어머니 하시는 사업 잘 도와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버님의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강도 알루미늄을 금방 만들어냈나요?
1: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까 그 불량품 100%.
2: 네.
1: 불량 100%. 네.
0: 근데 왜 그게?
1: 네,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0: 아니 근데 잠깐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1: 꼭 저희 어머니 같은 얘기를
2: 그냥 쓱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이거 그냥 한번 어려운 뭐 이 저 모양도 아니고
2: 모양도 안 하고 약간 가래떡 뽑는 것처럼
0: 그러니까.
2: 쭉 나오지 않을까.
1: 쭉 나고
2: 슝 네. 네. 나갈 것 같은데
1: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와보시더니 네. 예 너 그냥 파이프 뽑는 거잖아.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한 80개 공정을 거쳐야 되는 제조예요. 조금 속도가 빠르면 다 부스러져서 나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죠.
4: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어려운지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시작 못했죠.
0: 처음에는 적자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1: 네, 그럼요. 네. 적자 나고 자본금 투자받은 거 다 없어지고 네.
0: 불량이 나오고 또 수율도 안 맞고 회사도 어렵고 이랬을 때 회장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1: 어휴, 뭐 하늘이 노랗죠, 그야말로. 아. 네.
3: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여기 터널 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도 가도 안 와. 점점 숨은 차오는데 뭐 약간 그런 기분?
0: 그러시는 동안 365일 중에 하루 쉬고 364일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그러다간 죽겠다. 그러셔가지고 12월 25일 날 하루 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출근할 때도 정말 밤샘을 많이 했죠. 하도 밤샘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봤어요. 며칠이나 밤샘을 하나. 78일이더라고요.
0: 78일.
1: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3: 그때는 친구도 안 만나고 동창도 안 만나고 뭐 그냥 맨날 공장에만 완전히 단절된

살았죠. 그 애들한테 미안하죠. 애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은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 회사에서 그때는 아주 강한 산을 쓸 때인데 하여간 터져서 산이 흘러나옵니다. 애들은 자는데 이제 같이 공장 와가지고 산다 퍼내고 뭐 수습을 겨우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계속 자고 있기를 이제 그것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문 밖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그러고 갔더니 아들아이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만 두고 밤에 나가지 말라고. 참 미안했죠.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량 없는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네.
1: 그거 가지고 텐트 4를 만들게 된 거고. 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패밀리 캠핑 텐트라고 이렇게 큰 텐트. 그때만 해도 큰 텐트들은 쇠파이프로 된 게 주였어요. 무거운 건 40kg 뭐 이제 이런 때인데 저거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없나? 새로운 그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아. 원가도 거의 절반. 예.
2: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엄청 좋아했죠. 아주 폭발적이었죠. 거의. 네.

0: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를 이기시는 거였잖아요.
1: 그랬죠.
0: 그러면 도전장을 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1: 그래서 다 넘어왔죠.
2: 다 넘어왔어요?
1: 무게가 네. 그 미국 거에 비해서 한 15%에서 18% 정도가
0: 가볍고.
1: 가벼우니까 브랜드들은 거기에 열광을 네, 했죠. 네, 네.
0: 텐트 만드는 회사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거를 좀 달라고 주문이 쏟아졌겠네요.
1: 그랬죠. 그랬죠.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넘어왔죠. 네,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그 업계에서도 그래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그 핵심 소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

0: 회장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우리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네. 개발을 하라라고 했던 그 아버님의 또 꿈도 다 이루신 거네요.
1: 참 아버님께 감사하죠. 네. 그 아까 장훈 씨도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아들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다 여깄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세계 최고 소리 듣게 된 때는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셔서
2: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 것
1: 같아요? 그 지자 마교부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을 아는데 아비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좀 주눅 들어 있고,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니까 좀 격려의 말씀으로 해주셨던 얘기예요. 씩 웃으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지자는 마개부라고 했지.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회장님과 함께 우리 서울 종로에 왔습니다.
2: 네.
1: 근데 여기는 일반 가정집이 이렇게 있을 분위기는 아닌데요. 아파트가 있는 곳도 아니고.
2: 주택도 없는데요, 회장님?
1: 네. 어디 사세요? 여기요? 여기요?
0: 네.
1: 여기는 건물 같은데.
2: 이 건물 어딘가에 사시는 거예요?
1: 이 건물에 네, 저기에... 집도.
0: 네.
1: 여기는 네. 텐트가 이렇게 있고.
0: 네, 뜰이 있습니다.
1: 네. 아, 여긴 너무 좋네요.
2: 네, 약간 도심 속에 정원이 있는 것처럼. 네.
1: 미니 정원이 이렇게.
2: 이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1: 여기 아주 물도 흐르고. 아, 여기 나무도 좋고 아주. 언제부터 이 터에 사셨어요?
0: 저희 아버님이 54년 2월에 이사 오셨고요.
1: 네.
0: 6.25 끝나고서.
1: 네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54년 11월에 태어났으니까.
1: 네.
0: 이 집에 이사 온 후에 태어났죠.
1: 그럼 이 집에서 나신 거예요?
0: 네.
1: 오.
2: 거의 네. 한평생을 이 터에서.
0: 한평생을 이 터에서.
2: 네.
0: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 조물애기들 놀이터였죠.
1: 네.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집은 허물고 새로 이제
0: 네.
1: 지으신 거.
0: 네.
1: 그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0: 네, 아쉬워서.
1: 네, 네.
0: 근데 여기 벽돌들을 보면 가운데는 색깔이 좀 다르죠.
1: 네, 네.
0: 네.
2: 달라요.
0: 그거는 옛날 집에서 뜯어낸 아~ 벽돌들입니다.
2: 추억을 네. 남겨두셨네요.
0: 네.
1: 여기 몇 층에 사세요?
0: 저는 위에 3층에 삽니다.
1: 3층에?
0: 네.
1: 밑에 다른 층은?
0: 재단 건물이고요.
2: 아.
1: 재단한테 거의 다 뺏기셨네. 집 안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죠.
2: 와.
1: 아유.
2: 입구부터.
1: 굉장히. 여기가 큽니다, 들어가는 데가. 예.
2: 와, 와.
1: 아우, 여기 아주 넓습니다.
2: 깔끔하네요.
1: 예. 목재로 네. 이렇게

0: 저기 설마 이것도
1: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죠.
0: 그렇죠.
1: 네, 한번 아니, 들어보세요.
0: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여기 저 여기가
2: 알루미늄이
0: 아까 우리
1: 이제 눈에 익으셨죠.
0: 예, 예. 예, 예.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 이 체어도 만드신 거구나.
2: 여기가 회장님의 네. 서재.
1: 그렇죠? 여기가 서재입니다.
0: 네. 여기도 뭐 아주 그냥 다 아주 심플하게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저게 근데 뭔가요?
1: 아, 이게 저 운동하는 겁니다.
0: 아~ 네, 네. 어떤 운동을?
1: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이게 스트레칭이 필요해가지고 예, 예, 예. 이게 스트레칭 해주는
0: 아~ 겁니다. 이게 좀 당기고 하는
2: 네. 당기시는 거구나.
1: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되면 자꾸 어깨가 뒤틀리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제 그거 막아주는
0: 아~ 네. 네.
3: 둘
1: 하나 둘 다섯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옆으로 틀어요. 우와, 우와 이쪽으로 들어 틀고 팔꿈치를 구부려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 그래요.

0: 제가 그렇게 구부리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마 이 운동 덕이 클 거예요. 둘, 또 셋.
1: 여기가 회장님 댁이기도 했지만 아까 본 것처럼 복지재단의 건물이기도 하잖아요.
2: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0: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그 자원봉사를 확산하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1: 그 회장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자원봉사도 있을까요?
0: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50만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캠퍼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로운 청년들을 청해서 함께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도 해먹이고 불멍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실에서는 눈도 안 맞추는 아이들이 자연에다 갖다 풀어놓으니까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0: 텐트의 제왕에서 지금은 자원봉사 전도사가 되신 우리 라재건 회장님.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요. 꿈은 25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보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 뭐 했니? 그러시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러고 이러고 노력은 했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와 나눔? 제 삶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3: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0: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3: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3: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물 드리겠습니다.
2: 보물 창고다, 여기.

0: 사용할 옷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

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1: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0: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11: 아이고.
12: 어떡해?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는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 높아.
13: 따르시네.
12: 욕 본다. 욕 봐. 안사. 안사.
13: 아 왜요?
1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이 하인이야.
13: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야?
14: 조심 조심.
15: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16: 폐와 관련된 단서?
17: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5: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우와.
17: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8: 여기 사막이잖아요.
19: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13: 오. 이런 소리.
18: 여기 도대체 뭐지?
13: 무서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5: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6: 아, 뭐야 이거?
5: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전진이라고 합니다.
1: 가끔 난 고개를 저어요.
0: 피아노에 따뜻하고 차가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찾는 걸 좋아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항상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뭐든 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 얘기를 좀 뱉어내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목소리가 필요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와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라면은 현악기가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파도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애쓰지 않아도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애쓰지 않아도 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너라는 보석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0: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봄날입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오후는 비의 운명. 네. 공연장 오는 길에 비가 오길래 내심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음악이 더잘 전달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1: 비가 내리고 그친 밤이었는데 그 밤의 어떤 정적이라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를 머금고 피어오르는 꽃잎이나 흙 냄새라든지 이 장면을 좀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앨범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로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음악의 힘이 있다면은 이 업라이트 피아노의 그 굉장히 더둘다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더 나무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더 빈티지하고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0: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네. 가족 같은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좋은 감정만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너무 밉기도 하고, 네, 그런 친구를 모셨습니다. 등장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내가 25살에 만났나?
1: 뭐 그때쯤에 봤으니까
0: 한 16년 됐네요. 아
1: 그래. 멋쟁이구나. 모자지만 좀 착한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부합해가지고. 네.
0: 너무 날카롭고 무섭고 제가 되게 많이 웃겨졌던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하면 또, 네. 또 마음이 잘 누그러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위에 있는 거죠.
1: 그래 봐. 그래. 모르고 들었을 때 어? 전진이가 쳤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고요.
0: 제가 좀 긴장하고 있고 너무 막 나서 있으면은 좀 그 긴장을 좀 풀어주는 존재인데 16년간 또 그렇게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 시종일관 똑같은 네, 변함없는 친구여서 고맙다. 저와 영훈이가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때는 전진이가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예쁘던 노래를 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저한테 노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0: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보컬리스트가 아닌 사람이 하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말처럼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저는 좋아하는 건데, 전진이도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멋있게 막 불러보고 싶고 내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의 선물이었던 이영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리딩은 피아노로만 기록되어 있는 앨범인데요. 브리딩 앨범을 만들 때쯤에 처음 겪는 좀 불안장애를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음악을 해왔던 어떤 그 20대, 그 마음이 막 쌓이면서 약간 좀 과부하가 왔던 것 같아요. 피아노 때문에 왔던 불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앉게 되더라고요, 앞에.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정말 한음씩 찾아가려던 어떤 호흡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또그 브리딩을 한 3년 동안 계속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음악 때문에 도망치고 싶던 마음이었는데 결국에는 음악으로 돌아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오길 잘했다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조용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조용하지 않은 곡을 딱두 개를 가져왔어요. 특히 이 무대를 위해서 편곡을 새롭게 해가지고 가져온 곡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흥겨우시면 막 춤추셔도 되고, 네.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정말 잘 쳐주시네요. 네. 비 오는 날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네. 고생보다 조금 더 좋은, 네, 시간이었길, 네,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가 방송됩니다.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야?
2: 조심, 조심.
0: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3: 폐와 관련된 단서?
4: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0: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4: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5: 여기 사막이잖아요.
6: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1: 오, 이런 소리.
5: 여기 도대체 뭐지?
1: 어, 무서워.

집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1: 숨을 모시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2: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5: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6: 아 다들 한잔하나?
5: 네.
4: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7: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6: 야, 너 뭐 하는 거야?
4: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7: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6: 너 이거 몇 개야?
7: 4개?
4: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7: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6: 뭐라고?
4: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6: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t'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Let's go.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집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
0: 네. 아.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나 싸면서도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해밍웨이. 저는 사실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하달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난 극 F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이 해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종군 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네.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이렇게 저기 응모해는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역이 바뀌어요. 포탑 파편이 바뀌어서 군인 병원에 네. 이제 들어 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해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해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1: 팔.
0: 그렇죠. 팔. 그다음에
1: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거. 또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어나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 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뭐 사람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 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리고 전 이제 캐서린을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캐서린은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 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알려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헤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저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회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회밍웨이가 무기와 자리걸어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 라고 써있는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회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을 붙일 그런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자리꺼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회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그 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그 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읽혀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밍웨이가 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회밍웨이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저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이 좀 믿잖아요. 네. 해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해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 이 말 해갖고 막 리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네.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순근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0: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헤르타 뮐러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다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 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하면서 어린 소녀 헤르타 뮐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 일대의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남은 헤르타 뮐러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이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순근에예요. 순근에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근에는 breath, 숨. 근에, 수임.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근에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하나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천사가 내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선 써도 돼.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성을 다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근에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앗아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알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0: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 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 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소주건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뮐러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겐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상징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헤르타 뮐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제가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나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쉽지 않아요.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그 감독도. 왜 어렵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559명.
1: 네?
0: 등장인물이 559명. 제가 된 거 아니에요.
1: 500...
0: 누가 이미 세놨더라고요. 해설에 써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559명. 그리고 가문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문이 메인 가문이 다섯 개예요.
2: 메인이 다섯 개라고요?
0: 메인이 다섯 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있잖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인간 관계도 복잡해요. 이게 사랑의 작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읽어요. 실제 전쟁이 등장해요. 실제 역사 그대로 따라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권부터 끝권까지가 15년 동안이거든요. 15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살았어. 얘 죽은 거 같은데 사람 이거 뭐 살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리면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쓰면서.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1: 볼콘스키
0: 가문이 있어요.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1: 볼콘스키.
0: 자 그다음에 로스토프.
1: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라고.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1: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이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1: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또 와이프가,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1: 아이고.
0: 그리고 나서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1: 가문이었구나.
0: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아하.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파혼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피에로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줘요. 네. 근데 하필 또 안드레의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부셔서 돌아가십니다. 네.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은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네.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에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로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까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1: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도이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1: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1: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1: 네.
0: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아에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혁명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니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의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의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1: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05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1: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
1: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르하고 나타샤예요. 이해 가세요?
1: 네.
0: 피에르하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르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난 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곳까지 나왔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반란 일으켜야죠. 그다음에 또

0: 잡혀가야죠. 그다음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 30년 살아야죠. 그다음 돌아와야죠. 이런 거.
1: 10건 될것
0: 10건
1: 같은데요.
0: 될것 같아요.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약간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 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내가 속물이어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 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사람 땅에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결론은 하나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전쟁 정말 하고 있는 전쟁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모든 그 대동단결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지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희망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1: 네, 뭐 전쟁이란 뭐 제목도 들어본 작품들이고 했지만 저는 문학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0: 맞아요.
1: 그중에 가장 큰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전쟁은 위험한 거고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 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해봅니다. 네.
0: 네,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1: 정말.
0: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 됐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1: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계가 방송됩니다.
3: ...조심!
4: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5: 폐와 관련된 단서?
6: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4: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7: 우와!
6: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8: 여기 사막이잖아요.
9: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10: 오! 이럴 소리.
8: 여기? 도대체 뭐지?
10: 무서워.
11: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12: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13: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0: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이십니다.
1: 세계 최초예요?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2: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3: 네. 아, 이게 MOF.
1: 이게요?
2: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1: 있습니다. 오,
2: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2: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1: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0: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흡착을 하는 거예요.
1: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집에 가실 때 좀 드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눈 잘 보여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를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공부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냥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야구 단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유니폼을 나눠주던 야구단이었어요. 이제 창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갔던 야구단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야구단. 어느 순간 야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 그때가 6학년 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부산에 사직구장까지 걸어서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야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그 꼬맹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센스만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쟤 재능 있네? 센스 있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막상 커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는 리틀 야구하고 중학교 야구하고 완전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하는 야구 거리를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유격수에서 공 던지는 1루까지가 너무 멀고 다섯에서 쳤는데 멀리 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하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이 야 너는 진짜 야구하기 힘들겠다. 그냥 너 축구하러 가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이 붙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혼자 버텼던 중학교 좀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일 쉬는 학교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는데 이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또 이 반복된 생활을 또 해야 돼?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중학교 생활을 잘 넘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생활 때 너무 훈련을 많이 했던 결과 부상으로 이 결과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다가 내야 땅볼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공을 놔버렸어요. 이유는 공을 잡고 들 힘이 없었어요. 팔꿈치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0: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1: 아유 반갑습니다.
2: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되게 굳은살이 생겨요.

야, 혼자 화장실 가서 왼손으로도 왼팔이라도 야구를 하겠다. 그런 좀 오기를 부렸던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몸으로 야구를 할 수 없으니 눈으로 야구를 배우자. 눈으로 야구를 익히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위에 부산에서 야구를 되게 잘했던 그때 시절이었어. 수업 안 하고 형들 야구하는 거 지켜보고 다 보고 나면 바로 사직구장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것도 눈으로 느끼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혼자 재활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재활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알죠? 홈런이 나왔어요. 아,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아, 수술을 하면 야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이겨내고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나한테는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고등학교 생활을 달려갔습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를 나가고 팀도 대통령배 우승을 하고 저는 청소년 대표도 하고 또 3학년 때 또 우승도 하고 다시 또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행복은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좌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청소년 대표를 2, 3학년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재능을 인정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에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과연 나는 이번에 몇 번의 지명을 받을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이유는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꼬맹이 때 들었던 소리.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너는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야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야구만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야구를 놓기에는 지금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버텨왔는데 찰나에 고려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고려대학교니까 가서 또 4년 동안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룰도 강하고 이제 그때 선배들 간의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루틴을 가지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제는 힘없다 소리 듣지 말자. 일단 잘 먹자. 잘 먹고 키 크고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으로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박용택 형이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키 작다고 하니까 매일 라면 3개에 밥 말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면 3개에 밥 말아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래 일단 어떻게든 넣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커지고 많이 먹고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용태기 형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도 상체, 하체, 상하체 일주일에
여섯 번을 웨이트를 했어요. 몸이 레슬링 선수같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치면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가게끔 기회를 주셔가지고 1학년 때도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힘은 키웠어. 이제 기술을 더 키워야겠다. 방망이를 탁 잡고 제가 탁 잡고 뭘 했냐 그러면 이 방망이를 많이 돌리다 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굳은살이 생겨요. 굳은살 보여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000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3,000개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망이로만 한 게 아니라 긴 방망이로 300개, 이 손으로 300개, 300개, 짧은 방망이로 300개, 300개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000개를 피가 까지고 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까.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저기 경기도 송추인데 송추는 좀 외져서 저녁 때면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PC방을 가거나 그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프로로 갈 수 있을까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다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종은 이제 차우차우라는 종인데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버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저도 야구가 잘 안 되고 했던 상황에서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검둥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오빠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구를 놓고 싶어. 계속 할까 말까 검둥이한테 물었습니다. 검둥아, 계속 하라고 하면 고개 좀 끄덕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검둥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검둥이가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밥도 주고 다 키웠던 보람을 그때 좀 찾는 것 같았고 검둥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빠가 검둥이 믿고 다시 한 번 더 야구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프로 야구 중계를 했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친구, 뭐 추신수에 대한 뉴스 그때는 이제 신문을 막 볼 때니까 신문을 보면 친구들 기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대호 뭐 오승환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간 친구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프로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꼭 갈 것이다. 좀 늦지만 어떻게든 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프로야구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네.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근데 청소년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0: 그러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2인데, 지금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은 잔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재훈이, 지안이, 수빈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컸을 때, 강해졌을 때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공을 잡아서 일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다 사라지고,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울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띵띵! 퍼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

0: 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 밑에 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 네.
0: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0: 기억나요?
1: 네.
0: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취소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그러니까
1: 아하.
0: 뭔가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라이?
1: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0: 어허.
1: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이럴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이. 아, 이러면은 갈 맛이 떨어지는데요.
0: 이게 또그
1: 예.
0: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각방
0: 예스.
1: 써야 돼요.
0: 아유, 큰일 났네요.
1: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응?
2: Were you able to change
1: Able?
2: the plane tickets?
1: Plane ticket? 아, change?
2: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Okay.
1: Okay, but.
2: But
1: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2: Pay more?
1: Yeah.
2: More money?
1: More money.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otel?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2: for the
1: 아,
2: hotel?
1: 돈 냈냐고? 아니, 아니,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no, no,
2: Oh no,
1: 응.
2: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no, no, no, no,
2: No.
1: no. 응.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2: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1: 어머,
0: 아이고,
1: 어머.
0: 세상에나
1: 안
0: 마상에나.
1: 가고 말지.
0: 그러니까.

0: 가고 네.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해요.
1: 너무 짚어주시고요. 네. 예,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0: 하지만 예.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네.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네. 끝날 무렵엔 웃을 수 있겠죠?
0: 오, 그럼요. 네.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3: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3: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0: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ere이 앞에 나온 것 같아요.
0: Okay.
1: 맞죠? 어, 예. 네. 그래서 할 수 있었어?
0: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plane ticket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Change.
0: Change. Yes.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막힐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 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1: 예.
0: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0: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1: 오.
0: change. 마지막에 입모양은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주고요. Change, change,
1: change,
0: 우.
1: change.
0: 와, 확실히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0: 네,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좀 무조건 그냥 change로 네. 그냥 네, 편하게 얘기했는데
0: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0: 결국 사실.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0: So,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0: Right.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0: 이런
1: 수
0: 식으로
1: 있는.
0: 할 수 있는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1: 어허.
0: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현재형에서는
1: 예.
0: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0: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0: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0: 해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0: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0: That's right.
1: 네.
0: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 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 드릴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렇죠?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어요.
0: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negotiate를 한 다음에 우리는 discount을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1: can은
0: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0: 대해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켄의 과거는
0: 네.
1: 쿠드라고 우리는 배웠을지
0: 자, 켄의 과거형, 모양은 쿠드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켄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쿠드예요. 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켄의 과거형, 모양은 쿠드인데, 다만 할수 있다에서 할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수 있었다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1: Were
0: able
1: able
0: to
1: to.
0: 얘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1: 나
0: 무슨
1: 움직일 수 있어.
0: 말이에요? 어? 둘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현재형에서.
1: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아, 그렇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그렇게
1: 아,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1: 그
0: 아, 그러니까
1: 의미가
0: 뭐 예를 들어
1: 아니구나.
0: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에, 에.
0: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
1: 아,
0: 때 얘, 안 된다.
1: 안
0: 그때는
1: 돼요.
0: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0: 그러면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어.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You got it?
1: 네.
0: Alright. So,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1: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릴
1: 아,
0: 겁니다.
1: 시간이 향정적이라
0: 네, 그래서
1: 아쉽네요.
0: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아,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쵸.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찰지한 게 뭐예요?
1: Charge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change죠.
1: 아, 체인지예요.
0: 아,
1: 아,
0: change죠?
1: 같은 CH 돌림이라.
0: 아, 세이치 돌림.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0: 아,
1: 헷갈리네요.
0: 그렇군요.
1: 예. 찰지는
0: 청구,
1: 청구하다.
0: yes.
1: 아,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엑스트라가 추가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지금 사실 뭐 머니도 쓸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페이로 가야 되겠다. 예. 너무 좁아요.
0: extra pay를 charge 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1: 왜요? 페이,
0: 했다만.
1: 그래요?
0: pay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피. 피를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주차
0: yes,
1: 요금.
0: fees 같은 거.
1: 네.
0: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될 수가
1: 네.
0: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 extra가 뭐라고요?
1: 엑스트라 추가.
0: 네. 추가적인이라는
1: 추가적인
0: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1: 네.
0: 정도가 될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1: 오케이.
0: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An
1: An
0: extra
1: extra
0: fee.
1: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0: 그죠?
1: fee.
0: I paid an extra fee.
1: Woohoo.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pen.
0: There you go. Oh, I

0: have an extra pen. You can use it. 이런 식으로. Okay? So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를
1: 추가했다.
0: 어떻게 할까요?
1: 자, 일단은 They charged me okay.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0: 오케이.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1: 요,
0: 여기예요.
1: 고기랑 S 원래.
0: 네. $5. 맞아요. 일단 $5.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힌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 쓰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뭐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네.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1: Alright,
0: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자, 비행기는 그렇다 치어도
1: 네.
0: 호텔은 돈 내야 했어?
1: 아, 오.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커질 수 수가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0: What about the hotel?
1: 호텔은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0: 어땠어?
1: 어, 어땠어? 그는,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0: Mm-hmm.
1: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0: 아. 아,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1: 그러네. 내가
0: 맞습니다.
1: 너무 성질이 급했어요.
0: 예. So, did you have to pay?
1: Mm-hmm.
0: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1: 아하,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예,
0: 오.
1: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 것 같죠? Paid.
0: okay. Pay, paid, paid. 과거형 네. PP형.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1: 뭐요?
0: 실제로 목격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 이거를 P A Y 쓰고 나서 여기에
1: ED
0: 하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1: 그래 근데 그럴 듯한데요?
0: 그죠.
1: 예.
0: 그럴 듯하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pay 해야만 했어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Okay.
0: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1: 뭐뭐 해야 한다?
0: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1: 네.
0: 라는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1: 너 do you have to go?
0: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1: 네.
0: 일단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0: 과거로 하나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오.
1: Did you have to go?
0: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수 있겠고, 이거 한번
1: 네.
0: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그래서 넌
1: 그쵸.
0: 그걸 팔아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sell
0: 그것?
1: it?
0: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sell it? Really?
1: Yeah.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sell it?
1: Did you have to sell it?
0: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아이고,
0: 맙소사.
1: 네. Now, but now we have a smaller. 스몰러 다음엔 데니 와야 되는데요.
0: Then?
1: 네. 원래 비교급 데니잖아요.
0: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0: 오케이.
1: 네.
0: 그렇죠. 핵심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1: 그쵸, 예.
0: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Yeah.
0: Okay.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0: What is it?
1: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호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0: 그건
1: 어디요?
0: 맞네요.
1: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0: 긍정적인 또 사고방식. I like
1: 여행을
0: that.
1: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0: 그러니까
1: 감사한 거야.
0: 망치는 것보다는.
1: 둘이 부둥켜 안고 자.
0: 그래요. 친하잖아요.
1: 그럼.
0: Room. 맞습니다.
1: 아하.
0: 방,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room이죠.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a small room이 아니죠.
1: Smaller room.
0: That's right.
1: Yeah.
0: 자, 이거를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형용사라고
1: 네.
0: 부르죠. 그쵸? So, 이것을 해석하면 더 뭐뭐한.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상태다.
1: 네.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1: Smaller size.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더 저렴한 것들.
1: cheaper ones.
0: 오케이. Once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1: 아,
0: 그냥
1: cheaper ones.
0: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1: Yeah.
0: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당신은
1: 네.
0: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smaller
0: 아,
1: one?
0: 더 저렴한.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Okay. So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수 있어요. Oh, it's cheaper. It's smaller. That's bigger.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1: 네.
0: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1: We have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2: Alright,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오케이. Okay. 자, an extra something.
3: 네.
2: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3: 아하.
2: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3: I paid an extra fee.
2: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3: 네.
2: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3: I have an extra pen.
2: Oh, perfect.
3: Yes.
2: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3: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2: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Alright,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3: We have a smaller size.
2: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ce 활용해서.
3: 네.
2: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3: Do you have cheaper ones?
2: Okay.
3: 아,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2: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3: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2: 반복이 필요해요.
3: 예.
2: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3: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2: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여러분, 뭐 여기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3: 네.
2: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Okay, very nice.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5: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4: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5: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3: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3: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Really?
3: Yeah.
2: Alright.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2: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내내 였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바로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3: 아하.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응원하겠습니다.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러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주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레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런다운 플레이입니다. 가운데 주자가 걸려서 양쪽으로 이 친구를 몰아서 이제 아웃시키는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왜 런다운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니 프로에는 감독님이 있고 수석 코치님이 있고 뭐 타격 코치님, 수비 코치님, 뭐 주루 코치님 다 엄청 많은 코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치님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0: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다운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도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은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소리하고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 또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던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로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은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번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번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번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아,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로써 골든글러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 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 골든글로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근데 팀 사정상 이제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1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 또 경기에 못 나갈까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스물 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 말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두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희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주시면서 그래도 실책보다는 수비의 부담보다는 공격에 좀 더 저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진짜 운 좋게 병원에 가서 조사치료를 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후반기 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했던 실책들을 후반기에는 유격수로 계속 나가면서 또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해 또 저는 결혼까지 골인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술에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근데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다섯 개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타 찬스가 왔습니다. 마음먹기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거를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타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그게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던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아,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아,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 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리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투와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질주하고 런다운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날 잡아줬을까?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아주 특별한 마을. 호텔? 마을?
1: 목포 원도심 아주 특별한 호텔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호텔의 바리스타는 할머니.
2: 그래서 내가 81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할게. 그게 돈 들 거야.
1: 조식은 깊은 맛만큼이나 진한 향기 가득한 홍어랍니다.
3: 씹기도 전에 벌써 맛있어.
1: 그 호텔에선 바다를 항해할 수도 있죠.
4: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럼 소리 질러!
5: 그게 다 호텔이네, 그러면.
6: 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7: 소근소근.
1: 마을 자체가 호텔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으로 떠나보실래요? 우리나라 서남단 끝자락, 넓은 서해를 품은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호텔이 있다는 풍문을 듣고 배우 안홍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0: 아, 목포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목포역으로 온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면 아주 특별한 마을, 호텔? 마을? 아무튼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죠.
1: 목포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유달산 아래에 있는 무안동. 한때 전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곳이랍니다. 이곳의 마을 호텔로 가기 위해서는 로비부터 들러야 된다는군요.
8: 안녕하세요. 네.
9: 여기가 호텔 로비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왔는데.
6: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이 하나로 서 있는 호텔이라기보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의 숙소이자 뭐 사람들이 여행하실 수 있는 마을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호텔이 아니라 이 어떤 요 골목과 요 여기가 다 호텔이라는 거예요?
6: 네, 맞습니다.
9: 저는 뭐 도착과 동시에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데.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여행 오신 거예요?
11: 다 끝났어요.
10: 아,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같이 온 거예요?
12: 각자.
11: 따로따로 모여서.
10: 네. 아, 각자 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여행하면서 친해지신 거구나.
11: 네.
10: 아, 좋다.
11: 뭔가 나름 설렜던, 근데 웬만하면 못 겪을 만한 그런 걸 한 거.
9: 그렇지, 네. 그렇지.
10: 부럽다, 청춘. 그리고 또 건강히 잘 올라가시고. 감사합니다.
1: 수직의 형태인 호텔이 아니라 마을길을 따라 길게 펼쳐진 호텔. 마을 호텔은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찾아낸 운영 방식이랍니다.
6: 이런 공방들, 기념품 가게들이 어쩌면 호텔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가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백반집들이 호텔 안에 식당이 되는 거고.
10: 엄청 큰 호텔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다 호텔이네 그러면. 네. 여기 저기 복도구 호텔.
6: 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10: 야, 그것도 아이디어네, 아이디어.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반갑습니다.
13: 안녕하세요.
10: 아유, 안녕하세요.
13: 태국이 호텔 나온 것 같아요.
10: 아, 네.
13: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10: 네, 네. 어머니, 그 저희
13: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어머니, 시장님. 아이고. 어머니.
1: 호텔 복도에선 즉석 팬 미팅도 가능하답니다.
13: 항상 건강하시고.
10: 네네네. 파이팅입니다.
13: 좋은 연속극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네.
1: 이쯤 되면 호텔 조식도 궁금하시죠?
2: 너무 좋아홍.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드실 줄 아십니까?
5: 아, 그럼요.
4: 아, 완전 아홉 써서 못 먹어. 그럼 오늘은 완전 삭힌 걸로다가.
5: 잠깐만요. 네.
1: 안홍진 씨가 선택한 조식 홍어.
4: 마을 호텔도 다 지역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재미 요소를 주는 식당 겸 퍼포먼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흑산도가 고향인 정태현 씨는 어릴 때부터 혀 끝에 새겨진 홍어의 참맛을 알리고 싶어 이곳에 식당을 열었답니다. 흑산도를 담은 홍어 삼합 한 상.
5: 예, 냄새 온다. 삼합을.
1: 먼저 6개월 삭힌 홍어에 돼지고기, 묵은지 올려 홍어 삼합 입에 넣습니다.
5: 씹기도 전에 벌써 맛있어.
4: 쭉 오기 시작하면 이제 코가 빵 뚫립니다.
5: 아, 코가 빵 뚫렸네요. 살지다 그래야 되나?
0: 네. 뭔가 이빨이 그렇게 튕기지 않고 네. 쑥 들어가면서.
5: 맞아요, 맞아요.
1: 전라도 잔치상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섭섭하다는데 홍어 한 상 맛보고 나니 마을 호텔 여행이 더욱 기대됩니다. 배 든든하게 채우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홍진 씨.
2: 떡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요?
1: 무심히 마을 호텔 떡집으로 향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6: 여기 맛집이에요.
2: 아, 맛집이에요?
6: 예. 뭐가 이렇게 맛있던가요?
7: 떡도 맛있고 떡 다 어머니가 다 만들고.
2: 맞으셨군요, 지금.
7: 어머니가 92세.
2: 아, 네네, 어머님이.
7: 네. 92세인데 여기 정정하세요.
2: 어머니 너무 미인이신데.
7: 네. 맞죠. 아,
2: 저랑 어떻게 데이트를.
7: 아버지, 나.
2: 아버지. 여기 그러면 어머니 이게 여기 떡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8: 떡은 사진도 애순투설부터 해서 30년.
2: 30년 하셨구나.
1: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뒤에야 시작했다는 할머니의 떡집. 이제는 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답니다.
9: 이게 무슨 떡이에요?
10: 쑥 찹쌀떡이에요.
1: 새벽에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놓으면 아들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합니다.
8: 자리가 없어?
2: 아니, 어머니 옆에서 먹고 싶어.
8: 아, 이렇게 하려고.
1: 어린 시절 먹던 떡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강정숙 할머니.
8: 쑥 인절미를 갖고 먹지 만든 거야. 아내가 안 꺼들었어. 드셔 드세요. 그런데 가격이 제싸. 왜냐면은 네 알에 3,000원, 750원.
2: 가격 진짜 높아.
5: 야, 이거 여기 목포 오시면은 이 팥빙수랑 이 떡은 꼭 드셔보세요. 꼭 정말로요.
8: 어떻다 세상에 그 먼저서 이렇게 먹으러 속옷다
5: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8: 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커피도 그래서 내가 81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니까 몸무림 젊은 사람은 이 들어왔다가 할머니가 커피 줘요 그러고 뒷걸음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나는 대다고 대고 뭘 하겠거냐.
1: 10여 년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할머니께서 커피 한 잔을 내려주시겠답니다. 호기심 많은 할머니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
8: 힘없어 개그 잡고 이렇게 해 나는.
1: 할머니가 전하는 진한 커피 향처럼 마을 호텔은 어디를 가든 사람 향기가 가득합니다.
8: 자, 간맞춰서 잡든하게.
5: 간맞춰서 잡쇼.
8: 알려.
5: 오, 향도 향도.
1: 홍진 씨, 92 할머니 표 커피 맛은 어때요?
2: 커피 맛도 커피 맛인데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아, 이 커피 향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네요. 이야. 안녕.

0: 마을 호텔에서는 요트 투어도 가능하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나는 목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1: 일로 와. 아이고.
2: 두께예요, 두께.
3: 아, 얘 이름이 두께예요?
2: 네.
3: 여기 저 요트 타러 왔는데.
2: 아, 그러세요?
3: 예, 마을 호텔에서 추천받아서 왔는데. 여기 맞죠?
2: 예, 맞아요.
3: 아유, 반갑습니다.
2: 아유, 어디 많이 보는 분이신데. 네, 네.
3: 그럼 여기가 마을 호텔의 일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3: 아, 네. 지인분들은 진짜 좋으시겠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트는.
4: 예.
3: 소유하는 게 아니라
2: 소유하고
3: 요트를
2: 친구를.
3: 갖고 있는 친구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야, 두께야! 가자!
0: 요트 투어를 신청한 마을 호텔 여행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항해에 나섭니다.
2: 이게 뭐? 아, 예, 오세요.
3: 아, 네, 네. 어머, 부끄러워요.
2: 자, 그럼 한번 자유를 즐기러 한번 먹고 바다로 나가볼까요?
1: 출항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5: 가성 그레이스 먹고 마리나 출항하여 먹고 대교를 향합니다.
0: 시리도록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운 채 세상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 드넓은 바다가 품 안에 들어옵니다.
3: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자유로우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
6: 그 뒤에 보이는 저게 전망대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전망대까지 이제 걷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게 수신장군 그 한옥선을 모티브로 한.
3: 아 그러네.
6: 겹겹이 쌓여져 있는.
3: 한옥선 디자인으로 만들었네요, 진짜.
0: 육지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안녕. 이런 삶의 활력을 전하고 싶어 김희범 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요트를 몰기 시작했답니다.
7: 또 올게요 라고 하고 또 와주시고 이렇게 또 친구가 되고 문구를 사랑하는 또 여행객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럼 소리 질러!
0: 그렇게 자유로웠던 목포의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갑니다. 홍진 씨의 발걸음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3: 라이브 하고 계시네. 들어가서 좀 구경해볼까요?
0: 이곳은 마을 호텔의 라이브 바. 흥겨운 공연에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시간. 호캉스보다 더 살아있는 마을 호텔의 밤입니다.
8: 고맙습니다.
9: Anyway.
10: Where are you from?
8: New York City입니다.
11: I mean, Mokpo is just close to everything we like. Jujaksan and
10: Haksan-do
11: and Hongdo and. Well, I bought a house here for the reason of staying for the rest of my life here, you know.
0: 한국인 아내와 함께 목포에 정착했다는 알렌 씨. 그의 공연으로 마을 호텔의 밤이 달처럼 더 환하게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산책이 있다고 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네, 네.
13: 유달산이 제가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산이에요. 집에 게스트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12: 네.
13: 게스트 오시고 오는 걸 권장하죠.
12: 좋네요. 그럼
13: 네네.
12: 한번 가보시죠.
13: 네, 갑시다. 네, 네 정말.

0: 마을 호텔 운영자들과 여행자들이 함께하는 아침 산책입니다. 함께 걸으며 마음도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1: 그냥 목포 뒷산 인 줄 알았는데 돌산이네요, 굉장히. 현재가 좀 있네, 그래도.
2: 네, 돌산이에요. 의달산이 돌산이죠.
0: 바다를 품은 도시 뒤엔 또 다른 풍경도 숨어 있답니다.
1: 야, 여기, 와, 연못이 있네.
2: 아, 여기 수원.
0: 산 중턱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연못.
2: 이 아래가 바로 일본인 마을이에요. 저 끝에 이렇게 뚝 쌓고 간척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 물이 부족하니까 이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서 식수로.
1: 아, 일제시대 때 만든 거군요.
2: 예예예. 예.
0: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풍경도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더해지니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2: 우와. 와.
0: 그 끝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1: 진짜 와 하는 분이야. 와.
2: 와.
1: 와. 와, 대박. 와. 수반에서 정말 달디단 공기를 삼키면서 딱 와서 아침에 탁 핀 바다랑 딱 만나니까 뭐 마음까지도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죠.
3: One of the reasons why I'm living in Mokpo is because of this. Mokpo 사랑해요. Nomo 사랑해요.
0: 마을 호텔을 여행했을 뿐인데 다정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만하면 호캉스보다 마을 호텔 아니겠습니까?

0: 사연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면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1: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0: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면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0: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식이네. 와.
1: 이야. 이 산 어딘가에 있다고만 전해집니다.
2: 아, 미스티가 그러다 안 갈아쳐졌다. 전화 프리스를 꼬르도 터들라.
1: 유령의 흔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2: 저 놈은 군신대 추석한다?
1: 6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온 야생의 기록. 텐션의 유령은 정말 있는 걸까요?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해발 3,000m 이상인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척추. 텐션 산맥은 거쳐간 문명마다 저마다의 상상력을 심어놓았는데요. 텐션 산맥에 내려오는 소문을 추적합니다. 시작은 이시쿨주입니다. 총 길이 약 2,500km의 텐션 산맥. 히말라야만큼이나 지형이 험준하고 역동적이면서 광활한 고산 초원도 펼쳐지는 반전도 있습니다. 이곳을 누비는 유령의 정체는 뭘까요? 평온해 보이기만 한 텐션 산맥 아랫 마을. 유령을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 보려고 합니다.
3: 살라말레꾼.
1: 10대는 한참 호기심이 많은 때죠. 좀 알지 않을까요?
3: 예, 아나 비즈 거르간메스피스. 예, 아나 울라무시클 와이트주셋. 아, 또 네이스 바르데셋.
4: 아, 되게 궁금하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5: 아네, 가랑그달레찻. 게이들레 거르순다. 거르뭉크네메 잡스네, 담들.
1: 밤에 잠복 근무라도 해야 할까요? 최근 텐션의 유령 때문에 큰일을 겪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네요.
6: 들은 게 있으신가요?
7: 근데 뭐 우리 무슨 건재했던 그 걸러도 그러더라. 신나 그렇겠대.
6: 아니, 마을까지 내려왔었어요.
7: 오늘 biz bilerle etken misalsin karma görse bolat bolish kerek misalsin ancim köp emet kerek de angdıp qaytarıp jüre anan tüşkendörün görish kerek de seni görüp karma görse bolat da.
1: 행방이 묘연하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초를 세워도 속수무책. 아주 오래전 유령을 봤다는 목격자인데요.

0: 한 번의 목격담은 강렬합니다.
1: 구이르고숨 디시테리와 가딤 기대문다 이거 일레스 깔트라트다 일레스 깔트로 세키립 총도던 세키립 자르단 세키립 뒤집 세키립 치급 옥무스다이 뭐 에메다문다 고즈고 거름부근 뭐 간다이들 티안산 티안산 토올로르든 에일에리
0: 여전히 베일에 쌓인 텐션의 정령 그것이 궁금합니다. 험준한 바위산과 수천 개의 빙하를 품은 텐션 산맥 그만큼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지인도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데요. 텐션의 유령을 잘 안다는 분이 있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2: 살람알라이쿰.
3: 살람알라이쿰.
2: 아, 네, 반갑습니다.
3: 약시.
2: 네.
3: 약시.
2: 아, 네, 네.
3: 내 그즘. 에, 아트 아이솔.
4: 어와 물 그즘 나오셔서 그즘 간득단 나이마 도고 측간다면 예시도람.
2: 살람. 네. 아니, 그럼 우리 따님은 유령을 보셨어요?
5: 아, 맨 아우트인데 급 우급처럼 람슈타르단 그럭 거르건네슨.
4: 사 거르눕 가서 거르고이슨 뭐?
2: 아, 제가 이래 봐도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같이 쳐라. 재민에 나타나봐 그냥 쪼르기 하고.
0: 뒷말이 살짝 작아진 건 비밀이에요.
4: 어와 뭐 세나이 쪽간 브레스럭 불비진 아글비스 알림이 비세워서 그르그스탄다 아느 울루토는 예시대 와이틀었다.
0: 눈표범은 키르기스스탄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기념 주화와 동전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잔존하고 있는 눈표범 중 약 510마리가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 텐션 산맥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너무 희귀하고 사람을 피해 다녀서 존재 자체가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와 먹이 감소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죠. 그냥 표범은 봤는데 이렇게 막 새하얀 그런 눈 표범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텐션의 유령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6: 원래 사냥꾼이었던 바트루백 씨는 6년 전부터 눈표범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3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순찰하는데요.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자발적인 봉사로 시작한 일이랍니다. 이 구역은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인정한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 키르기스스탄 최초로 지역 사회가 만든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7: 아, 지금 들어간.
4: 우이?
6: 마멋이 자유롭게 초원을 누빕니다. 1년에 반 이상 겨울잠을 잔다는데 이제 다 깼나 봅니다. 순찰은 텐션 산맥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데요.
2: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라다녔는데 아직 그 유령을 못 봤다니 엄청 보고 싶겠어요.
5: 사와 나는 거르시춘 아젤레 되겠네 브리치군은 그 군게렉다 나는 그대바 아르가이스 떠오르고 춤시게렉 그 부악
2: 실제로 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5: 요즘엔 말이 좀 생각도 났음 쇼넬세는 거르빈데 쇼넬 세진 볼슈는
6: 키르기스인들에게 눈표범은 강인하고 영적인 경외심의 대상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운전 중 뭔가를 발견한 듯한 바트로백 씨.

0: Tiki ne te tiki te tiki jardın üstünde. Te tiki jardın üstünde cırıttı tiki ne tiyakta.
1: Çokta çokta çokta.
2: 차까지 멈춰 확인하는데.
1: 뭐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2: 저 멀리 야생 동물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3: 몰라 몰라.
1: 아 네네네네.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야?
4: 문 토에 지키려래.
0: 미스터 미익 총 걸건.
5: 뭐 총 잘 뜨거든 걸터다. 어선 미야 갑다랑 가라고서.
2: 가파른 절벽을 미끄러지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사냥.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험준한 바위산에 살면서 바위 틈새 자라나는 강인한 야생풀과 이끼 등을 먹습니다. 발견한 내용을 바로 기록에 남기는데요.
0: 하나 가지록.
5: 비자스 택단 측간단 베리 이시텝 келдат. Мен каяка келгем? Азыр бул жерде мониторинг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деп турат да. Бул жерден сүрөттү алабыз.
2: Саняңыл балгынагу жүбөнүл더 면밀히 살핍니다. 약간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5: 자나 토 프리즈라그는 эң жакшы тамагы да. Бул бар болсо, значит то Рызрагы аман эсен жашап атат деген белги.
1: Кром кү юрёңе могиканин гожо жоди. Айбекска, айбекска исмен сан юрёңдо итта. Оччомен онул айбексул пакки темуне юрёңе хынжок тоан юрёңул то бол суга исл гомида.
2: 가파른 절벽과 깊은 협곡, 거친 바위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텐션 산맥. 암벽을 타며 사냥하는 눈표범에겐 천혜의 요새입니다. 절벽 틈새에 몸을 숨기면 들키지 않고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죠.
1: 우와! 와,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끝이에요. 지금 여기 설산과 가까워졌는데 확실히 공기도 찹니다.
4: 어서는 걸어서 негизи бул чокутугу ошол жерде Илбирстин кароол чокусу деп коебуз ошо Илбирс баардык жердин
2: Үншинчокказинин дыңбанын хея анындео чебирил дандани амида
5: биз эми көрүп калганбыз да бирок бүгүн жакшы жанатан бери эчиктекилер көрүнүп келди жолду балким жакшы бир жаңылык болот деп үмүттөбүз да
1: кеттик.
2: 최상위 포식자인 눈표범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로 뽑힙니다.
1: 여기 길은 소가 몇 번 다녔던 그런 데인데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굉장히 좁고 바로 밑에가
2: 이런 길에 저도 단련돼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돌무더기라 걸음이 느려지는데 바트로빅 씨는 끄떡 없네요.
1: 아니 우리 아저씨는 사냥이에요? 아니 신발 이런 장화를 신고 좀 잘 다니십니다.
5: 돈은 마시나 제껜데 가르 잡살았 잠을 잡살았 ал убакта уже эч мүмкүнчүлүк болбой калат да. Ошол себептен муну кийип алсак.
2: Чукку, хамняагиманан Пависан. Каян, нумпёбомул болсу исилкайо?

0: 그런 게 지게르다. 아 그런 윤 슬로건데다. 아 그런 슬로스크랙.
1: 이 무르도 작시시대. 짓달았. 안한 꾸락 작시시대. 아우스다. 우술 유신했으면은 불 우슈다.
2: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3: 도망이라도 가면 기척을 느낄 텐데 사람을 봐도 도망가기보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발견이 쉽지 않답니다.
2: 설표가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데 이 설표의 감시를 피해서 아주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의 주특기죠.
3: 추위와 싸우며 어렵게 산을 오르내리지만 3일 동안 흔적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네요.
2: 나가자. 에? 어? 에? 발자국 있습니다.
3: 아기 손 모양의 발자국, 눈표범일까요?
0: 자파이 무식 마돌 되게 무식 빠르다. 손 이제 혹시라도 무식 나와도 됐대.
2: 아 이거는 설표 발자국이 아니고.
1: 아비엄 문자로 달라. 아 일비스 보러 간다. 뭔다 아비엄도 주식을 보추나.
3: 마눌은 식생이 빈약하고 황량한 암석지대에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입니다. 몸이 무거워 쫓기보다 매복하며 기다리다가 사냥을 한답니다.
2: 설표 발자국이 이거보다 다섯 배가 크다고요? 이만해요. 발이 이만해요.
0: 정말 무겁다.
2: 그 몸은 얼마나해요?
0: 우선 뭔가? 이 구이로가 쇼.
4: 거리가 또.
2: 와, 그러면 눈에 잘 띌 텐데 그렇게 크면 왜 안 보여?
0: 아, 비지디 그러다 가랍 쳐졌다. 그러다 가랍 쳐졌다. 말 있냐 그러다.
3: 눈 표범의 꼬리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길도 눈 표범은 가뿐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2: 이거 뭐야?
3: 흘러내린 돌무더기 한 켠. 바위산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도 비껴가는 천년 요새입니다.
0: 저나 프리즈를 꼬르도 타더라. 오선 유유도 아차.
2: 저도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어디 숨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동굴 저 깊이 막 숨을 곳도 있고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 한눈에 다 보이는 마치 이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3: 날카롭게 주시하다가 쏜살같이 달려가 사냥감을 낚아챘을 겁니다. 실제로 아지트에는 사냥하고 포식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0: 이미 가르마사게릭 멜기시즈다. 그래서 비즈된 그쪽 무른 일결이 일비스타파인으로 모호제한테
3: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곳에 야생 밀렵꾼들이 미끼와 덫을 놓고 눈표범을 마구 잡아들였다는데요. 순찰은 야생을 지키는 동시에 밀렵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뭔가를 발견한 바트로백 씨.
2: 에? 뭐야?
3: 눈표범의 배설물입니다.
0: 문은 밀게니 미사친 불 짓시한 와르케니 뭐 준재겐네 밀냈다. 접지겐 짓시부 제 이쪽엔 이제 특별 손남 뭐 준놈 밀네, 하나 수육 보소, 저 수육 불은 자누아르 지게님에다, 하나 불에 뭐 구갑 깔뜨, 불 이제 아이와일엠나 구갑 깔뜨, 불 우선 구준데 지게인데 수육 무슨 따르다 와르겠네.
3: 눈표범이 이곳에 출몰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6년 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눈표범이 지나다닐 만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답니다.
2: 오, 이건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0: 뭐, 25일 데카월다 고이검스. 4, 4차에 가겠습니다.
3: 카메라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을까요?
2: 오! 오! 오! 오! 슬프! 크기도 엄청 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나 보다 여기.
0: 나이마 그러스 불술 저든 예시 하자인은 술 일버스.
3: 덩치가 우람하고 눈빛이 매섭습니다. 그런데 뒤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2: 와, 너무 귀여워. 뒤에는 아주 새끼네요. 아깽이 같아. 새끼 고양이 같아요.
0: 어, 애기 친구께 입어놔서 입고 이렇게.
2: 아.
3: 새끼들 안전을 위해 어미 눈표범이 망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0: 귀여워. 이렇게.
1: 오션도 비린치 고이건도 카메라다 이키 비르세미아르 보츠 아타스 에네시 이 아느 악바스 아는 국바스 대 고이건부스다
2: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쌍안경으로 멀리서 관찰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서식지를 파악하고 습성도 알게 됐다네요.
1: 지금은 메르겐치레르 바 봐야 그 진답 봐야 그 사람 잡고 왔던 메르겐치레르 바 아는 전에 아자 뒤줄한 간다 말다. 네 무슨 때 벌써 이랬던 그 은혜가 도우다. 도도 게르치 간내로 게르치께 인내 버려. 이건 순나이 비 위치부터 들어오는 아야마 있는 거의 의컵 걸리다. 아는 사피의 맛사투 술 içindeki can canavarların bağrı tolup olup gelecekte bir yaxşı miras qaldırılması maqsadında.
2: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전설인 눈표범. 텐션 고산지대에서 그들이 누리는 일상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0: 여름 농촌 관광이 이뤄지는 마을에 바트로백 씨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표범 순찰을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인데요. 간단한 군것질거리에 의약품까지 단단히 챙기십니다.
1: 물 돈 아르크랬는데 아담 말다름 네레레름 말 오샤카 바라탐.
0: 그곳은 오지라서 뭘 살 수가 없답니다. 긴 겨울 내내 먹기 위해 병조림 형태로 보관한 과일도 챙겼습니다.
2: bir ayda 3초로 2초로 게데 4초로 5초로 주무스까지 알아서 왔더라고요.
0: 왠지 효심이 느껴지는데요. 먼 거리라 기름도 필수입니다. 떠나기 전에 보여줄 게 있다는 바트로백 씨.
3: 여기 뭐가 있다는데요? 오! 이게 뭔가 이게? 우와!
0: 집 뒷마당에 웬 동상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신가요?
1: 어, 맨 앵 으르막당한 아담.
3: 어떻게 이렇게 쓰여?

0: 이상하게 닮긴 했는데.
1: 아담 80 жашка чыкканда ошонун белгилеп анан ушул койгонбуз.
2: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면 집에 동상까지 있을까요? 효심 그 이상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동상이 끝이 아닙니다. 박물관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길을 압축해 놓은 거랍니다. 아버지가 세운 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받은 훈장이 여러 개입니다.
1: 33, 32년 박을 오셔 고이도 жакшы көрсөткүч кылып, ошонун негизинде анан ушул атактанга жеткенде.
2: 아버지는 33년 동안 양을 키우셨다는데요. 보통 양은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 낳는데 100마리의 양에 의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새끼가 태어났답니다. 대부분 두 마리를 낳은 거죠. 당시 가축을 늘리는 건 국가 경제와 직결됐기 때문에 큰 성과였습니다. 큰 훈장도 여러 개 받고 은퇴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사실만도 한데 아버지는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집을 지었습니다. 차로 5시간을 더 달려갔는데요. 설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 점점 하늘로 가고 있는데요. 아버님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왜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4: 부지아리에 아노스크 자이트를 했었대네. 부지아리에 부지아리 수업을 잡수다. 이 여긴 수업을 잡수는 부지아 이 수업은 제게 말다가 органикалык таза эт берет да.
2: 황량하고 눈 덮인 고원. 민가라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산 아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사람보단 하얀 가축이 주인인 땅. 아버지는 이곳에서 가축을 돌봅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야크입니다.
0: 저는 검은 야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 야크들이 막 여기 엄청 많아요.
2: 하얀 야크는 검정 야크보다 훨씬 드물어서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자연의 비바람을 맞았지만 머리부터 온통 하얀색입니다. 눈 덮인 설산에 서 있으면 신성한 느낌도 들죠.
0: 원래 야크는 다 까만 애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1: 뭐 그리스탄다 쇼 장 아칠시 자잡 셀렉시아는 아까슨다 우슨다이 장을 바로다 파이다 올드.
2: 야크는 중앙아시아와 네팔, 몽골, 티베트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가축 중에서 고산 적응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는 고기와 젖, 털 등을 내어주고 짐까지 나르는 삶의 전부입니다. 하얀 야크는 매우 희귀합니다. 더위에 약한 검정 야크와 달리 털이 햇빛을 반사해 더위에도 강하죠. 다양한 염색이 가능해 가공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년 넘게 품종을 개발해 왔다네요.
0: 와.
1: 그리스탄다 жок, эч жерде жок. Эч жерден көрө албайт. Жалгыз гана ушул жерде да. Анан биз кашка топоздорду, букаларды кошуп, баш кашка чарыла тууду да, кара кашка, кара ашка бол. Анан алардан чыккандарды караларын жоготуп, анан ошо арасынан көк түштү да.
0: Ике хан Я크를 보니까 뭔가 이 고산지대의 눈과 또 잘 어울리는 위장복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막 신비롭습니다. 누구세요?
2: 멀리서 다가온 오토바이 한 대.
0: 어머!
2: 아버지를 만난다고 했는데 아버지 치곤 꽤 젊습니다.

0: 누구세요?
1: 님? 억셔슬겸스.
0: 아드님이시구나. 아, 딱 닮으셨어요.
2: 아들 아만딱 씨는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야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낳았다네요.
0: 여기 아버님 보러 온 게 아니고 이 손주들 보러 오셨네요.
1: 오와.
2: 광활한 대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몸을 키우고 자연이 주는 기쁨과 위로에 마음도 키웁니다. 가족에겐 이곳이 학교이자 지켜나가야 할 생활 터전입니다.
3: 무덤 정하다 세웠고요. 수지르게 토포스 바깐들을 반다시드. 아, 어서서 때는 한 약하야 겔 토포스 바가치.
0: 보니까 야크들이 다 한 마리씩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4: 마스 비라일 볼드 갈간 죽었잖아 두간을.
2: 암컷 야크들은 대략 2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요. 눈썰미가 매서워서 바로 자기 새끼를 알아본답니다. 23년 전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와 털을 잡고 6년 후 아만딸 씨가 들어오면서 품종 개량이 본격화됐다네요.
5: 마샤! 마샤!
2: 마샤가 누구길래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걸까요?
5: 마샤!
2: 마샤는 하얀 야크입니다.
0: 엄청 가까이 오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요? 앞에까지 왔어! 야크를 가까이서 이렇게 만져본 건 처음이고, 아, 뭐, 진짜 강아지 같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6: 정신이 왔네.
2: 야크는 원래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오직 마샤만 따른답니다. 아만딸과 인연이 있대요.
4: 저 바로 가는 달래 그럼 요즘 저주고 또 마마 같이.
7: 이네스지 어느
4: 지역 어느 지역을 또 선난내고.
8: 신에게 가진 달래 마샤 덥짝 그러래 올라오면 베르 젠베르 작가간 사이 무슨 젠베르 베르츠다.
0: 근데 되게 순하네요. 오, 앞에까지 왔어.
2: 아만딸을 엄마로 아는가 봅니다.
9: 안녕.
10: 아, 이제 퇴장이. 걸려.
11: 예, 지금 젠베르 왜 거의 이렇게 뜨발다.
2: 산 아래 민가라곤 아만딸과 할아버지의 집 한 채뿐.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드디어 동상과 박물관의 주인공 바트로백 씨의 아버지를 뵙습니다.
12: 아살라말레쿰. 원래 판다시다.
0: 살라말레쿰. 안녕하세요.
12: 어떻게? 뭐가 있어서 뭐? 그래 당겨리한.
0: 한국에서 왔습니다.
12: 저리 가라가 주에리금 갤벨트라 두셔든 갤링 걸발람.
0: 저 어디가? 저 여기 잡혔습니다.
12: 저랑 아 가르는 아토퍼스베렘 갤링 걸발라인.
11: 안나 마시가 안나 마시가 안나.
0: 아니 할아버지 이 하얀 수염처럼 하얀 야크들이 엄청 많아요.
12: 요즘들로 우석변에 따랑 순나이발도다. 메리발건도 15시대 메리리에스클레다우스. 아나 불러서 골미는 여사바간나인 겁절되고 와갔다라 불러.
2: 올해 88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신대요. 훈장에 어울리는 복장까지 차려입으시고 손님을 맞이하시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시선을 확 끄는 벽면. 개가 잡은 여우 털과 사냥한 늑대 털입니다. 키르기스에선 늑대 사냥이 합법이라네요.
9: 가르스커 아이도트면 무슨 죄를들로 토그사트사다가 예매고글 잡았다 그랬던. 알바 가르스커든 우르가치간치가 갈급갈다 오셔 려찰았. 얘는 잡았 가르솔. 오전 춘드르티글러가.
0: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만에 불신번이라도 좀 써야 되겠는데요.
9: 예매 오셔도 우스저가 40-45 그래서 수북 볼옷 그신다. 70cm 기준 가르자도 보일. 하나님 오셔도 아담 쉬었다. 하나님 쉬 위도 이제 봤더니 뜨겁 들어올려 뜨는 밀두고 들어오거든. 오셔 작수 쉬는.
0: 좋았다. 저 믿으시죠? 저 믿어 주십시오.
2: 늑대가 출몰하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독한 환경. 손주 며느리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 곳으로 시집와 시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울 만도 한데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대만족이랍니다. 야크 고기로 만든 크루닭은 처음입니다.
0: 와, 맛있겠는데요?
13: 아.
0: 와, 그 생각했던 그런 그 질긴 이런 건 전혀 없고, 와, 엄청 부드럽네요.
9: 다음도 수 제가 비익대게 나를 좀 뒤져가는 기인데, 자시 이래서 또 온다, 자시.
2: 젊어서 자식을 키울 땐 바빠서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손주들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할아버지. 그래서 더욱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9: 아스르다가 만약에 아와 으라에 타가를 부수려고 다 Ошондо эмеги ылайык таштырып өстүрүп атам, ошого чыдамдуу болуш үчүн.
14: Муздакка чыдамдуу болот. Ысыкка чыдабайт. Ак болсо ысыкка чыдамдуу болот, муздакка да чыдамдуу болот.
15: Харабыжи, ноо маайсасо, мен жүзүм
2: номари турчубу ашы инде. Why do birds suddenly up? 양을 대량 번식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하얀 야크를 선택적으로 번식시킨 이곳은 새로운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한때 정계에도 몸담았던 할아버지가 이곳에 온 이유죠. 아침 일찍 아만딸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모리견이죠. 사람의 손짓만 보고 방향을 조절하는데요. 아주 영특합니다.
0: 아니, 저 개들은 훈련받은 개들인가요? 알아서 척척! 지금 움직임을 보세요. 와, 되게 똑똑합니다.
2: 흩어져 있던 야크들이 삽시간에 무리를 이뤘습니다.
0: 아니, 얘들은 지금 훈련받은 애들인가요? 엄청 똑똑한데요?
2: 모리견은 늑대와도 맞서 싸울 정도로 용맹한데요. 이곳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가족입니다.
0: 아니, 또 순하기도 해요. 이렇게 순한 개가 이렇게 야크들을 힘차게 가가지고 막 몰아옵니다. 체력도 좋고 이렇게 되게 순진하게 생겼네요.
2: 이제 털을 깎아야 하는데요. 야크를 어떻게 잡을까요? 야크의 힘이 세 아만딸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거들어야 할까 봐요.
0: 와, 이게 뿔. 오메. 오제. 한 번에 제압했습니다.
2: 먼저 건강 체크를 하는데요.
16: 디세일릭. 총치들 말려야 했다. 위험

0: 액추발렛 보여줘야 돼. 액추청추. 나가 액추청춘발렛.
1: 제가 이 야크를 멀리서만 봤는데 약간 누런누런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털이 하얗고 속살도 뽀얗습니다.
2: 야크가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하는 게 바로 털 때문인데요. 하얀 야크털은 다양하게 염색도 할 수 있습니다.
0: 거의 듣고 이사친 애인 이치케진 벌었다. 아 무누코 안남베리레익 벌었다. 아 브록 무식뜨거나 물 무식 벌었다. 아는 질로 벌었다.
2: 털을 깎는다고 해 미는 줄 알았더니 꼬리털을 자르는 거였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0: 알스탄 뭐 타누마 보스케렉다 고르는 건데 알스탄 가라간다 우르가 이렇게 아이르마슨 빌린 치케렉다 어서 프리체스카
2: 제사 보여.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1: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네. 아이고 힘들었네. 꼬리 이쁘게 해서 가네.
2: 푸른풀이 돋아나 먹이가 풍부해지는 봄철에 출산이 집중되는데요.
1: 새끼 야크라서 그런지 엄청 하얗네요.
0: 뭔 대대로 온 거지 틀렸고?
3: 10일밖에 안 됐어요.
1: 아 그래요? 아직 탯줄도 달려있어요.
3: 뭐 니메라로 뭐 오르가치 혹시?
1: 아니 이 새끼 야크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 새끼라 좀 쉽게 보고 안았는데요.
1: 우와 딸려! 나요? 나 박치기를 몇 번 했는지 아니 이렇게 힘이 장난입니다. 엄마 저 여기 엄마 여보 온다 새끼 온다 엄마 온다 지금 엄마가 오고 있어요. 엄마가
2: 험난한 야생 환경에서 새끼를 지켜내야 하는 하얀 야크의 모성애는 지극하고 강인합니다. There is a young cowboy lives on the range. His horse and his cattle are his own. 하얀 야크를 대할 때 아만딸에게도 부성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다네요.
4: 그래서 아담아 잘담들의 인도를 하소. 나도 슈퍼밤고 있죠. 아담아 잘담들
0: 이미 엠네시스니 잘까 나무로 맨 수인입니다. 손도 타자 절대 보셔 아따 그냥 총 마사치다. 멤버를 알바간 다르비아는 멤버를 알바간 다르비아는 총 아따스난 알읍 다르비아는 나오룩 구스티 원어졌다.
5: 고맙습니다.
2: 유목사회에서 나이 든 이의 경험은 곧 생존 지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검은 야크로 300마리가 넘는 하얀 야크 대가족을 이룬 건 모두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하얀 야크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얀 야크는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6: 아담보고민동비인 간절가 그래서 길게 쌓인 오션 조력 임객 오션 조력 매넷 오션 조력 이불 이길게 됐으면 막사트는 그래. 아나날 막사트 좀 그시게 이스테가게 됐다. 아나날 오션 우수름 바른다가 맨 아가랍 들죠. 맨 뒤에 미스졸고 아들벌건 저 뭐랄 맨냉기 기스도로 봤다요. 아나 뭐랄 아난 처럼님 들게래 들봐임.
2: 가축 연구도 중요하지만 손주들이 주는 행복에 비할까요? 할아버지에게 지금도 목표가 있는 건 다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1: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2: 펜션 아래 또 하나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가족과의 만남.
1: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2: 설렘으로 시작해 벅참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0: 자, 어서 오세요. 어,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1: 언제 이번에 우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2: 와. 왜?
0: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0: 아, 눈치에 끼어들어.
1: 이거 한국말 하신 것 같아요. 한국말도 세게 눌렀다. 비슷한데요? 아이고, 그냥. 예!
2: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3: 어? 보장기신?
2: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3: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4: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5: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9: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8: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9: 1년이면 뭐 금방이네.
4: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5: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1: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0: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2: 계약일로부터 91일?
10: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5: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3: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0: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4: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0: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5: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0: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씌워줬으니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오래 버텨줘야 할 텐데.
1: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니?
0: 맞아요. 방어막에 힘이 떨어지면 닉스는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2: 또다시 당할 순 없어.
3: 그렇지만 이젠 기지도 없고.
1: 이제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타워로 돌아가자.
0: 응? 타워가 어디예요? 응?
4: 아, 우리들의 보금자리인데.
2: 시내 공사장에 위치해 있어.
0: 어디? 어? 어? 어? 이쯤에 있으려나?
2: 바로 거기야.
0: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5: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6: 정말 다행이에요. 싱크홀에 빠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니.
7: 뭔가 좀 이상해.
6: 아, 로기가 금방 구조대를 불러줘서 살았지 뭐.
7: 그런가?
8: 하나 누나. 어? 어?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2: 로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6: 넌 싱크홀에 빠지지도 않았잖아.
8: 그렇긴 한데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
7: 이상한 장면?
6: 그게 뭔데?
8: 못생긴 우주선들이 날 둘러싸고. 맞아, 내가 하늘도 날고 있었어.
6: 로기, 너 재밌는 꿈을 꿨구나.
8: 꿈이라고?
6: 뭐야, 꿈 얘기였어?
7: 로기도 참.
8: 그게 아닌데.
6: 그나저나 로기, 같이 중장비 타워에 구경 가지 않을래? 우리만 못 가봤잖아.
8: 난 오늘 운행이 있어. 아, 벌써 운행 갈 시간이잖아. 아, 난 몰라.

0: 다들 어딜 간 거야?
1: 네가 나가봐. 왜 나한테 그래? 아이고 니스님 뛰어나셨습니까? 돌아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0: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는 거야?
1: 그게 말이죠.
0: 이 녀석들 감히 내 명령도 없이 단독 행동을 해. 배터리들이 단단히 부었나고.
1: 잘못했습니다, 니스님.
2: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에너지젠 발견 신호입니다.
0: 새로운 재미라고? 재미도 존재했다니. 일이 재밌게 흘러가는군.
3: 우와, 멋지다.
4: 다요, 왔구나.
3: 포커, 크리스, 이 타워 정말 멋져요.
5: 고마워. 사실 더 멋진 건 따로 있어.
6: 우릴 따라와 볼래?
3: 네.
4: 여긴 타요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3: 정말이야?
5: 물론이지.
3: 어? 이게 전부예요?
5: 기다려봐.
3: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4: 어?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
3: 여긴
6: 신기하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까?
3: 안녕, 또 만났네. 넌 어서 와, 타요. 꼬마 버스, 타요.
1: 미스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이, 빨리 움직이지 못해.
0: 저 녀석들은 뭐냐?
1: 에너지 잼이 담긴 상자를 지키던 녀석들입니다. 상자 뺏었는데 열질 못해서. 이것 좀 보세요. 못 참겠다. 당장 이걸 여는 방법을 말해.
3: 헛수고 그만하시지.
0: 한심한 녀석들.
7: 아, 말도 안 돼.
0: 다섯 번째 잼 정말로 있을 줄이야. 그동안 잘도 숨겨왔고 이 잼에 대해 알려준다. 목숨만은 살려주고.
3: 너 같은 악당한테 절대 말할 수 없어.
0: 그렇다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3: 안 돼.
1: 과연 미스님이셔. 정말.
3: 여기서 뭐 하는 거야?
8: 뭐 하긴, 용사님들을 도와 잼을 지키고 어? 있지. 지난번 일은 기억하지? 믹스 일당의 습격으로 기지가 파괴된 후 우린 새 기지를 만들어야 했어.
1: 에너지 잼은 날 끝나.
8: 그래서 내가 여기 용사님들의 비밀 기지로 개조했지. 어때? 이 루아님의 솜씨가?
3: 여기가 새 비밀 기지?

0: 그럼 빌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저도 한 팀 맞죠?
1: 뭐? 그건 안 돼.
2: 맞아, 지난번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0: 그치만 이렇게 멀쩡한 거려. 제발요.
1: 루아, 뭐라고 말 좀 해봐.
3: 전 찬성이에요.
1: 뭐라고?
3: 다들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친구를 구한 건 바로 타요잖아요. 빅 바다가
4: 멈춰나다가 어떡해. 살려줘.
3: 바자럭이. 그런 용기를 가진 타요라면 우리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0: 루아,
3: 루아님이라고 해야지. 난 천살이나 먹었다니까.
0: 알겠어. 위대하신 루아님 만세! 만세!
5: 닉스님?
6: 드디어 전설의 힘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7: 닉스님 성공하셨군요.
8: 이제 좀 멋있어지셨네요. 원래도 멋지셨지만요.
6: 느껴진다. 온몸에 흐르는 엄청난 능력. 그럼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9: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 이 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9: 그 잼은 비밀의 다섯 번째 에너지 잼.
10: 마음의 잼입니다.
7: 마음의 잼?
9: 잼의 주인은 모든 이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죠.
6: 마음을 조종한다고? 그렇다면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11: 마음을 조종한다더니 뭐야?
9: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투,
6: 옳지. 투, 차차차. 더 빠르게.
9: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위대하신 닉스님 만세. 차차차.
7: 이제 온 우주가 닉스님의 것입니다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대관공,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물이 잘 흐르게 해줄 거야. 세면대랑 욕조, 그리고 변기에도. 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관이 막히면 필요한 건 이거야. 나사 돌리개로 관을 열면 돼. 덜컹 덜컹 덜컹 덜컹. 그래서 막힌 걸 뚫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배관공이거든. 나랑 같이 배관공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그럼 다 같이 막힌 관을 뚫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덜컹 덜컹. 막혔나 봐. 안에 뭐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태야. 나사를 풀어서 관을 열어보자. 덜컹 덜컹. 됐다. 이제 안에 뭐가 들었나 꺼내보자.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배관공 놀이! 배관 청소하러 출발!

0: 얘들아 안녕. 배관공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예.
0: 좋아.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배관을 만들자. 쏴 하고 말이야.
1: 시.
2: 여기가 세면대야. 여긴 관이 뜨거. 야호! 예!
0: 자드드! 우와우! 이제 관을 더 길게 만들어 보자.
2: 여기로 가고
0: 자 됐어.

0: 이제 이걸로 관을 연결하자. 덜컹, 덜컹. 덜컹, 덜컹. 챈, 챈.
1: 덜컹, 덜컹. 된다!
0: 응? 후, 나사 돌리개가 없으면 아무거나 써도 돼. 나사 돌리개, 나사 돌리개.
1: 찾았어!
0: 달컹, 달컹.
1: 우와, 잘 돼! 야호! 내려온 물은 여기에 다 모일 거야. 쏴, 시, 천방!
0: 배관이 완성됐어! 봐봐!
1: 예!
0: 달컹. 잘 되는지 볼까? 좋아! 내가 물 틀어볼게. 세면대에서 손 씻는 중이야. 자, 물 내려간다. 비슈.

0: 안에 딱 걸렸나봐. 밀어내려면 물이 더 필요해.
1: 물방울 공아, 너만 믿을게.
0: 모자 아직 안 나왔어?
1: 관이 막혔나봐.
2: 가볼게.
0: 모자 찾았어?
2: 모자 같은 건 안 보여. 대신 여기 웬 선글라스가 있는데?
1: 거기 뭐가 있다고? 아, 선글라스구나.
0: 근데 모자가 아직 끼어 있잖아.
1: 그러니까 작은 배관공이 가보면 어떨까?
0: 이거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2: 오지 모자를 찾았나 봐.
3: 오, 따뜻한 게 좋은걸. 비?
2: 아, 비씨 너였구나. 여기 꽉 막혔어.
1: 비씨!
4: 들리니?
0: 혹시 모자 보여?
2: 너무 깜깜해서 여긴 하나도 안 보여.
1: 어, 알았다.
0: 이걸 쓰면 돼.
1: 딸깍. 자, 그럼 꽉 막힌 곳으로 떠나볼까?
0: 야호! 어때? 뭐 좀 보여?
2: 우리 여기 있어.
1: 배관공들이야. 어? 또 이게 있네.
0: 내 하모니카.
1: 그게 왜 저기 있지?
0: 혹시 거기 한 자리 더 있어?
2: 근데 자리가 점점 꽉끼는 느낌이야.
1: 그럼 막힌 곳을 찾아야겠네.
0: 관 밖에서 말이야. 친구들, 어디가 막혔는지 한번 들어봐.

많이 들었지?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찾았다! 그럼 친구들을 꺼내주자. 나사 푸는 것 좀 도와줄래? 덜컹!

0: 여기 썼구나. 자, 이거 잡아. 야, 데이지, 너도 나와야지.
1: 싫어, 너 그 모자 없인 안 나가.
0: 오지, 저 안쪽 좀 비춰줄래? 배관공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오지 모자가 보이니? 저기 있어!
1: 어디?
0: 바로 거기!
1: 아, 그래서 꼬리가 따뜻했구나.
0: 정말 좋은 모자라니까. 물이 다시 흐르잖아. 우리가 해.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하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1: 아, 미안,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0: 네? 무슨 일 있으세요?
1: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0: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1: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0: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2: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1: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0: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2: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3: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2: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4: 물론이지, 아비.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5: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2: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7: 대종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2: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2: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0: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2: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4: 예! 우리만 믿어!

0: 집으로 옮겨볼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 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2: 우리는 하나. 기다리자 이모 완수.
3: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4: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1: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4: 아멘!

0: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2: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3: 야, 만세! 만세!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0: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4: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2: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5: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조간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포보와 두더지들이에요.
4: 포보샤유.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던 출동! 출동 준비 완료!
6: 포키본 변신 완료!
7: 마이티본 변신 완료!
8: 레이브 변신 완료!
9: 스케본 변신 완료!
2: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마녀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커프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5: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6: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6: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갑이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0: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전력공급 30%.
1: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0: 전화 반점 전력공급 이상 없음.
2: 셀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 동기화 문제 없음.
2: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0: 전력공급 50% 완료.
2: 준, 보고 있어. 준비해.
3: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문제 없어.
4: 지시만 내려.
5: 이거 기대되는데. 가보자고.
2: 목표물 대기권 돌파.
1: 동기화 60% 완료.
2: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3: 빨라. 메가 파워 실드 준비. 넵. 어, 저건가?
6: 목표물 확인. 온다.
1: 공기와 80% 완료.
2: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3: 메가 파워 실드 전개.
4: 메가 파워 실드.
0: 전력 80% 공급 완료.
1: 실드 출력 90% 돌파.
2: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3: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2: 모두들 동기화 유지!
5: 견뎌!
1: 실드 출력 85%!
5: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3: 그 이상은 위험해!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
0: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어?
2: 목표물 에너지 방출량 저하 좀! 조금만 더!
1: 실드 출력 90% 도달!
5: 계속 밀어붙여!
4: 우주로 돌아가!
3: 어떻게 됐니?
2: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4: 쓰다가 된 거야!
5: 언니야! 너 해냈다고!
6: 모두 고생했어.
3: 잠깐.
1: 크레스트님.
5: 저게 그 전설의 바비 신이냐?
7: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8: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5: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9: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10: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9: 영원한 영으로 돌아갈 때다.
3: 모두 테이크백!
11: 바비신 타이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9: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10: 응답하러 왔노라.
11: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더 하겠다는 거지?
9: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11: 뭐라고?
3: 메테카드법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4: 그런 게 어딨어!
11: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6: 블레이어,
9: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3: 그릇이 비어있다고?
4: 빈 그릇을 채울...
3: 너 배고픈 거지, 그치?
11: 뭐?
12: 준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2: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3: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12: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6: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11: 저 바귀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겠군.
4: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3: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13: 전 내가 가겠네.
4: 블루도인,
13: 우리에겐 모호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나도 가겠어.
3: 사바나드, 넌 웨폰 카드를.
13: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정도는 문제없어. 그럼 너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4: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인, 대답!
9: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6: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만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군.
9: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3: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2: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둘러.
5: 알겠습니다.
4: 블러드문 블레이셔!

0: 흥미롭군.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이야.
1: 곧 우리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겠니였다.
2: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의 힘을 다시 불러낼 수 있어.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튼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어.
3: 저건. 왜?
2: 저게 바귀신이라고.
3: 헤비아이요? 이런.
4: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3: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4: 카피가 걱정되잖냐.
5: 좀 시끄럽다. 나는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전날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2: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0: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2: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다비신이는 모든 게 바란다. 여기 네가 선댄 곳이 아니야!
0: 오,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2: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방에서 산산조각이 깨서는 자는 거다!
1: 줄이 척척 맞는군. 헤비아이언, 즐거워.
4: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3: 저게?
2: 터키.
0: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하는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5: 마라카롱, 나는 재미밖에 가지고 없다!
2: 예!
1: 터키, 괜찮나?
5: 사바나드!
2: 야스긴, 어딜 보는 거냐?
4: 터키가 사바나드를 만나긴 아직 이른데.
5: 나는, 니를. 같이.
2: 뭐지?
3: 터키!
2: 무슨 소장이야!
0: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2: 그 손 치우지 못해!
0: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때가 올 테니까.
2: 고마! 엄청다리 먹어라!
3: 헤비아이언!
4: 터키의 상태가

0: 저 긴 모습이. 사바나누!
1: 너는 못 기다려. 가자.
0: 잠깐만. 크리스토 오빠?
2: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3: 상관없어. 지금 간다.
0: 준, 제발. 블루카 블레임!
4: 방해하지 마라.
1: 이런! 다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5: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사라져!
4: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지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1: 다키온, 네가 재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말았다면 다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4: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1: 다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타이런트 제노,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다키를 멈추게 해!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5: 살았다!
6: 사바나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다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5: 우리 다키를 부탁한다.
1: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솔레유, 부탁한다.
0: 알겠어. 사바나드 셋업.
1: 다키, 난 이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0: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1: 세운 뜻을 마음껏 대해라.
0: 엄마,
1: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4: 원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2: 어? 메가 파워 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0: 웨폰카드?
7: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4: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완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채우겠노라!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서 주어지리라.

0: 즐빛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1: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0: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1: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옛날부터 요정과 함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함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함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끝의 최종 목표다.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그 아이스크림 먹게나. 내 친구가 사준 거야.
3: 우와, 잘 먹겠습니다.
4: 박사님, 참 좋은 친구를 주셨네요.
1: 맞아, 아이스크림 사주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지.
2: 그게 팔씨름에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4: 우와, 박사님 멋지세요.
2: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멋져. 아우.

0: 착! 이겼다!
1: 동룡아, 너 팔꿈치 뗐잖아. 그거 반칙이잖아.
0: 증거 있어? 팔꿈치 뗀 증거 있냐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그렇게 반칙에서 이기고 말았다.
2: 박사님, 전 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습니다.
3: 저도요, 반칙으로 얻어낸 아이스크림 먹지 않겠습니다.
4: 저도 안 먹겠습니다.
0: 역시 요정들이야. 나도 친구한테 반칙한 거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다시 사도록 하겠다.
3: 역시 우리 박사님!
0: 그런데 이기려고 늘 반칙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이다!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김반숙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서희야, 우리 다트놀이 할래?
3: 다트놀이?
2: 응. 이 공을 누가 더 많이 붙이나 내기하자. 어때?
3: 오, 좋아. 재밌겠다.

0: 진짜 잘한다. 자, 이제 네 차례.
1: 그럼 이제 나 한다.

0: 나 이것만 붙이면 너랑 나랑 비기는 거네?
1: 에이, 비기는 거 싫어. 내가 이겨야 돼.

0: 2개, 나 3개. 내가 이겼다!
1: 야, 너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너 왜 반칙하냐?
0: 내가 언제 밀었다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1: 증거야 없지만. 아,
2: 반칙하면 좀 어때? 이기면 되지.
3: 그런데 반숙이의 반칙은 다른 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4: 슬레를 뽑자 가위바위보!
0: 예헤! 내가 이겼다!
5: 김반수, 너 늦게 됐잖아. 그거 반칙이야.
0: 맞아, 다시 해, 다시. 알았어.
4: 술래를 뽑자 가위바위보.
5: 김반식 술래.
2: 술래해도 괜찮아. 또 반칙하면 되니까.
0: 한다.
5: 아!
0: 무
6: 아주 오래 전부터 반칙왕은 나인데. 또.
7: 한칸.
2: 크크 차례.
6: 오, 알았어. 보자 보자. 오, 뭐 나오면 내가 이기네. 응. 근데 뭐는 절대 안 나오지.
7: 당연하지. 뭐가 제일 어렵잖아.
6: 그럼 한다. 하나, 둘. 어? 저거 뭐지?
7: 뭐?
6: 아이, 저거 있잖아, 저거. 자세히 봐봐, 기둥 뒤에.
0: 아니, 어디? 어디? 안 보여.
7: 뭘 말하는 거야?
6: 아, 아싸! 뭐?
7: 크크, 넌 정말

0: 그래서 붙여진 내 별명이 바로 반치광이다. 근데 저 녀석도 반치광이라고?
1: 우리는 반칙하는 애랑은 못 놀아. 가자.
2: 그래,

0: 같이 가!
1: 가긴 어디 가!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김반수, 네가 이 구역 반칙왕이라며?
0: 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긴 했는데.
1: 아니. 한 우주 안에 반칙왕은 둘이 될 수 없는 법. 너랑 나랑 이 구역에 누가 반칙왕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자.
0: 오, 뭐예요?
1: 둘, 셋, 뿅!
0: 여긴 자 지금부터 우주 최고의 반칙왕을 뽑는 반칙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칙왕 대결? 자, 첫 번째 대결은 가위바위보.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2: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 그래! 자신 있어!
3: 가위바위보!
2: 볼을 이기려면 가위!
1: 친구야! 안녕! 에잇!
0: 드리지만 이 대결은 반칙을 써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아크스!
1: 그렇지! 박수 쳐!
0: 뭐야? 두 번째 대결은 닭싸움! 반칙을 써서 닭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2: 반칙! 반칙!

0: 거야. 반칙이 좀 약하네. 쯧. 꼬꼬다 공격! 이게 바로 닭싸움이다!
1: 이번 대결의 승자도 크스!
0: 누가 바로 반칙왕일까? 누구일까?
1: 아저씨가 반칙왕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 이제 갈래요.
0: 아니, 아니. 아직 24가지 종목이 더 남았어. 그 모든 종목을 내가 반칙을 써서 너를 이길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간다고.
1: 자, 세 번째 대결은 지름! 아니야! 나 안 해! 안 해! 나 집에 갈래!
0: 아, 이봐 꼬마야! 너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2: 아땅크크!
3: 너, 그 옛날 윷놀이 때부터 하던 반칙! 아직도 하고 다니냐?
0: 당연하지. 한번 반칙왕은 영원한 반칙왕. 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덤비시든가. 카카카카카카.
3: 흥! 너무 이겨서 탈이다. 딩딩!
1: 동동!
4: 딩딩!
0: 크크봉 공격!

0: 우리 김호 오는데 공격하는 게 어딨냐?
1: 그건 반칙이야, 반칙!
2: 뭘 새삼스럽게! 나 원래 반칙왕이야! 카카카카카카카!
3: 뭐야! 어! 크크! 너 뒤에!
2: 이 친구야,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 공격에 당할 것 같아? 내가 이 공격 어렸을 때 하던 공격이야?
0: 반칙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뒤에! 뒤에!
2: 야야, 나 안 속아, 어?
3: 반칙은 반칙으로 갑니다! 지금이에요! 뒷공격 감정사!
0: 자, 다시 한번!

0: 반칙은 반칙으로 갚는다. 이 말 멋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해도 되냐. 둘, 셋, 뿅.
1: 우리가 반숙이와 함께 해냈다. 예! 반숙아, 앞으로는 반칙하지 않을 거지?
2: 응, 이제 뭘 하든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잘 지킬 거야.
3: 반숙이 멋져!
4: 그날 이후 반숙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얘들아, 그동안 내가 막 반칙해서 짜증났지. 미안.
5: 응? 갑자기?
2: 아니, 내가 당해보니까 반칙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더라. 오,
5: 그럼 반숙이 이제 반칙왕 아니네?
2: 당연하지. 잘 좋게 지내자.
6: 지금
7: 오늘도 왕땅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3: 우리가 누구?
6: 응? 응? 응?
8: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석봉생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엄마 모기의 사냥법.
5: 누나!
4: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5: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4: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5: 하고. 쉿,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4: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5: 알았어, 누나.
6: 모기.
4: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 있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5: 응? 아니?
4: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5: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7: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0: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0: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2: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1: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어?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아이들아, 많이 배고프지?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1: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1: 그거야.
0: 당연히.
1: 신선하고.
0: 영양분이.
1: 풍부한.
4: 피지!
2: 뭐? 피!
1: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꿀 맛있어. 쭉 상큼해. 수해.
0: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1: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0: 꼬뚜기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1: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2: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3: 어? 모기다! 아, 아야야야야!
2: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4: 야호! 피다!
5: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0: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3: 에이, 아우, 따가워. 모기잖아. 에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0: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6: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5: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2: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7: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2: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7: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2: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7: 예, 히로딘!
2: 작전 개시!
8: 피사총사!
9: 어이! 피사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8: 네, 비만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으아! 으아!
10: 침입자라뇨! 오늘은 이상 없으니
11: 안심하라면서요!
3: 어떻게 된 거예요?
9: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총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8: 네?
3: 네!
8: 네!
3: 떨어져!
9: 피부 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7: 히로! 모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딘!
8: 우와! 살려주겠다!
9: 하!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3: 네!
9: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3: 네! 비만세포님!
7: 이얍! 혈소판! 저리 가!
10: 야, 혈소판! 괜찮아! 안 다쳤어!
7: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딘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8: 어? 뭐라고?
7: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말아드리십시오.
8: 우와! 비만세포는 어떻게 돼보세요?
7: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9: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7: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9: 비밀병기 있지.
7: 있다고?
3: 헛.
11: 설마 그분을
8: 출동시키는 건가?
9: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0: 부르셨습니까? 전제 계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1: 핏줄이 돌아버렸어!
2: 넌 이제 큰일 났다!
0: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1: 무기여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무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0: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여긴 끝장날 거야.
3: 폐허가 될 거라고!
4: 비바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미님은!
5: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0: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2: 빗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1: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아, 그만.
0: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4: 간지럽다! 아, 간지럽도 날!
6: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그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4: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버리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7: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4: 어이, 그럼 안 되지!
6: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7: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4: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8: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9: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0: 어떻게 되긴?
11: 큰일이 벌어지지.
9: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붙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2: 그래!
9: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모기 최고 낚시다!
12: 이거 뭐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3: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0: 번개파와 충전.
1: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를 위한 황금 시간.
2: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3: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4: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5: 뭐야?
3: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1: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3: 알았어.
1: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2: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4: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3: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6: 뭐야, 컷, NG
7: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3: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7: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3: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4: 이따 먹어.
1: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3: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8: 황금 시간.
1: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3: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7: 이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3: 성장 호르몬 감독님!
1: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9: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4: 에이, 설마 아니지?
1: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3: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0: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1: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2: 이러다 힐을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헛띠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1: 설마 또
3: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4: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5: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6: 남성 호르몬과
4: 여성 호르몬을
1: 깨워버릴 거니까.
6: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0: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6: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0: 그래? 그럼 더 자자.
7: 응? 띠똥띠똥!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8: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7: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8: 오, 고마워 지방세포.
5: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7: 힘내라 뚱. 힘내라 뚱.
2: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1: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2: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9: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10: 이제 희성장 끝?
0: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9: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10: 골고루.
0: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11: 오빠가 너만 믿는다.
3: 제발. 제발.
0: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1: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0: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3: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4: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5: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6: 꿀꺽, 꿀꺽! 누나 차차차!
4: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5: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7: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3: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8: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3: 네? 또 왜요?
5: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3: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5: 아, 이쪽이야. 이쪽.
3: 빨리 좀 말해주시지.
9: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10: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1: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3: 눈부셔! 이게 다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1: 그뿐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0: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3: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1: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4: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12: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0: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4: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12: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1: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4: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12: 야단났어.
8: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12: 호빵아, 시간이 없어.
10: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3: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11: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7: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8: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어,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4: 키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2: 어, 어서 가서 자. 어서.
3: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13: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0: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포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샤프핀이 말한 물로 수소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위기의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다!
1: 미롱, 내가 먼저 지롱.
0: 군타! 준이 또 준이 너
1: 안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0: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1: 핀핀이 배고픈데.
0: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핀.
1: 대상 대상. 마법 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3: 마법 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
0: 무슨 냄새? 마시는 거야?
3: 아우 조리.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1: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3: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1: 토마토마토 치킨.
3: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놔, 배고프다고.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곳 그 맛을. 마법 조리 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졌는데 너희 모른 채 할 거야?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4: 조리실.
3: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4: 일찾기.
5: 이 로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요호호.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0: 아,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3: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6: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장갑 좀.
0: 발가락 기름을 밟아버렸어.
3: 발가락 잡아.
0: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으아! 깜짝이야!
3: 나가!
1: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0: 먹어버리자, 핀!
3: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0: 뭔가 알아냈어?
3: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4: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3: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7: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3: 응! 나한테 맡겨!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스캐닝!
8: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7: 혹시 벌레?
3: 아니, 귀신!
5: 걱정도 없겠니?
3: 귀신인 줄,
4: 벌레인 줄.
5: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아! 깜짝이야.
7: 누구냐?